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민주화운동 원로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이 재개돼 곧 김남주 시인과 고 최종길 교수 개인 28명과 단체 3곳에 포상이 수여됩니다. 미군이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SNS에 올린 글에서 최고 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동부 시간 오후 5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은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가 3% 정도 하락했지만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의 극심한 변동성과 중동 긴장 재부각 속에 급등락을 반복하다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 오른 52,772.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26% 내린 7,386.6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7% 내린 25,678.8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가 지수가 급락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전이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대거 축소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2.3원 하락한 1,532.7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 들어 하락분을 대부분 회수했는데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와 반도체주 급락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조정을 겪은 이틀 동안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B2에 대거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일 기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2조 9,500여 원으로 약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개인들의 투자 자금 유입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늘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 지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반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 모여 H스퀘어까지 행진을 벌인 뒤 본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조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경영 실패를 규탄하고 고용 안정과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 개선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 5천억 원으로 유출 규모와 사고 대응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수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식당가에서도 수급 차질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비축 수산물 공급 확대와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킹크랩 경락가가 일주일 전보다 56%나 뛰었고 갈치와 대게 등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횟감인 광어 가격과 오징어 어획량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식탁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울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9도, 습도는 7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장 초반에 그래도 아주 힘이 빠지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한 1% 중반 정도 하락해서 8000선 아래로 내려선 정도고요. 그런데 이런 요인들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이벤트와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 지표는 대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금리와 환율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요즘 하도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이 난리다 보니까 관심에서 밀려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인데요. 한미실무협의가 첫 발은 뗐는데 여전히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오늘은 핵잠 문제에 집중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최근에 롤러코스피, 코스피가 여전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동일한 경향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이 커다란 변동폭을 기록하는 거, 이 배경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원 달러 환율도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주식시장의 진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될까요? 오늘은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환율은 그래도 약간 이거 내려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1520원대로 장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한 1500원대만 돼도 이게 뉴노멀이다 막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1500원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환율 오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네. 환율이 오르기 시작을 했던 게 202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환율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으니까 5년째, 횟수로는 6년째가 되겠네요. 네. 5년 연속 그 원달러 연평균 환율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난해 기록했던 연평균 환율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 환율이었었어요. 네. 1430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처럼 끝나게 되면
0: 이미
1: 네, 네. 1500원 가까운 아니면 1500원을 넘길 수 있을 텐데 이게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 1,500원대 환율을 기록한 거는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다소 가리워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 환율 상승이 지난 4년, 5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고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1: 네.
0: 올라왔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환율이 1,520원대. 이게 그나마 내려선 게 1,520원대인데 대체 이렇게 오르는 게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도 아니고 외환 보유고도 있고 예전에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할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높은 환율이 유지되는 겁니까?
0: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대외 요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왔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난 4, 5년 동안 환율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조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제입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과거에는 수출 잘 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그 자체가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1: 달러가 들어오고 그걸 원화로 바꿀 테니까.
0: 그렇죠. 근데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일은 뭐냐?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근데 그게 국내로 들어왔다가 우리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로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달러의 유출입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근데 이게 그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다른 선진국들이 대체적으로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좋다라고도 볼수 없고 나쁘다라고 볼수 없는데,
1: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0: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다.
1: 역시 압축의 나라.
0: 네.
1: 무슨 게 빠르게.
0: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가계와 기업이나 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 주식, 뭐 채권 투자했겠잖아요. 그러면은 배당과 이자를 받죠. 이제 그게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옆 나라 일본의 사례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그 가계나 기업들은 지금도 이자나 배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재투자를
1: 현지에서 다시
0: 하고
1: 투자를 하고
0: 있단
1: 있고,
0: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조금 오래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아요.
1: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리를 잡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린 이거보다는 조금 짧게 갈수 있는 겁니까?
0: 짧았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나라 그 거주자의, 그 가계겠죠? 가계의 해외 투자 비중을 보면, 그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해외 투자 비중이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1: 소확개미 이런 열풍이 불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 가계나 기업들의 해외 투자 추세는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 추측으로는 한 5년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일단 빨라야 5년 정도 이후에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환율을 안정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1: 고환율이 그렇다면 당분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우리 주식시장의 강세란 말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이걸 팔고 나가다 보니까 또 환율을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환율 높이고 높아졌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나가고 이런 악순환 구조로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0: 이미 그런 조짐이 좀
1: 아, 이미
0: 이미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게 겹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가계나 기관들은 해외 투자 여전히 좀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국내 주식이 조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하기도 하고 환해지를 하면서

0: 주식도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런 상황은 경제 문법으로는 정상적인
1: 잘
0: 상황은
1: 좀
0: 아니죠.
1: 네네.
0: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소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거고 이 상황이 지난 하반기부터 이어진 거니까
1: 네.
0: 한 1년 남짓
1: 그렇죠. 네.
0: 꽤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부터 조금 경제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동시에 나타났다. 근데 그 사이에는 주가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게 눈에 잘안 보였던 거죠. 가려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주가 상승, 이큰 나무 하나가 전체 숲을 가리고 있던 국면이 지난 1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0원 환율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1: 그렇죠.
0: 다소 이제 정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될 소지도 있고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 외환 수급의 변화, 그리고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처럼 조금 불확실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지금 요즘에 당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좀 효과를 못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인가?
1: 얼마입니까?
0: 저는 1,400 중후반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에요?
0: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한1,400 중후반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적정한 환율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1: 그러면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높은 거다.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반기가 조금 더 걱정되긴 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어찌어찌해서 외환 수급적 상황을 조금 이제 조금 숨통을 틔워놓을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효과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하반기 그 외환 시장이 직면한 환경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환경이 좀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환율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불안한 국면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강달러 환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달러가 다시 부각될 환경은 혹시 금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1: 자, 금리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금리인데요. 이번 주를 금리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당장 우리가 내일 새벽에 미국 CPI를 보게 될 텐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한 4%도 가능할 것 같아요. 4%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3.8, 3.9 그러니까 4%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연준의 목표치는 뭐 CPI는 아니지만 아무튼 2%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게 미국의 CPI뿐만이 아니라요. ECB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또 있고 일본중앙은행의 금리 정책회의도 있습니다. 둘다 인상적으로 지금 방향타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0: 인상할 분위기입니다.
1: 둘 다.
0: 네, ECB는 뭐 금리 인상이 조금 거의 뭐 확실시 되고요.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꽤 높고요. 네, 그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긴축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조만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우리가 지금 ECB하고 BOJ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관심사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미국인데 이번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대비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시장에서는 거의 동결 100%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0: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지금 미 연준 케빈 워시가 그 맞닥뜨린 뭐 난관이라고 할까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은 네.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연준 내부에서는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모두 드러내야 된다라면서 이제 긴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시장 내부 시장 참여자들도 인상할 가능성, 인하할 가능성 모두 있는데 확실하게 시그널만 주라. 네. 이런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연준 내부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의 네. 역할로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1: 네가 중립성을 흔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네. 트럼프 임기가 2년이나 훨씬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1: 제2의 파월로.
0: 네. 척을 질 수도 있고 이제 파월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네.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인상하기도 어렵고 인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6월 FMC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네. 아무래도 긴축 시그널 그러니까 말은 시그널은 상당히 매파적인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1: 매파적인 동결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인상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50% 정도가 동결. 그다음에 25%가 25BP 인하, 25%가 25BP 인상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연중의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0: 저는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네. 인상할 가능성이 인상.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 네네.
0: 물가가 4% 혹은 그 이상 정도 기록하는 시점에서 연준이 미적미적 거린다라고 하는 거는
1: 네.
0: 금융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준도 분명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연내 한 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설사 인상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하반기에 꾸준히 제기될 수 있다.
1: 올릴 것 같아 이런 식.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환율 문제가 있고요. 고금리, 이미 시장은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상 조만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0: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단기와 장기를 조금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고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도 안정이 되고 환율도 안정이 되고 기업 실적도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네.
0: 그렇죠. 예. 일단은 관심 있는 건 단기잖아요.
1: 네.
0: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약간 불안한 그런 상황. 지금 금리, 환율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환율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달이면은 24시간 이제 환율 거래가 도입이 되잖아요. 이게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더 변동성을 키우는 겁니까?
0: 이건 역시 장기와 단기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하나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목표로 세웠던 게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의 성진화였었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거를 목표로 했단
1: 그렇죠.
0: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환 거래의 불편함, 외국인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외

0: 거리, 24시간 거래 이런 것들은 한국이 외환시장도 미시구조도 좀 개편하고
1: 네.
0: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안정화 효과는 분명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1: 네.
0: 단기적으로는 상황 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죠. 좋지
1: 네.
0: 않고 해외 요인이 국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한2% 정도 낙폭을 약간 더 키운 상황인데요. 당분간 최대 이슈가 되는 거는 금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금리 이벤트들 결정돼 있는 것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1부의 마지막 순서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과 경쟁하고 있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이 나라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회에 설치된 하나오션 부스에는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 모델이 전시가 됐고요. 독자 개발한 수소연료 전지로 3주 이상, 그러니까 세계 최장이죠, 잠항 능력을 실물로 증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지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이달 안에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이 맞붙은 대규모 잠수함 수주전, 어느 나라의 사업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캐나다, 2번 대단하다. 1번 캐나다, 2번은 대단하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레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UP,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구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캐나다, 2번은 대단하다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원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해 10월 APEC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명시된 이후의 첫 걸음인데요. 이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원자로 개발 등에도 이견은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마스카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되면서 관심이 큰데요. 오늘은 전문가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교수님께서 이제 핵잠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차근차근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교부 입장을 들어오면은 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건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발표한 거예요.
0: 네.
3: 정상회담 성과를 이제 과대 포장하다 보니까는 유권자들의 의식에서 내가 이렇게 입안 일자를 창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핵 추진잠수함 만들려면은 그 스펙에 맞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0: 네.
3: 그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처리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핵연료가 들어가면 또 인허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에 2중 3중에 돈이 들어가고 기간이 더 두 배 정도 걸리고 이런데 우리는 그동안 조용히 우리가 준비해왔어요.
0: 네.
3: 그래서 우리 잠수함하고 미국 잠수함하고는 우라늄 농축부터 틀려요. 그래서 거기 호환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 네.
3: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과를 그 미국 쪽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시 조용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걸로 하고 만약에 미국의 이 잠수함 건조는 1순위 부족하면 우리가 필라델피아 구입한 조선소에서 미국의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도움을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끝났던 겁니다.
0: 뭐 트럼프는 알아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과장이 심하신 분이라 요즘 보면 과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간에 원자로를 포함한 핵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인 전용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공급받겠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걸로 보십니까?
3: 그렇게 되면 최상이라고 볼 수 있죠.
0: 아, 최상. 아.
3: 잠수함은 우리가 만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예. 핵연료 원자로가 핵연료가 들어온 원자로는 우리 거하고 미국 거하고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호환성이 없어요.
0: 네.
3: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지금 그 핵연료를 옛날 과거에는 자기들이 뭐 농축을 많이 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제조업이 붕괴돼가지고 한 20% 정도만 자기들이 이 제조를 하고 팔아 쓰는 형편이에요.
0: 네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이 빌려주고서 팔거나 이런 걸 할 여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중요하게 선언한 거는 20% 미만의 전용축 우라늄을 한국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하는데 허용을 했다. 이제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우리가 네. 2020년도 2024년까지 사실 프랑스에서 38%, 영국에서 32%, 러시아에서 25%, 중국에서 5% 이렇게 사왔어요.
0: 네.
3: 미국에서는 안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용 거래되는 것도 우리가 사다가 이 핵연료를 가공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라늄 20% 미만 농축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과거에 계속 이 핵잠 도입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3: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의 11조에 보면은
0: 네.
3: 여기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11조에 보면은 우리가 201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0: 네.
3: 20% 미만까지는 양국 간의 상호 고위급 회담에서 동의하면 우리가 농축할 수 있게 됐어요. 농축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그 농축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농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0: 왜냐? 아.
3: 이거는 자기들이 그 한 번에 일본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10년 동안 니네 알아서 만들어 20번 미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0: 네.
3: 그걸 매년 건 바이 건으로 보고하고 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번 이상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단 말이죠.
0: 네.
3: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재가 심했고 그 13주에 보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원자력 기술이나 핵연료 이런 것들은 미국의 이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 아, 그러니까
3: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전체적인 걸 건드리면 오래 걸립니다. 이 그 협력 협정을 개정하려면은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미국의 안보, 우리 안보에 공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경영해서 지금 핵무기 핵잠수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동으로 저지하려면 한국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뭐 자기들 군함수도 이제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이 만들면 좋겠다 하는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했고 최근에 들어서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도와주겠다 했잖아요.
0: 네. 그래서
3: 기브앤테이크 성립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북익과 미국의 이익과 안보 그런 것에 다 필요한 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다가 20% 미만으로 할 때는 핵 비확산에 유배가 안 되니까
0: 네.
3: 이거는 이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동의가 앞섰다. 그래서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서면으로라도 군사적으로 사용하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오래 걸립니다.
0: 그러니까 일단은 매번 서면 합의를 하면 되긴 되니까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IAEA하고 미국한테 우리는 핵연료 회계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에 20% 미만으로 한 얼마를 사서 어디다 쓰고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걸 다 이 회계 권리라고 하는데 이걸 명쾌하게 적어가지고 이 설계를 해서 미국과 IA를 동시에 이제 이 설득을 하면은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의 권력이 워낙 크잖아요.
0: 그렇죠.
3: 그렇기 때문에
0: 예.
3: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미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국의 군사적 사용을 허용하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국가 총력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IAEA도 마찬가지고 이런 투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네.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0: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개정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이게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핵무장론도 있어서 이게 또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말씀드린 대로 20% 미만이라는 걸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5월 26일 날 대통령이 예. 20% 미만 농축도 우라늄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내도 쉬운 말로 죽었다 깨내도 핵물을 못 만들어요. 네,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농축 시설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네. 농축 시설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와야 되는데 이런 걸 투명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그래서 핵연료 효계 관리를 하고 IAEA에서 정기적인 사찰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해야 이게 이제 의회도 움직이고 IAEA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참 아직은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 이게 핵잠수함 이거랑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3: 핵추진잠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핵추진잠수는 우라늄을 사용해서 그 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네. 디젤 엔진 같은 건 디젤 잠수함 같은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핵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잠수 핵추진잠수라고 하는데 핵추진잠수는 임무에 따라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이걸 전략 핵추진잠수함 그래요.
0: 네.
3: 그다음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상대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면서 핵무기를 못 쓰게 하는 잠수함. 이걸 공격 핵추진잠수함 그래요.
0: 네.
3: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는 비핵화 선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북한이 핵무기를 싣고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추적 감시를 못 쓰게 하겠다. 이게 우리 방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공격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려고 네. 합니다. 지금.
0: 뭐 우리가 핵을 싣고 다닐 일은 없을 테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공격 핵추진잠수함을 말씀하신 거고요. 트럼프가 한국의 핵

0: 유사할 수
1: 아유,
0: 없잖아요.
1: 그럼요.
0: 경제력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 추적 감시하는 역할, 이것이 우선순위 1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핵무기도 만들었고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거나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갖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주변국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1: 네네.
0: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외부 세력 없이 적자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국을 의식하고 반발하고 중국도 그러니까 뭐 커다란 얘기는 안 하잖아요. 크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최근에.
1: 뭐 처음에만 조금 얘기를 했었죠. 예.
0: 뭐안 하면은 뭐 염치 없을까 봐서 그런지 그걸 안 하는데 사실 우리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력이 모든 게 세계 10위권이 군사력도 5, 6위, 7위 정도에 항상 얘기하는데
1: 네.
0: 이런 나라에서 왜 계속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스스로 방어하겠다는데 그게 필요한 게 핵잠수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국민의 87%가 동의하고 있는데.
1: 뭐 군사력 말씀하신 것처럼 5, 6이지만은 워낙 어마어마한 애들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초대 핵추진 잠수함 추진 단장이셨잖아요. 소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소회는
0: 그때 사업
1: 어떠신지.
0: 단장은 뭐좀 창피하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저 아무튼 결과적으로 창피한 노릇인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계속 핵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핵개발을 안 하겠다는 건 대외적으로 천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 그 차선이 뭐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거 엔드스테이트는 반드시 물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1: 네.
0: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의 전략은 이거 뭐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면 모든 나라가 반대할 것이고 특히 미국이 허용은 안할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초에 핵무기 개발하다 한번 발각이 됐잖아요.
1: 네.
0: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그럼 우리가 천천히 조용히 준비하자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배설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기름 걱정은 안 하고 일단 자동차부터 만들어 놓고 하자. 이런 전략을 펼쳤어요.
1: 네.
0: 왜냐하면 핵연료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동의를, 국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가 핵열 그 2000년도에 0.2g 우라늄 농축을 시험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핵무기 만들려고 한거 아니야. 이렇게
1: 뭐.
0: 또 사찰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건 참 자연스럽게 중단이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은 완비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조직도 이거는 핵무기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다부처 사업이에요. 이 일반 잠수함 같이 딜 잠수함 같이 방사청 너 만들어줘 하면은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원자로가 들으면서 2배, 3배 이상 복잡해져요. 이거는 뭐 원자로가 들어가면서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원안이 들어가야 되고 안전규정 만들어야 되니까
1: 네.
0: 그다음에 산업부, 과기부, 뭐 심지어는 환경부까지 가야 돼요. 그 핵잠수함 기지 건설을 하려면은 이런 거 행안부도 들어가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한 다부처 사업이라 이건 국방부가 스스로 혼자 할수 없는 일이에요. 부처 간에 소용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만들어서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휘해야 된다.
1: 네.
0: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거의 이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는 해군에 이제 열몇 명을 두고 이제 탐색한 거예요, 사실. 어떤 피지빌리티 스터디 가능성을 탐색한 거죠.
1: 뭐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예.
0: 예,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책도 내고 그랬는데 10년 노드맵을 내고 그랬는데 일단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핵연료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완전 규정과 이런 걸 만들어야
1: 네.
0: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싱크로나이징 돼서 가지 않으면 이거는 대형 사업, 국책 사업이 대형 사업을 이거는 좌초되기 가능성이 많다. 과거 실패 사례도 그렇습니다.
1: 일단 그러면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0: 지금은 이제 이 단추를 끼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 뭐 실무협의 첫발을 뗐다 그렇게 누가 얘기하던데 지금 2000

0: 25년 10월 29일 날 그 발표하고 나서 7개월 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하자고 5월 네. 26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또 한 게 거의 없어요. 미국 한두 번 국방부 에너지부 외교부 나눠서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루시 총장이 한 번 오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 한 번 왔다 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 얘기를 들어보겠다 계획을 들어보겠다 이런 수준으로 가면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모든 걸 설계하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1: 맞아요.
0: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려면은 행정부 그다음에 그 의회 그다음에 정재계 시장까지 다 총력전을 해야 돼요. 설득하려면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뭐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가지고
0: 거기다 전쟁까지 네. 지금 정신 없잖아요. 네,
1: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해 네. 보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캐나다 이 지금 잠수함 수주 경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60조 원 규모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현재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0: 그것 때문에 저도 캐나다도 현지 다녀오고 그랬어요, 1월 말에.
1: 네.
0: 그래서 다녀오기 전까지는 제가 가서 한 일은 과연 리얼한 경쟁 체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보고 오는 것이었는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제가 5년 반 실무, 현역 때 근무했는데
1: 네.
0: 독일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선 적이 처음이에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세계에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 국가인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1: 뭐 잠수함을 뭐 제일 먼저 만든 나라죠.
0: 예, EU하고 EU하고 그 나토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냐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했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그리고 이 잠수함 성능으로 보면은 원래 잠수함 판매하면 잠수함 성능, 그다음에 납기, 그다음에 후속 군사 지원, 그다음에 절충격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나는데. 이 잠수함 성능은 뒷전이고 산업 경제적인 면을 너무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함 성능은 20% 미만으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뭐 다 산업 경제적인 면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잠수함 성능은 독일에서 우리가 30년 전에 배워왔지만 지금 대등 또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원래 조선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2011년에는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한번 이겼잖아요. 독일하고
1: 네,
0: 경쟁해서.
1: 네.
0: 그런 전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산업 경제적인 면을 누가 이제 더 지원해 주느냐, 누가 국가적으로 하느냐, 지원을 오래 갈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지렛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사실 하나하고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경쟁이 들어갔는데 지금 관계도 없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 로템 이런 데서도 사실 협력을 하고 있어요.
1: 네네네. 팀코리아네요 이번에도.
0: 이런 데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총력전을 다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은 뭐 약간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우리는 실적함이 있단 말이에요. 실적함.
1: 네.
0: 그럼 독일은 지금 노르웨이하고 협력해서 컨먼 디자인 공동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함이 없어요. 우리는 실적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 네.
0: 우리가 14,000km 대장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정도까지 하는 나라 진사 대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캐나다 국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캐나다 국민들은 여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정치권은 뭐 EU와 나토가 대동단결하더라도 국민적인 또 여론이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거 사실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사실 페이퍼 서머의 이 단점도 제가 여러 번 기고도 하고 설명을 했어요. 독일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잠수함을 많이 팔았어도 2000년도에 그리스하고 네 척을 파는데 20억 유로의 그 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에 진수한 이후에 인도할 때까지 한 1년 정도면 통상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1: 네.
0: 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페이퍼스 말에는 프로분이 안 된 잠수함은 힘들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함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캐나다가 우리 자동차만 안 사면은 굉장히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그런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결과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1번 캐나다였습니다. 3139번 쓰시는 분, 3547번, 8291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1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좋은데 환율은 왜? 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지금 대외 환경도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역시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제외하면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단기적으로 낙관론만 하는 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여전히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049번 쓰시는 분,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인구만 증가하면 더 할 나위가 없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0.8명대였던가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남녀, 일반적으로는 남녀와 결혼을 하니까요. 남녀가 만났을 때 낳을 걸로 기대하는 그 신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0.8명대면은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여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34번 쓰시는 분, 수출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K9 천궁에 이어서 효도 품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방사안이 지금까지는 뭐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우리가 가진 방산의 최대 장점이라면 역시 가성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가 불안정하니까 방산이 관심을 받는 약간은 아이러니한 상황도 계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보기로 캐나다에 이어서 대단하다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라임을 맞춰서 문자를 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0032번 쓰시는 분, 와 생생경제 대단하다. 아 이것도 그런 측면인가? 이제 방산조선도 대한민국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업 강한 것들이 많죠. 앞으로 또 이제 제조업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경제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낙수효과가 있는 쪽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이런 게 너무 약해서 걱정이에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6: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창밖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중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우산 좀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부 곳곳에 오늘 비 소식 들어있고요. 저녁까지 5에서 30mm 정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남부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서울은 25도, 수원도 25도, 원주는 26도까지 오릅니다. 한강 다리 중에 양화대교 위로 사고 났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1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양화대교 다리 건너는데 주의가 필요하고요. 강변북로가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상속도 못 냅니다. 반대 일산 들어가는 길은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대로 대림삼거리부터 말미사거리까지 차량 많은 상태고요. 반대쪽으로도 말미사거리에서 시흥 나들목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안양천길은 금천교에서 소화분기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1: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날 투표를 하지 못한 시간이 합쳐서 10시간이 넘는 것으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2: 합수본 수사와 입법부의 국정조사가 관심인데요. 대학가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2030 세대 여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신조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13: 네, 안녕하세요.
11: 자,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도 많아지고 투표를 못했던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13: 아, 정말로 초유의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14: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입니다.
13: 또 모자라서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발생했던 사태 파악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대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 참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저는 위협이고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적절을 넘어서서 선관위에 아주 대대적인 반성과 성찰, 그 나아가서는 개편까지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그 안에서의 폐쇄성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또 이번 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책임한 이런 상황들, 무책임한 태도들이 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 젊은 유권자분들과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분노가 이제 폭발했던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한다던가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부요인을 만나서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대개혁을 이제 논의하는 등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합동수사라던가 이런 걸 포함해서 이번 사건이 이번에서 끝나고 다음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2: 예.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지침을 통해서 인쇄화한선을 60%에서 50%로 낮췄다. 그리고 그 낮추는 과정에서도 절차에 많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잠실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그 50%조차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27.27%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클 것 같거든요.
15: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예산을 확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투표소에서 그 유권자의 50% 내지는 55%의 투표용지만 인쇄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관위가 확보해 간 예산은 대체로 어디로 간 것인지 이러한 논란도 저는 샅샅이 뒤져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임세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관위가 이 실상 이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입장이 달라지고 있고 기존에 했었던 그 투표소에서 부족했다라고 했던 곳들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투표용지가 매수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도 점점 새롭게 지금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선관위가 지금까지 어떠한 행태로 업무에 임했었는지 그동안의 선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의 각종 그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부터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11: 예. 또 법원이 그 일부 투표용지 보관사항자 증거 보전 결정 내리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현장 검증 예고했는데 여기 가서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 좀 새로 나올 것들도 있을까요?
13: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어느 수준까지 이게 현장이 보존돼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투표

0: 함을 예. 유지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선관위의 그 이후에 사태 파악에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는 그 증거 보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예. 전 지배적이라고 보고요. 뭐 여기서 저희가 뭐 다른 정치적인 이슈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부실, 이 너무나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4,7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수치가 제대로 맞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나와 있는 투표 부족이라든가 그 사태 파악이 과연 이건 맞을까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의 기본이 아예 무너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현장 검증을 비롯한 여러 증거 보전도 당연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예. 지금 보전 대상으로 인용된 부분이 그 지금 1,900매가 담겼던 상자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의 단톡방이 보전 대상으로 인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제외된 보전 그 대상이 본투표함과 실제 투표지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송파구라든지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진작부터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단체 대화방도 지금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것들을 언제쯤 알았는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없었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관위의 직무유기 때문에 결국에 현장에 왔었던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아주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언제쯤 알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안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용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태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저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3: 네, 또 한 유권자가 선관위에 서울시장 선거 무효 선거 소청 제기했는데 제기하고 나면 선관위에서 또 한번 어떤 절차를 거치면 재투표할 가능성도 나오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재투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장동혁 대표라든가 뭐 많은 분들께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조차 그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투표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느 그 예를 들어서 뭐 유권자분들께서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투표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실 수는 있는 건 전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많은 법 전문가들이 예. 여러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한다던가 이런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이 결과를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패배를 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조차 이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 모든 표가 온다 한들 그게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제기는 문제제기까지만 놔두고 실제 실행 여부는 조금 더 전문가들과 이런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1: 네. 예. 자, 이번 사태를 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동일 득표 논란입니다. 이걸 경우의 수로 따져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확률이던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 놀라운 확률이긴 합니다만 네.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동일 득표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부정선거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부정선거보다는 그 입력을 하거나 혹은 그 개표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을 할 적에 과연 그 정말 면밀하게 그 동에서 나온 표수대로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그냥 임의대로 작성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일 득표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대대적인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그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태라고 보고요. 예. 동일 득표 그게 사실 인천도 있습니다만 전남 광주 여기에 예. 좀 치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맞붙어 있었거나 접전지에서 그 동일 득표가 나왔을 것이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서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3: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첫 회의를 열 텐데, 일단 외부 그 인사로 그 구성은 됐습니다만 이게 효력이 있을 것이냐,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이 뭐 조사가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이제 사법기관이나 이런 조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이런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 제기하고

0: 상황 판단하고 그 이후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 정도일 거고요. 예. 그 이후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발견이 되면 그게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이게 실제적인 진실을 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 그동안 이 선관위원이라는 이 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반성과 성찰이나 개선 방안조차 얘기가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실제로 감사원도 선관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사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재반 사항 때문에 제약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번 일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이 선관위의 여러 가지 폐쇄성과 무책임, 그다음에 뭔가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총체적으로 이 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 선관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또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예. 선관위의 진상규명위와는 별개로 또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출범했습니다.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때 어떤 그 핵심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2: 일단 선관위가 어떠한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이 어떤
3: 신주호,
2: 그 의사결정을
3: 거쳐서
2: 그렇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인지를 좀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그 합동수사본부 차원에서 할 문제냐라는 국민적인 질문이 좀 가득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견이 없다면 특검을 출범해야죠. 합동수사본부가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특검이 가진 권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하면서 동시에 특검을 같이 발족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합동수사본부가 일단은 수사를 개시했으면 최대한 그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특검으로 넘겨주는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4: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 발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0: 저희는 아직까지는 당론으로까지는 특검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국정조사를 출범하자라는 의견은 거의 다 이제 동의가 된 상태고 예. 이 부분에서 미흡하고 예를 들어 합동수사본부의 이런 상황이 조사가 좀 미흡하거나 좀 의구심이 많이 남는다면 그런 걸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라는 게 당의 의견입니다.
1: 네. 예. 지금 그 공안통으로 불리는 김태훈 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수사를 열심히 해오고 능력이 있는 분이 임명이 된 상황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사안을 정말 저희가 하나하나 속속들이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특검을 발족하자 이렇게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지점 그리고 참정권이 훼손된 그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특검을 출범시켜야 되지 않을까. 특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국민들께서 예.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는데 민주당도 동참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4: 자, 올림픽 공원의 2030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번 선거 그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근데 이 목소리가 전국으로 좀 퍼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 오늘도 전국 16개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 있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런 2030 여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0: 저는 당연히 참정권이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를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조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이 흐리죠. 곳곳에 산발적인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온도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5도 정도로 그렇게 덥지 않겠고요. 대신에 남부지방은 맑으면서 이맘때 수준의 여름더위 나타나겠습니다. 대구 한 29도 정도 보일 거라고 하네요. 주말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기온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좀 덥다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체온 변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이제 7월, 8월 본격적인 여름으로 향하겠죠.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가 잦아집니다. 특히 지금도 여전히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더 우려가 되죠.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시설물 건설 현장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박창근 원장 잠시 후에 직접 모시고 안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n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 씨와 함께합니다. 인천의 아름다운 명소와 시정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이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더 콘텐츠도 풍성해졌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자치행정과 오윤주 자치행정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오윤주입니다.
0: 생생시정 현장 견학 이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생생시정 현장 견학은 시민 여러분이 인천의 주요 사업 현장과 역사 문화 공간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험하실 수 있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현장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책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 훨씬 기억에 남고 이해도 잘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시민 여러분이 인천을 더 가깝게 느끼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 넓히실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견학에는 전문 서포터즈가 동행해서 해설을 제공하고 이동을 위해 45인승 전용 버스도 지원해서 보다 편안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잠시 운영을 중단했었는데요. 선거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6월 4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0: 생생시정 현장 견학. 이 프로그램은 그럼 그동안 상시 운영이 됐던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4월부터 선거 일정 앞두고 네. 그때부터 중단이 돼서 6월 4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6월 4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되면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0: 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천의 우수한 야간 경관을 활용한 야간 특화 코스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 코스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야간 특화 코스에 한해 운영 시간을 저녁까지 확대했습니다. 인천의 낮과는 또 다른 밤의 매력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인천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 그동안은 주간 코스만 있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번에 새로 야간 코스를 시작을 하신 건데 사실 요즘에는 뭐 다양한 곳에서 야간 프로그램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콘텐츠인 것 같고 이번에 야간 특강 코스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0: 네. 야간 코스는 지난 5월 7일 정식 개방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와 계양 아라온을 잇는 코스로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됩니다.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에서 서해 낙조와 대형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시고요. 이후 인천 관광 구경 중한 곳인 계양 아라온으로 이동해서 빛의 거리를 걸으며 수변 야경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되지만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입장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5,000원이고 인천 시민은 50%가 할인돼서 7,5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다시 돌아온 생생시정 현장 견학의 야간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는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계양 아라온을 잇는 코스가 이번에 추가가 된 건데요. 이번에 야간 코스는 새로 생겼지만 기존에 하시던 다른 코스들은 그대로 또 가시는 거죠?
0: 네, 물론입니다. 현재 인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2개 테마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역사 코스, 옹진의 연육섬 코스, 영종 탐방 코스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코스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라 어린이 코스나 생태 코스 같은 추천 코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참가자들의 연령과 관심사에 맞춰 원하는 견학지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연평도 평화안보 체험 코스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프로그램이 원래가 많이 있었네요. 인천
0: 네네.
1: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2개 테마 코스로 원래 운영 중이셨고, 이거는 그대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사 코스 있고요, 연륜섬 코스 있고, 영종 탐방, 생태 코스, 어린이 코스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연평도 코스에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0: 네, 연평도 코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아이바다 패스 혜택을 받아 1,500원으로 당일 다녀오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현지에서는 안보교육장과 평화공원, 평화전망대 등을 둘러보면서 연평도의 역사와 평화안보의 의미를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연평 평화안보 수련원과 연계해서 현지 버스와 전문 안보 브리핑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섬 지역 견학이지만 보다 편안하고 알차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가시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인천 시민은 물론이고 인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타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견학의 교육 효과와 안전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 견학은 보통 20명 이상 단체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연평도 코스는 15명에서 20명 이내 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생생시정 현장 견학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희망 견학일 기준 9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견학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도 갈수 있는 거죠?
0: 네, 아닙니다. 20명 이상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기존에
0: 네네.
1: 있었던 코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2개 테마 코스 운영 중인데 이런 것들이 다 단체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렇군요.
0: 가족이나 이웃분 같이 뭐 단체로 엮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1: 최소 인원 몇 명인가요?

0: 20명 이상입니다.
1: 아, 가족, 온 가족 다 모아야 됐네요. 친척, 네. 일가친척 다 모아야 되겠네요.
0: 네. 네.
1: 야간 코스도 그렇습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거?
0: 네, 야간 코스도 기준이 20명 이상 단체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는 미리미리 꼭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뭐 동호회 네네. 이런 데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인원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많이들 좀 모으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네네. 시작된 생생시장 현장 견학 여러분 좀 둘러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인천시 자치행정과 오윤주 자치행정팀장이었습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100년 전 오늘, 1926년 6월 10일에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였는데요. 마침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이었습니다. 황제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 거리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두 팔을 번쩍 들고 대한 독립 이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외침은 훗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도 큰 불씨가 되었는데요. 나라의 독립을 바라며 두 손 번쩍 들고 목청껏 외쳤던 이 짧고 우렁찬 함성. 60 이것 운동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한, 2번 민국, 3번 만세. 1번 대한, 2번 민국, 3번 만세.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뭘까요? 60 이것 운동 이것에 들어갈 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의미 있는 또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정답률을 조금 높이기 위하여 보기를 3개만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보내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100년 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었군요. 1926년 6월 12일에 황제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갈 때 대한독립 이것을 외쳤습니다. 거리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시가 일제강점기였던 시절에 거리에서 이런 외침을 한 겁니다. 1번 대한, 2번 민국, 3번 만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번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수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진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이렇게 12번 선물까지 저희 되게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6월 10일입니다. 60 이것 운동. 오늘 그 기념 아식도 열렸는데요. 이것에 들어갈 말 1번 대한, 2번 민국, 3번 만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00년 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 장례가 치러지던 날 거리에 모여든 학생들이 대한독립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이 노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크라잉넛이 부릅니다. 독립군가.

0: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건설 현장, 시설, 또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GTX 삼성역 구간 공사장 철근 누락 사태 있었죠.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있었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시설, 지하 안전 종합관리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 모시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이 우리나라 그 안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말 우리나라 안전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일련의 그 사태들 때문에요. 네. 지금 사실 원장님께서 지난 1월 28일에 취임하셔서 이제 4개월 조금 그렇습니다. 넘었잖아요.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떠세요, 근황이?
1: 업무 파악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관련 법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되고 네. 업무를 세어보니까 한 7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업무 진행되니까 관련 규정들을 인지를 못하면은 많이 놓치게 되죠. 거기다가 또 우리 사회에서 싱크홀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그다음에 공사장 사망사고 이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고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네. 그냥 뭐 언론과 할 때는 뭐 지적만 계속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0: 네. 그런데 뭐 바로 취임 전까지도 대학 강단에 서셨던 토목공학자이시면서 재난 안전 대책 네. 세우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시면서 네. 국가 재난안전체계 방향도 수립하셨고 예. 그러셨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사망자도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무겁게 보셨을 텐데 이 사고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1: 참 지금 현재 중앙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 위치에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학적으로 살펴볼 때 고가도로가 있으면은 그 안에 철근 강선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선이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콘크리트가 뚝 부러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강선을 넣으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지 가중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의 가중 그러니까 네. 차량들이 되겠죠. 그것을 견뎌주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되니까 안에 있는 철근들이 부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 자료 또는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 한 중앙에서 한 2.7cm, 2.9cm 정도 좀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철근이 있으면은 좀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연성 파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면 그 취성 파괴, 그러니까 한꺼번에 뚝 부러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리창이 부서지듯이 이렇게 부러진다는 거죠. 고무줄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이 더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설물이 한 벌써 60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각, 이제 구조물 받치는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각에서

0: 도 탈락이 좀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도 조금 부식이 됐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저기 철거 과정에서 안전 규칙을 제대로 안전 규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붕괴 위험을 감지하고 나서 12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거든요.
1: 네.
0: 이것도 앞으로 밝혀봐야 될 문제고, 또 그리고 거기에 진단, 안전 진단으로 들어갔는데 안전모는 착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명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래는 하게 돼 있는데, 이 현장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구명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구조물이 설마 붕괴될 것이냐라는 안전 불감증도 조금 작용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천만 다행이죠. 거기가 철도가, 기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기차가 오는데 무너졌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해 토픽으로 우리나라가 톡톡이 망신을 당하는 대형 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1: 말씀 중에 60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래돼서 노후화가 진행됐고, 그래서 이제 점검하고 안전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작업하셨던 분들이
0: 그게 아니고,
1: 예.
0: 이게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수시로 정밀 안전
1: 그렇죠,
0: 점검, 정밀 안전
1: 그렇죠.
0: 진단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을 받았습니다.
1: 네.
0: D등급은 아주 노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철거를 하고 그 고가도로가 또 필요하니까 재공사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1: 철거하러 이제
0: 그렇습니다.
1: 가셨다고. 그러니까
0: 네.
1: D등급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오래돼서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빨리 이제 없애고 다시 제대로
0: 그렇습니다.
1: 만들자. 이 과정 속에서 그 사고가 난 건데, D 안전등급 D등급이면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0: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은 그 안전 등급을 5단계로 나눕니다. A, B, C, D, E로 나누는데, 뭐 A, B, C는 뭐 A는 뭐 양호한 상태고,
1: 네.
0: C 등급도만 조금만 손보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D, E 등급인데, D 등급이 됐다 그러면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E 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 금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 E 등급이 되면은 취약 시설물로 분류해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오래돼서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은 시설물인 겁니다. 이것이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냥 시설물 같으면은 뭐 대규모 교량, 댐, 뭐 저기 철도, 터널, 이런 것들 전부 다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1: 네.
0: 기반 시설물이죠. 그 중에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눕니다.
1: 아, 시설물이 1종, 2종,
0: 시설물을, 예,
1: 3종으로 나뉘는군요.
0: 나눕니다. 그래서 1종은 예를 들면은 대규모 교량이라든지 뭐 특수교라든지 이런 것들, 그 건물로 치면은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 이제 1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1종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거기서 무너진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1: 아,
0: 그
1: 네.
0: 예를 들어서 강남에 보면 제1호대 빌딩이 있잖아요. 그게 123층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1: 네.
0: 그 이런 어떤 중요 구조 시설물들은 1종을 관리하고 있고, 다음 1종보다 규모는 작지만은 또 중요한 구조물이 있겠죠. 요건 2종으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3종은 중요도는 낮지만은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점검 내지 진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잘뭐 안전한지 안 한지를. 그래서 점검 진단도 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안전 점검 하면은 육안으로 보면서 이 시설물이 괜찮니, 안 괜찮니? 다시 얘기해서, 어디가 이상한가, 안 한가를 그 육안으로 관찰하는 게 정기 안전 점검이고, 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정밀 안전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위험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정밀 안전 진단.

0: 그러니까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왜 그렇다면 사고가 난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1: 그렇습니다.
0: 것입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보다 조금 더 앞서서 또 있었던 게 뭐냐면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입니다. 이거는 철근이 어떻게 누락됐다는 건가요?
1: 이게 일단 그러니까 사고 난 구간이 우리가 2호선 저기 삼성역과 거기서 저 북으로 가면 저 영동대로잖아요.
0: 예.
1: 그래서 봉원사역 그 9호선이거든요. 그 사이를 이제 그러니까 2호선과 9호선이 이제 만나고 다음에 환승센터도 있고 아주 지하 5층에서 5층까지 그 대규모 그 환승센터를 만드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하 5층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둥 80개에서 철근이 두 줄로 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한 줄로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철근 반이 설치가 안 돼버린 거죠.
0: 철근 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철근 한 줄만 있었던
1: 기둥이
0: 거예요.
1: 있으면 이제 동그랗다. 네모 형태 기둥이 있지
0: 네네.
1: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두 줄로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줄만 그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0: 그게 설계도는 그렇게 안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설계도면에는 두 줄을 하게 돼 있죠.
0: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참 귀신이 곡할로 그러시죠. 그러니까 토목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도 들어보면은 조금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계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공사하는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설 회사거든요. 해외에 나가면은 최우수 기술력을 가지고 국위를 많이 선양한 회사입니다.
0: 네.
1: 그 공사를 하는데 그게 도면 보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한 줄로 했어요. 그럼 하게 되면 또 감리가 그게 한 줄로 된지 두 줄로 된지를 또 매일 체킹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90개, 80개 기둥에 그런 어떤 공사가 되고 콘크리트가 부어질 때까지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발주처가 또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인데.
0: 네.
1: 그러면 서울시는 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가 건설하면서 도면을 잘못 읽었고 감리자가 잘못 읽은 도면으로 공사하는 것을 발견도 못했고 다음에 발주처 공사 관리 감독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근데 만약에
0: 네.
1: 지금은 만약에 지하 5층이지 않습니까? 그
0: 예.
1: 위에 또 4층, 3층, 2층, 1층 또 많은 구조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사 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 다 끝났다. 그런데 그 기둥이 만약에 무너졌다.
0: 네.
1: 이거는 엄청난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0: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1: 그래서 만약 그 상태 전까지 안 되고 발견이 됐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지만은
0: 다행스러운 거죠. 한편으로는
1: 근데
0: 다행스럽지만
1: 그게 말이 안 되는
0: 어떻게
1: 거죠.
0: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 그렇죠.
0: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서 또
1: 네.
0: 그것 때문에 이게 큰 우려가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0: 앞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도 그렇고 지금 이 GTX 철근 누락 사태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디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진짜 안될것 같은데 뭐가 가장 먼저 개선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1: 네.
0: 문제입니까?
1: 일단 저기 감리 제도가 우리나라 감리 제도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감리 제도가 상당히 발달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0: 네.
1: 공사를 하면은 그 매일 그러면 감리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때 감리가 소장이 있고 그럼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리 단장은 사인을 했는데 직원은 나는 그거 위험해서 안 된다 사인 안 해요.
0: 네.
1: 다시 해서 사인해 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은 감리는 자기 집을 다 팔아야 됩니다. 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0: 네.
1: 얘기죠. 책임을 지는 만큼 권한을 주는 거죠.
0: 예.
1: 다시 해서 감리가 지적을

0: 하면 공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리제도가 시공사라든지 다음에 뭐 발주처에 조금 종속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토목의 현 주소라면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1: 네.
0: 그것도 수도 서울, 우리나라 서울이지 않습니까?
1: 예.
0: 이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분석, 원인 분석,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토목 건설 현장이 될수 있게끔, 어떤 진짜 환골탈태를 한다는 기분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예. 그렇게 해서 국토 관련해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앞으로 대책을
0: 그렇습니다.
1: 세우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앞두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싱크홀, 집안침하 사고입니다. 또비 많이 내리면 이거 어떻게
0: 예.
1: 될지 모르잖아요.
0: 네.
1: 이거 어떻게 예방 대책 짜고 계신가요?
0: 일단 싱크홀이 왜 발생하는가부터 알아야 예방 대책이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싱크홀은 말 그대로 땅 속에 집채만한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1: 예.
0: 그 안에 있던 흙들이 사라진 거죠.
1: 안 보이잖아요, 겉에서는.
0: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1: 예.
0: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집채만한 공간이 왜 발생했느냐? 만약에 땅속이 안방 같으면 발생 안 하겠죠.
1: 네네.
0: 그냥 흙들,
1: 그렇죠.
0: 충적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흙과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의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지하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하려 그러면 자연 조건으로는 안반이 아닌 충적층, 모래, 흙 있어야 되고, 다음에 지하수가 발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 놔두더라도 싱크홀 발생 안 하죠. 한강변에는 다 그런 데인데.
1: 네네.
0: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라든지, 터파기 공사 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하수를 받아주잖아요. 그럼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하수가 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흙, 모래를 끌고
1: 그렇죠.
0: 들어가잖아요.
1: 예.
0: 이게 서서히 끌고 들어가니까
1: 없어지는군요, 그거.
0: 큰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싱크홀을 발생하려 그러면은 발생한 자연 조건이 형성되는데 지하수가 못 흐르게 흐르지 못하게 흐르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지하수를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차수, 물을 차수하는 그
1: 네.
0: 차수벽을 잘 설치를 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1: 차수 계획이요.
0: 차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싱크홀 발생 구조를 알게 되면은 이제 대책이 이제 마련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 사회가 사후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홀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전 예방 체계로 이번에 전면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는 재안전 평가하는 저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관리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관리원에서 이것을 보다 이제 싱크홀 예방에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우리가 점검 지금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는 이게 차단 시설이라든지 잘돼 있느냐, 그다음에 지하수가 공사적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이것들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10m를 지하 터널을 파면은 덤프트럭이 한 10대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1: 네.
0: 10대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12대가 나와버렸어요.
1: 아하.
0: 그러면 2대가 이상한 데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배토량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
1: 예.
0: 점검을 통해서 이제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집안 탐사, 공사장 주위에서 뭐 지표 투과기, 그 GPR 탐사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나 그래도 싱크홀이 발생하는지를 또 사후적으로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건설 공사 전 주기에 걸쳐서 싱크홀 예방 사업을 그 방지를 하는데 아마 곧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초안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여름 앞두고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 많은 국민이 좀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한 20초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0: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많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과다할 정도로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은 책상머리나 어떤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안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현장 중심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6: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산지에 5에서 30mm의 비가 서울 경기 북부, 남동부, 충북 북부와 충남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서울 한낮 25도, 강릉 25도, 전주 광주 28도, 대구 29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내부순환로 따라가는 길에서는 성수 쪽으로 홍지문 부근 1차로에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보수공사 여파를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답답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종암과 하월곡 사이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속도 잘 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2차로는 잘 보셔야겠습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성수대교,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 보전 대상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됐으며 검찰에서 12명, 경찰에서 15명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송파구,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관련 업무 담당 직원 5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이 60민주항쟁 39주년과 60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날이라며 모두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1926년 60만세운동은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1987년 6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서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를 방문해 2년 기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이를 영구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9일 SNS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소멸 위기를 맞았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본사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계열사 4곳의 노조도 동참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만 진행됩니다. 다만 이번 파업으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주요 서비스의 운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당국이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섭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을 상대로 외환 공동검사를 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0: 교내 범죄와 교권 붕괴 상황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공개 첫 주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을 보면 6월 첫 주 참교육은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이맘때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중북부지방은 예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창원이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1시 이렇게 2부로 넘어옵니다. 1부에서 내드렸던 SAT 짧게 한 번 더 내드릴게요. 100년 전 오늘입니다. 1926년 6월 10일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는 일제강점기였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이었는데 이 상여가 종로를 지나가던 순간에 거리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두 팔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대한독립 이것! 예,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그 장면이 머릿속에 저는 그려져요. 그러면서 약간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1번 대한, 2번 민국, 3번 만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3106번님, 정말 뜻깊은 역사의 날인 줄은 오늘 슬라생 퀴즈 덕에 알았네요. 역시 슬라생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것도 저희가 정보도 드리면서 그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저희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346번님, 개인택시 지영안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이것!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입니다. 이 방송 너무 좋다라고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요. 2765번님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잊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대한민국 이것! 슬라생 이것! 네, 제가 아직 정답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이것을 이것으로 바꿔서 외치고 싶네요. 7536번님, 우리나라 하트 이것 하트,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781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네요. 새싹이 딱 문자 앞에 떠 있습니다. 연두색 새싹 그림이 이렇게 문자창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데 한 번도 문자를 안 보내봤다.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번호 읽어드릴게요. 7696번님도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1936번님 처음 오셨어요. 길이길이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1297번님은 탤런트 송일공님의 막내 아들 이름이네요. 라고 맞죠, 맞죠. 맞습니다. 거기 삼둥이가 또 이름이 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아, 잘 아시는군요. 7536번님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방송 듣다 보면 그 옛날 역사는 우리를 깨우쳐주네요.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8950번님, 9677번님, 0752번님, 네, 모두 처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은 FM 94.5MHz YTN 라디오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외침. 훗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도 큰 불씨가 됐죠. 독립을 바라면서 두 손 번쩍 들고 목청껏 외쳤던 짧고 우렁찬 함성. 60 이것 운동에서 이것에 들어갈 말. 1번 대한, 2번 민국, 3번 만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정책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달력 2026년 6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 이세아 주무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 달에 한 번 뵙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1: 제가 평소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0: 그랬어요. 네. 일주일이 이렇게 크게 느껴진다고요?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아직은 초여름이라 그런지 아침 네.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데 한낮에는 좀 덥고 그렇잖아요. 네. 오늘은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곳곳에 산발적인 비도 내릴 거라고 하고 좀 흐려서 한낮에도 그렇게 기온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세종은 어때요?
1: 세종 덥습니다.
0: 더워요? 네. 계속?
1: 네. 근데 엊그제는 조금 선선했던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덥습니다. 네.
0: 이제 점점 더 더워질 텐데.
1: 네.
0: 세종이 원래 조금 더 더운 지역인가요?
1: 제가 체감하기엔 그렇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어떻게 여름 대비 잘하고 계세요?
1: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차량 2부제를 하다 보니까 출퇴근길에는 또 걸을 일이 많아서 양산을 올해 좀 많이 사가지고 기분 따라 들고 있습니다.
0: 아, 기분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1: 네.
0: 양산이 좋대요.
1: 네.
0: 정말. 양산을 네. 쓰면 그 양산을 내가 쓰고 있는 그 양산 아래의 온도가 네. 1도인가? 2도인가? 아무튼 많이 내려간대요, 여러분.
1: 네.
0: 실제로.
1: 한 손에는 양손, 한 손에는 선풍기 이렇게 들고 번갈아 가면서. 네.
0: 가방 안 드세요?
1: 가방은 어깨.
0: 몸의 부위를 골고루 다양하게 네. 활용하고 계신 네. 우리 이세아 주무관님과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 여름 벌써부터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이미 세우셨을 것 같아요. 6월이니까.
1: 네.
0: 또 우리 휴가를 위하여 준비해오신 소식 있잖아요.
1: 네. 떠나요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다섯이서 여섯까지도 네. 많이 많이
0: 함께 떠나요.
1: 네.
0: 아, 이럴 때 음악 깔아 달라니까.
1: 아, 네. 제가 요청을 안 해가지고.
0: 네네. 네.
1: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바로 떠나요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가지 특별 여행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0: 네, 시작해 네. 주세요.
1: 올 여름 사람 많은 여행지보다 조금 더 한적하고 특별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 숙박 할인부터 섬 여행비 지원, 숲속 휴양림 예약 정보까지 올 여름 나만의 특별 여행을 준비해왔습니다. 나만의 특별 여행 1탄. 가볍게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숙박비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또 수도권을 벗어나 조용하고 덜 붐비는 곳에서 쉬어가고 싶다면 이번 숙박 세일 페스타를 놓치지 마세요.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일명 왕사남으로 인기 많아진 영월. 공주들아 공주로 모여! 충남 공주와 같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시면 숙박비 최대 7만 원을 할인해드려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숙박비 할인은 머무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숙박을 하루만 하신다면 숙박비 7만 원 이상은 3만 원을,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해드려요. 또 올해는 하루 더 머물면 더 큰 할인으로 돌려드리는 연박 할인권도 생겼는데요. 숙박을 이틀 밤 이상 하신다면 숙박비 14만 원 이상은 7만 원을, 14만 원 미만은 5만 원을 할인해드립니다. 할인 쿠폰은 숙박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내일이죠.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7월 31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박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0: 네. 주무관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오늘 평소보다 조금 텐션 조금 높은데? 좋아요. 좋습니다. 야, 숙박 세일 페스타. 네. 아, 진짜 너무 기다리던 소식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1: 네.
0: 이 숙박비가 진짜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할인 쿠폰 숙박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내일부터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내일 오전 10시에 오픈합니다.
0: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접속하실 텐데.
1: 그래도 네. 많이 접속해 주시면 좋습니다.
0: 그렇군요. 내일 네. 오전 10시부터 7월 31일까지 이 숙박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바로 가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누구나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네. 그리고 매일매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픈이 됩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아 너무 좋네요. 네. 자 7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숙박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가 섬 방문의 해예요?
1: 네.
0: 섬에 또 많이 가야 되겠네요.
1: 네. 나만의 특별 여행 2탄. 조금 더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섬 여행을 추천드려요. 올해는 섬 방문의 해인데요. 섬에서는 하룻밤 이상 머무시면 왕복 배편 비용과 식비, 숙박비와 같은 여행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드려요. 특히 올해는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인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여행비 지원 기간은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그리고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기간인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사전 신청은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섬 방문의 해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섬 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섬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섬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여행비를 지원하는 그렇죠? 그런 혜택을 지금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섬에서 하룻밤 이상 자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거는 근데 사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1: 네.
0: 사전 신청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것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섬 방문의 해 홈페이지를 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숙박 세일 페스타 얘기했고 이제 섬에 갔고 그러니까 바다를 간 거잖아요. 네. 숲에도 많이들 가시던데요.
1: 그러니까요. 이제 숲이 남았습니다.
0: 맞아요. 네. 숲에 대해서도 뭐 혜택 받을 수도 있는 거 있나요?
1: 네. 나만의 특별 여행 3탄. 바다도 좋지만 나는 시원한 숲 속에서 숙캉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추천드려요. 전국 47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여름 성수기 이용 신청을 어제인 6월 9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까지 받습니다. 성수기 이용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고요. 신청은 숨나들이 홈페이지와 앱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숨나들이에서 이는 영문이입니다. 네. 인기가 많으니까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성수기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하실 수 있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시설 사용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이번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한다는 네. 거니까 접수를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전국의 47개 국립자연휴양림 여름에 성수기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할 때 신청할 때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당첨이 되시면 그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0: 당첨이 되면 결제를 네. 하면 됩니다. 성수기에는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1: 네.
0: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꿀팁 가져왔습니다. 신청 전에 숨나들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추첨 신청 한눈에 보기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휴양림별 신청 현황과 객실별 경쟁률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인기 많은 객실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객실을 선택하시면 예약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객실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숨나들이 홈페이지와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근데 다 대부분 인기 많은 객실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1: 그래도 그
0: 인기 많은 객실보다 경쟁률이 낮은
1: 네.
0: 객실을 선택하면 당연히 예약 성공률이 높아질 텐데 근데 이것도 차선인 것이 처음부터 인기 많은 데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객실도 또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1: 네.
0: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그 같은 자연 휴양림이라도 객실마다 경쟁률이 또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전략 필요합니다. 숨나들이 홈페이지인데요. 숨나들 영어 소문자 E 입니다. 그렇게 홈페이지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숨나들이 홈페이지 치면 그냥 네. 검색어에 예, 우리말로, 예. 쳐도 우리말로 쳐도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즐겁게 이제 여행 준비도 하고 이제 여행을 가요. 근데 여행 가면 좀 걱정되는 게 네. 바가지 요금입니다. 이 바가지 요금 관련해서도 네.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숙소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고 더 비싼 요금을 요구하거나 가게 앞에 적힌 가격보다 실제로는 받는 금액이 다르거나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여행 중 이런 불편을 겪으셨다면 신고해 주세요. 해당 지역 번호에 120번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0: 네. 이거는 또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불편을 겪었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120, 지역번호 누르고 120,
1: 네.
0: 그리고 신고센터 있습니다. 1330. 이거는 관광할 때 좀 불편한 점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1330번으로 전화하면 신고하실 수 있고 현장에서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는 거네요.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 세우고 있지 않아요?
1: 네, 맞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쳤습니다. 지난 2월에는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숙박, 음식,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와 현장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여행하는 분은 안심해서 더 즐겁고 맞이하는 분은 다시 찾아줘서 더 즐거운 건강한 관광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여행 관련해서 여름 휴가 시즌 앞두고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뭐 항상 관련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항상 해주고 계세요. 금융정책 관련인데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6월 22일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청년 미래 적금을 소개해드릴게요. 청년 미래 적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적금 상품인데요.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3년 만기입니다. 지금부터 혜택을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저축한 금액의 소득 기준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함께 보태주고요.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데요. 기본 5%이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7에서 8% 수준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합치면 1년 금리가 최대 19.4%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도 알려드리면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이고 모두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총 급여가 6천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나머지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한 가입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은 출시 후에 취급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 네, 청년 미래적금 출시 예정입니다. 6월 22일 출시 목표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3년 만기고요.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최대 12% 기여금 함께 보태줍니다. 이거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확인해 보시거나 청년 미래적금 또 역시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페이지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좀 있네요. 19세부터 34세까지 예, 근로소득자, 뭐 청년 소상공인 이런 것들이 기준 같은 게 있으니까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모전 소식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이건 뭔가요?
1: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누구나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공모전도 소개해드릴게요. 어느덧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 쿠폰, 모두의 카드, 그냥드림, 무상교육 대상 확대, 세도약기금 출범과 같이 우리 생활과 가까운 정책들이 이어졌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떠셨나요? 정책으로 달라진 일상을 들려주세요. 소비 쿠폰으로 가족들과 외식했던 날,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을 덜었던 경험, 1,000원의 아침밥으로 아침 든든히 채우고 공부했던 날. 이런 내 일상 속 작은 변화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공모전은 정책 브리핑에서 6월 22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공모전,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기념 공모전입니다. 5월 22일에 이미 열렸네요. 그리고 네. 6월 22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건데 나의 1년 동안의 일상이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남기고 이야기를 제출하는 그런 공모전이군요. 정책 브리핑에서 6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책 브리핑이 뭐예요?
1: 정책 브리핑이라고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정부의 모든 보도자료, 정책 뉴스 같은 것들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0: 아하, 그러니까 정책 브리핑 이건 역시 검색해서 바로 네.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총 상금 950만 원이 있습니다. 오! 치킨 교환권도 준대요.
1: 그건 추첨으로 네, 드리기 때문에.
0: 예, 이것도 너무 좋은데. 예, 정책으로 달라진 내 일상 소중한 이야기 정책 브리핑에서 이제 공모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도 알려주세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도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에서도 반가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가입력 검사비 지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가입력 검사비 지원, 검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입력 검사는 임신 가능성과 관련된 몸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조금 더 일찍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어요. 검사비 지원도 매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딱 한 번 지원했었는데요. 이제는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약 29만 명이 이용하셨는데요. 검사 비용은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은 이 여기에서도 영문 이입니다. 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주소지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 건강한 임신을 위한 가입력 검사 지원 내용까지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이세아 주무관 함께 있는데 앞서 제가 양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외출할 때 양산 쓸 경우 체감온도 최대 10도까지 내려갑니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피부도 피부 질환이라든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폭염 앞두고 여러분 양산 하나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세아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SAT 정답 바로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슬라생 만세. 예, 이만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노래로 끝낼게요. 제주도의 푸른밤 성시경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간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관리 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사무편람도 똑같이 고쳤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데다 인쇄와 보관이 어렵고 남은 투표 용지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 보전 대상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일단 경찰은 지역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관련 업무 담당 직원 5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바르테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과 한국과 벨기에 두 나라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한 EU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미국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에 대한 자위권적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군사작전이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공습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공군 및 해군 전투기에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망과 지상 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군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란의 침략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오늘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바레인 미 해군 제5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오늘 새벽 발생한 미군의 이란 남부 지역 공습에 대한 맞대응으로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를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과 이란 혁명 수비대단 간 교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만약 미군이 공격을 계속할 경우 더욱 가혹한 보복 대응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의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보낸 감사 전문에서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북한 주민들의 환대의 사의를 표하며 이는 두 당, 두 나라의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룩한 것은 북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이 60민주항쟁 39주년과 60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날이라며 모두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1926년 60만세운동은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1987년 6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서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리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해외 사업에 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 간담회를 열고 10개 금융회사 담당 임원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해외 사업 전략 전반에 걸쳐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늘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 지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반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 모여 H스퀘어까지 행진을 벌인 뒤 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조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경영 실패를 규탄하고 고용 안정과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 개선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스타벅스의 주간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3주 만에 반등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7일까지 스타벅스 결제 금액은 242억 1천만 원으로 직전주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스타벅스 앱 주간 이용자 수도 398만 5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3.6%

6% 늘며 4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 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늑장 발급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예상 과징금 규모보다 훨씬 큰 113억 원 규모 상생 방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동의 의결은 공정위 조사 심의 대상인 기업의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이 아닌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의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은 공공시설에 생리대 전용 지급기를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나라는 사업 운영 기준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을 준수해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나라 관계자는 생활 필수 위생용품 기업으로서 위생용품 접근성 확대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내 범죄와 교권 붕괴 상황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공개 첫주전 세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을 보면 6월 첫주 참교육은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쇼 부분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일 공개된 해당 시리즈는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이 학교폭력 가해자나 비리를 저지른 교사, 선을 넘는 학부모들을 가진 방법을 동원해 통쾌하게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8도, 습도는 61%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아들은 15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어서인지 저는 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알아보던 중 보험 설계사에게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함께 보장되는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 대리인란에 제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중증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저는 석 달 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계속 불어났죠. 카드와 대출로 겨우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빚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밀린 치료비와 빚을 갚을 길은 보험금 받고

0: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험 자체가 무효라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조차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런데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보험회사 말대로 저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해준 보험회사와 설계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비할 데가 없다고 하죠. 게다가 사연자분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다가 이 상황에 이르러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1: 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조차가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특히 아이를 혼자서 키워오셨으면 아이가 삶의 전부였을 사연자분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챙겨서 보호해줘야 할 것도 많고 또 대신 결정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 아이의 삶이 결국 또 부모의 삶이 되는데요.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친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는데 일단 이 친권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경우에 이 친권을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다만 친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0: 네.
1: 친권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이 친권 관련해가지고 보험회사, 보험 계약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수익자는 뭐 지정하기보다는 법정 상속인으로 이제 해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미성년자 사망보험 가입할 때 부모 서명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보험을 상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0: 네.
1: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이라 법정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0: 네.
1: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상법 제731조 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 네,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는 강행 규정인데요.
0: 그렇군요.
1: 네, 이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보험 사고의 발생이 곧 친권자인 부모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반면
0: 네.
1: 미성년자인 망인의 사망이 조건이 될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즉 이러한 경우를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가 반대된다고 해서 특별 대리인이 네. 선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는 이제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익이 되는 반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 상반행위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미성년자의 이익과 법정 대리인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 이해 상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위험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걸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 특별 대리인 선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세요.
1: 네, 미성년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 대리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 네.
1: 이후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지 두 번째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0: 네.
1: 해당 행위가 이해상반 행위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또 후보자가 미성년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조력을 할 수 있는 중립적 조력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통 제3자로 선임되는 경우는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사연을 보면 이 특별 대리인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연자는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좀 구제받을 길 없을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의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조건을 한다면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행 규정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최근에 하급식이기는 하지만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인점으로부터

0: 이러한 서면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또 법정 대리인의 서명만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 선임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0: 사연자분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신 후 자료를 잘 모으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보험 설계사가 다 설명했다고 주장하면 그때는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 일단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이 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보통은 그 서명란에 본인란과 친권자란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1: 네.
0: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연락을 받으신 적 있는지 서류를 구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해보험은 부모 서명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서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해상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데요. 관할 가정법원 심판을 이제 청구해서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의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일 수 있는데,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하숙집에 살던 학생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니 나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대학가 근처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하숙생에게 내일 당장 방을 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A씨는 이유를 물었고 학생은 로또에 당첨됐다고 털어놨죠. 그 말을 듣고 문득 궁금해진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집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첨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예전에 가족에게도 당첨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복권을 산 사람, 즉 당첨 복권을 가진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숙집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당첨금과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첨이 됐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부당한 요구가 될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케빈오의 크레이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YTNS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앞으로 예상 강수량 강원 내륙산지에 5에서 30mm, 서울과 경기 북부, 남동부, 충북 북부와 충남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 경북 북부 내륙 북동산지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강릉 25도,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가 되겠고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함께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동호대교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한남대교 부근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차로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상계교와 노원 교사의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의정부 쪽 가는 길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쪽으로 하월곡과 종암 사이 1차로 막고 공사하다 보니까 이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투표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

0: 퇴춘 결정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도 거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1: 네, 경기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선관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하죠?
1: 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사 6명으로 꾸려졌고 모두 외부 인사입니다. 공정성을 극대화한 조치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인데요. 네, 위원회에 독립된 조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후 3시 10분 첫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합니다. 용지 인쇄와 배부, 수급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사태 발생 직후 초동 조치와 보고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봅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총체적인 선관위 시스템 부실을 어떻게 개혁할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보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그제 기준 본투표 날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 부족했던 용지는 모두 7,190여 매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최소 4분에서 최대 1시간 45분까지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선관위 발표 때마다 14곳에서 50곳, 다시 91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당시에도 선관위 자체 조사 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의 한계를 보였던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셀프 조사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개혁 권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네, 이번 사태는 투표제 인쇄량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춘 결정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1: 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식회의는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전결로 인쇄하한 기준을 50%로 줄였습니다. 남은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소수 인원으로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지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재 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미 사퇴한 데다 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해법을 놓고 쟁거름하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 논의 불거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지방선거 혹평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시각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양당이 연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2: 네,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일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송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TF 첫 회의를 열었고 외부 인사를 포함한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을 예고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이 생각하는 참정권 관련 의견을 경청할 방침입니다. 양당 모두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협상에도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지는 내용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천과 호남 등 모두 12곳 투표소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수가 똑같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년 전 국민의힘이 승리한 충북지사 선거에서도 양당 후보 득표수가 똑같은 투표소들이 있었다며 의혹이라는 말로 포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했죠.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이라 보기 어렵다. 민심의 경고라면서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죠. 관련해 정 대표 입장도 주목됐는데요.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선 정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며 민심이 천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면서 당정청 간 원팀, 원보이스를 더욱 강화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며 한껏 몸을 숙였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 정 대표를 초대하지 않는 대신 김민석 총리가 배웅 인파에 처음 포함되면서 대통령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의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고위를 마친 정 대표는 기자들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나 시점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한참 진행하고 있죠.
1: 네, 국민의힘은 4선 김도읍, 3선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출마한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 직전 정점 발표 자리에서 당권파 정점식 후보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권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비당권파 4선 김도읍 후보는 줄기차게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했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썼다면서 도로 친윤당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면전에서 장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성일종 후보는 당내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선명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 압박 등 당내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해야 할 텐데요.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보셨듯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의 혁신 방향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7,000선으로 후퇴한 코스피가 좀처럼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지금은 7,900을 넘기는 것도 힘겨워 보입니다. 미 기술주의 약세와 미 이란 간 긴장 격화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김세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지금 네 8.18%의 최대 상승폭을 보이며 간신히 8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2.43% 하락한 7,899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80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7,800대를 유지하기도 버거워 보입니다. 미 헬기 격추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 방침 등 미 이란 간 공방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의 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8000선을 회복한다 해도 코스피 변동성에 대한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를 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5%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관과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반 상승하며 971대를 기록하기도 했던 코스닥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9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정세 악화 등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해 지금도 152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관측에 무게가 실리며 하락했습니다. 최근 쿠웨이트가 아시아 정유사들의 추가 원유 공급을 제한한 점도 공급 정상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45달러로 전 거래보다 2.97% 내렸습니다. 7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종가도 배럴당 88.2달러로 전장보다 3.4%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 카카오 본사 노조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5시간가량 부분 파업을 이어가는데 카카오 사옥에 있는 판교역 주변에 모여서 본격적인 결의대회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된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4: 네, 노조원들이 집결해 있는 판교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 파업 돌입에 이어서 노조 결의 대회도 시작이 됐죠.
5: 수많은 화장실은 노조의 지휘들도
4: 네, 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11시 반부터 판교 사옥 앞 광장에 모여서 본격적인 집회 이전에 사전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해두고 깃발을 들고 행진하기 위한 대우를 만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인데요. 손에는 무책임한 경영진은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들을 각자 들고 있고 구호를 연습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집회 인원을 1,200명 정도로 경찰에 신고해뒀지만 일당 현장에는 수백 명가량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파업에 돌입해서 집회 현장에 이렇게 집결한 노조원들은 다른 카카오 계열사들이 있는 유스페이스 광장까지 곧 차도로 행진해서 이동할 계획인데요. 그곳에서 본 집회를 오후 12시 반부터 들어갔는데 오늘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 노조에 더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 4곳이 함께합니다. 파업 시간은 오후 3시까지로 이후엔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2: 네, 현장에서 지금 노조원들 어떤 주장을 하고 있죠?
4: 네, 갈등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보상 체계에 있습니다. 노조는 그간 회사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경영진이 성과를 독점했고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주식 보상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이 같은 요구가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로의 견해 차가 아직 전부 좁혀 지진 않은 만큼 오늘 파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가 일단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아무래도 이번 파업으로 각종 카카오 서비스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지 우려도 나오고 있죠.
4: 네, 특히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담당하는 소속 회사 노조 가동했다며 관련 기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IT 서비스업 특성상 자동화가 상당 부분 돼 있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5시간가량의 부분 파업이라서 다른 장기 파업들보다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앞서 이번 파업을 앞두고서는 이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 측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회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판교역 광장에서 YTN 청인우입니다.
2: 네, 미국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하는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헬기 격추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미군은 오늘 오전 6시, 미 동부 시간 9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해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발생한 이란의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며 자위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최첨단 헬기가 격추됐다며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지 5시간 만에 전격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7: The pilots are fine.
8: 조종사들은 괜찮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6: 아파치는 미 육군 주력 헬기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헬기가 격추된 건 처음입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샤헤드 자폭 공격 드론에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운용하는 첨단 공격용 헬기가 각산 드론에 무력화한 겁니다. 자존심을 구긴 미국은 4시간 만에 공습 완료를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방공시설과 관제소,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물론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들을 겨냥한 이란 공격도 공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일단락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규모로 진행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ABC 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는 매우 훌륭한 합의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여전히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8: 이란과의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 안에 최소한 윤곽은 나올 수 있을 거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6: 11월 중간 선거는 물론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급격한 확전에 트럼프로서도 큰 부담인 만큼 군사적 대응 수위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군이 아파치 헬기 추락을 이유로 이란 남부 지역을 타격한 가운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떠한 공격이나 위협에도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전장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의지를 시험해보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면서 페르시아만의 역사에는 외부 침입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수많은 사례가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한 직후인 9일 밤에도 이란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또는 잠재적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미군의 해협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10명이 의원 대표를 뽑는 건데 선거 후 당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세 의원이 나갔는데요.
1: 아마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제 1차 투표를 시작했고 그 1차 투표 결과가 아마 가반이
3: 김성태 넘는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의원이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투표로 갈 것이다. 아마 2차 투표는 지금 현재 김도읍 의원과 정점식 의원 이렇게 아마 갈 공산이 커졌죠.
0: 예, 정점식 의원은 좀 당권파 의원으로 꼽히고 있었고요. 김도읍 의원이 좀 쇄신파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상대 당에서 보시기엔 누구를 예측하십니까?
4: 저희는 당권파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예측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룰 자체가 의원들이 하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 룰대로 했던 선거가 바로 국회 부의장 선거였습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도 조경태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붙었는데 박덕흠 의원이 당권파로 분류가 됐었죠. 그런데 박덕흠 의원이 신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들을 내려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당권파들도 의원들에게 모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봐서 네. 저는 점점식 의원님이 당권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권파로 분류되는 후보가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인데요.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1: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그 국민들의 민심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절대 권력의 우려 그리고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이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의힘은 12.3 그 비상계엄으로부터 제대로 된 전련을 해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이런 원내대표 선거에서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그런 국민적 부응에 응답하는 그런 정당의 행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 이 산탑 선거 결과가 아마 당을 변화 혁신시키는 가장 국민적 바람에 우리가 어떤 결과치를 내놓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아마 큰 향방이 달라질 겁니다.
0: 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없이 결선 투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도읍, 정정식 두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일종 의원이 1차에서 탈락을 하게 됐고요. 김도읍, 정정식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면서 당선자는 정오가 지나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이 예상하신 대로 지금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습니다. 좀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인 이 친윤 세력들도 6.3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그 뜻을 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보수 괴멸의 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자신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크럼을 풀어야 이 당이 변화 혁신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친윤 세력들 내부에서도 이제 전략적 사고와 판단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0: 예. 그런데 원내대표에 출마 선언을 했던 세 명의 의원 모두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입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4: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입장 표명이 먼저 있은 이후에 활동을 했다면 이런 사퇴 압박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 부정선거론에 편승해서 야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원내대표단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활동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권파나 비당권파나 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는 결국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선이 되더라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후보들도 당권파, 비당권파로 분류가 되지만 김도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완벽한 비당권파라고 또 분류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삼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덕망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투표 선거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입장 변화까지 저는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 그동안 기자들이 사퇴할 거냐 말 거냐 많이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림픽공원 가봐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또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 국민의힘이 뭘 잘못했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2: 올해가 이제 대한민국 헌정 7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민주 진보 지정이든 보수 지정이든 큰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국민들의 이제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도부 당대표든 과거의 총재든 항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고 도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빠른 사람은 투표 날 당일 자정쯤에서도 사퇴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고 늦어도 그 뒷날 정도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에 대한 도리로 이제 여겨지는 게 그게 기본 정치인의 상식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특히 이제 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거는 엄청난 이제 선거상의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또 요 근래 이제 이재명 정부와 이제 민당 중심의 거대 입법 권력에 대한 분명히 국민적 견제가 있고 6.3 선거를 치르고 나오니까 대려 정당 지지율이 이 보수 진영의 그냥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당 지지율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도 나왔죠. 오늘도 지금 나왔거든요. 자,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사실상 그 6.3 선거에서 12-4로 완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동 지지율도 올랐고 서울에서 이겼고 부산 북구갑도 이겼고 평택도 이겼고 울산도 이겼고 다 이겼지 않냐. 그런데 왜 내가 그만둬. 이런 식으로 버텨나간다는 것은 특히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 예, 그래서
2: 뭐 흔히 말하는 친당권파 친윤 세력의 또 그런 응원과 지지를 받은 말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강단 있는 어떤 의원들의 어제처럼 그 대안과 미래에서 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갖다 묻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막상 그걸 실천하는 데는 또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중요해요.
1: 네, 친윤 색채보다는 쇄신의 색채가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당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요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이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3: 많은 의원들이 우선 지선 결과에 따른 대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5: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라고 했어요.
7: 제가 많이 봤거든요.
6: 예.
7: 졌습니다. 참패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장동혁 대표 행보는 이례적이고 이상합니다. 일부분의 선거 승리를 가지고 마치 이제 본인의 선거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랑 오세훈 당시 이제 후보가 같은 연단에서 투샷을 잡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대위원장 때려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 두기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1: 네,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 게 아니다라는 점을 장동혁 대표는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장 승리를 이끈 김재섭 의원은 내가 장동혁, 오세훈 투샷 나올까 봐 피해 다녔다 이런 입장을 준 거예요.
0: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가려고 하면 꺼리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못 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지금 본인이 그 권력을 내려놓게 되면 본인의 앞에 미래가 깜깜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쇄신파가 당선이 돼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계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내려놓거나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장동혁 대표에게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1: 예,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승리를 운운하는 것이 좀 굴욕적으로 느껴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2: 김재섭 뭐 의원이야말로 본인이 이제 정은호 후보의 적익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치의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정치적 공격까지도 위험성까지도 감수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서울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를 포함한 그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 기류, 그게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건지 누구보다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이게 청년 2030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집값 그리고 소득 불균형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에 분노한 2030 그 청년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이 참정권마저도 국가가 이렇게 위태롭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권력과 기성세대에 대해서 처절한 그런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당권의 천착하는 이런 모습의 제1야당 이게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우습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재섭 의원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1: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 저렇게 검은 모자 마스크를 쓰고 집회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재선거 하자 모든 전국의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겼는데 천신만고 끝에 역전승했는데 자당 당대표가 자꾸 선거 다시 하자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0: 기분 안 좋죠. 그리고 재선거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또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금 문제들도 안고 있는데 본인의 거취 문제 때문에 저는 전국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본인의 거취 문제를 돌파할 리더십이 없는데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러니까 헌정사상의 그 국민 주권을 뺏은 이 중차대한 사건을 본인의 거취 문제 돌파구로 삼고 있는 모양새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일병 구하기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예.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장기화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뿐일 것이다 라고 생각도 듭니다.
1: 네,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 또 재선거 요구가 일각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견제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0: 실제로 오세훈 한동훈이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장동혁 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제도 하고 본인의 거취에 대한 돌파구로서 사용을 하는 데에도 이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전국 재선거라고 하는 게 법과 원칙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죠. 그것은 선관위와 그리고 소청을 했을 때 법원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러나 전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지역까지 전국 재선거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헌법 이외에 법률이 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절차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전국 재선거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재선거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자체 부정선거 음모론과 좀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아요.
2: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분명히 국민의 이제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또 이태롭게 만든 아주 잘못된 행정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앞으로 입이 10개라도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이제 국민적

0: 이제 저항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약안 이제 그럼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 의혹을 다 이제 난가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야 정치권에서 이제 밝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처벌을 해서 일벌백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경종을 울린다.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게 정치 평론가들이나 법학자, 법조계에서도 지금 현재 장동익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은 법적 현실적 장벽이 너무나 높은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투표지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부분은 선거 전체의 결과를 뒤흔들 정도의 그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제한적이고 특정 투표소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이 재선거라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그리고 전국 단위 지방선거를 갖다가 단지 일부 지역의 행정 부실 때문에 이걸 전면 재실시한 사례도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 전면적인 재선거를 하려면 서울시장 선거도 이게 당선된 오세훈 지금 현재 서울시장 당선자가 자신이 그냥 아 나는 뭐 이 선거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경쟁을 했던 민주당 정은호 후보가 이거는 정말 부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거다. 근소한 표차이다. 그래서 당선 미호 소송을 통해서 결론은 법원이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런 잘못된 선거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 판사까지 한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 자신이 이번 6.3 선거, 재보궐선거 결과에 그런 지도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저런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지지받지 못하는 예. 상당히 개인적인 정치의 행위 그 이상이어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될 부분이 사전선거도 폐지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받는 본인의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를 삼는 건데 과거 사전선거는 결국에는 그 참정권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지금 참정권이 부정당했다고 하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저희는 본인의 거취 문제, 지도부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밖에 안 쓰고 있다.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적 혼란을 가지고 있는 행위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 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박찬대 두 후보의 표가 득표수가 다른 투표소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례가 지금 뭐 광주에서도 있고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이 주장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갖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여러 뭐 통계학자들 언론에 통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것이 비단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는 없는 사안이고 통계학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도 부정하고 있는데 사전선거를 폐지하기 위한 용도로 몇 가지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국민 참정권이 부정당했기 때문에 투표용지 예, 부실
2: 잠시만요.
1: 사태가
2: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제12조 제1항의 의거 정점식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도전장을 낸 현직 의원 3명 가운데 당권파
4: 예,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모시고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2: 선출이 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4: 네,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신 네,
2: 결선 투표까지 가서
4: 대표님과 송원석
2: 정점식 후보로 원내사령탑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점식 후보는 경남의 3선 의원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를 치렀고요. 지금
4: 예,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전달하고 있습니다.
4: 예, 또 당선자를 네, 정점식 후보가
2: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좀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받게 예, 되는 건가요?
4: 두 분께도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0: 6.3 선거에서 드러난 이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4: 예, 그런 또
0: 정치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는 것인데 이 책임 정치의 실종과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젖어 있는 그런 당 지도부를 쳐다보면서 국민적 어떤 분노가 다시 우리를 지어패는 걸 또 넘어가지고 포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저는 너무도 커질 수도 있다.
2: 예, 당초에 장동혁 지도부의 힘을 받은 당권파 정점식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급격한 노선 변경보다는 좀 점진적인 혁신과 통합에 방점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요. 많은 예상대로 네, 정점식 후보가 지금 새 원내 사령탑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차기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입니다. 임기 1년에 새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해서 후반기 국회 1년의 원내 전략을 지휘하게 됩니다. 아마 상임위 배분 등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정당 간 교섭이나 입법 활동, 또 상임위 조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감을 들어보도록
5: 감사합니다.
2: 하겠습니다.
5: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의 운명을 가를 이 중대한 시기에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 원님들의 뜻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우 의원님과 정일종 의원님께 보내신 표의 의미를 더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선에서 당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두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당에 대한 충정, 국가에 대한 충정, 그거 역시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원내 운영의 소중한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두 분께도 늘 지혜를 구하고 늘 함께 상의하면서 발맞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방금 전 여러분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한 표는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선은 끝났습니다. 경쟁을 뒤로 하고 우리 모두 국민과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약속대로 특정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110명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 대 모으는 언총회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을 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전선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원내에서부터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원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정당, 당원님의 자랑스러운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모시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2: 어려운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에 참여한 103명의 의원 가운데 김도읍 의원이 48표를 받았고요. 정점식 의원이 55표를 받으면서 새 원내 사령탑에 당선이 됐습니다. 특정 세력을 대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과거 친윤 세력으로 좀 분류가 됐었고요. 지금은 장동혁 대표 당권파로도 좀 분류가 됐던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특정 세력을 대변하지 않겠다고 했었고요. 과거 분열론으로 비치지 않게 장동혁 사퇴를 조용하게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점식 새로 신임 선출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 내적으로는 분명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런 측근 인사고 또 친윤 흔히 말하는 세력에서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 된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이 선거는 당의 어떤 그런 노선과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주권자의 냉엄한 평가가 이미 들어온 거거든요. 그 평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의 이런 선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준엄한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이 심판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실천을 해나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정점식 저도 개인적으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고향 후배고 하니까 잘 압니다. 알지만은 그렇게 뭐 말수가 많은 양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정치 굴곡진 어떤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다양한 정치 경험은 없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이 본산으로서 앞으로 어떤 합리적 보수의 가치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이 처해 있는 이 위기를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또 들어가 버린다면은 이거는 6.3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라도 제가 선배로서 드리는 이야기는 원내대표는 또 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서 당이 국민들의 뜻과 달리 갈 때는 반드시 정치적 소신을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과 역량과 능력을 저는 기대합니다.
2: 예. 이번 선거가 사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도읍 의원이 낙선을 한 것이고요. 가장 소극적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 이로써 한동훈 대표의 복당은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한동훈 배신자론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한동훈 배신자론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선거로 인해서 복당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소속으로서 활동을 좀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 역설적으로 그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복당을 사실 반기지는 않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모두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복당은 당원 당규에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이 한동훈 의원 복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살아 돌아오면서 사실 향후 보수 진영 구도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시죠.
6: 한동훈 의원하고 통화하셨는데 그 복당 문제는 천천히 하라 그랬더니 본인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복당하는 게 그러면 천천히가 어느 정도?
7: 네. 그것까지 제가 언급하는 거는 선을 넘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당내 변수가 있는데 한동훈 의원님이 네. 지나치게 서둘게 되면 이제 될 일도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내 개혁을 필요 이상으로 목청을 높이게 되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죠.
6: 그다음 한동훈은 만나실 계획은 있으시세요? 한번 또
7: 뭐 그야 뭐
0: 만나셔야죠.
7: 어렵지 않은 네, 일이죠.
0: 만나셔야죠.
2: 네. 네,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외에는 더 이상 보수 경쟁에 뛰어들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0: 그러니까 6.3 선거에서 우리가 참패를 당하면서도 그나마 희망의 끈을 이제 또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천고만신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그래도 서울시장을 수성했다는 거. 그럼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자기 대권 주자로서 그 반열의 공국이 보수 진영 내에서 섰습니다. 한 축으로서. 또 부산 북갑에서도 비록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제명 뭐 조치 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은 그 어려운 선거 여건 속에서도 자기가 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는 크게 이렇게 향후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그 자원을 두 사람 이제 확보했다는 이게 이번에 나름 큰 성과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서로 선의의 경쟁과 당이 또 합리적 어떤 보수의 어떤 그런 큰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힘을 합심하

0: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자리에 3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0: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9: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0: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9: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1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예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예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1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분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중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과 충북,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는데요. 반면에 비 소식이 없는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이 지역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직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뒤쪽으로 광명역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금천까지는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곳곳에 작업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하남 부근 일대로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조남 부근 일대로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 3차로 작업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어떤 손님이 7년 만에 한 집을 찾았습니다. 거리마다 붉은 깃발이 내걸리고 광장에는 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은 공안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란한 환영 뒤에서 정작 한 단어는 끝내 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년 만에 평양 땅을 밟은 중국 시진핑 주석.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간 말과 끝내 오가지 않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6월 10일 수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6월 10일 뜻깊은 날 수요일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을 만들어드리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어제 뉴스에는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평양 거리 풍경 등등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좀 특이한 장면 발견하셨나요? 예전에는 양손에 꽃을 들고 뭐 펑펑 울고 좀 광신도 같은 그런 모습에 북한에 동원된 주민들 모습 같은 그림이 비춰졌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오가던 사람들이 꽃으로 손을 흔들거나 뭐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을 지나서 직접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고 7년 만에 방북이라 그럴까요? 뭔가 조금 특별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일단 에어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 팩트들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은 지도 한 장을 펴고 시작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동북아시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위에 지난 한 달 시진핑 주석이 움직인 자리를 점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베이징. 지난달 14일 시진핑 주석은 이곳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힙센 두 나라가 마주 앉은 자리였죠. 두 번째 점, 다시 베이징. 미국 정상을 보낸 시진핑 주석은 이번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불러들였습니다. 세 번째 점, 평양. 그리고 어제 그 발길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7년 만입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한 달 사이에 이 세 점을 차례로 이은 겁니다. 미국이라는 큰 상대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자기 쪽 사람들을 차례로 챙기는 동선이죠. 자, 이제 지도를 접고 그 마지막 점, 평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장면 셋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환영식입니다. 평양 거리에는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걸렸고 시진핑 주석의 대형 초상화까지 내걸렸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선 예포 21발이 울리고 군사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외국 손님에게 보일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예우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회담장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자리에서 끝내 나오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핵화입니다. 7년 전 방북 때 시 주석이 북한 신문에 쓴 글에는 한반도라는 말이 6번 등장했는데요. 이번 글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단어가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말해주는 셈이죠. 세 번째 장면, 둘째 날 아침입니다. 두 정상인 평양의 한 학교 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었습니다. 사철 풀은 전나무였고 그 앞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북중 우애는 영원히 푸르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7년을 비워두던 시진핑 주석이 왜 하필 지금 평양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강대국들 사이에 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에어의 브리핑 질문만 잔뜩 던져놓은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자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장의 증시는 요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뭐 대폭 올랐다가 대폭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발전, 국내 정치 상황들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실 국제 우리를 둘러싼 정치 상황, 안보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는요, 두만강, 그리고 핵인데요. 핵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핵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이따가 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저희가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식사하고 오셔서 1시 5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두 손 두 발 양치할 때는 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럴 땐 귀에 와이튼 라디오 온에어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방송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아니라 양치질 하시면 됩니다. 제 마음을 했네요. 자, 양치질 뉴스 들으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기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됩니다.

0: 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코스피가 출렁이는 사이 한국형 공포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0분 기준 VK-OSPI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전날보다 14.15% 급등한 87.47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87.50까지 올랐는데요. 이 지수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재는 지표라 쉽게 말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찍었던 올해 전고점 83.58은 물론 지수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전날 급락을 딛고 3% 가까이 반등하고 있는데도 공포지수가 이렇게 치솟은 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시장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19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이 6.19 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9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라고 짚었습니다. 61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이 국민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난 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6.19 만세운동은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고 6.19 민주항쟁은 군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에도 국민이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드컵 개막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8일에서 10일 사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전에 종전 양해 곡서를 맺으려는 뜻으로 풀이됐는데 이번 대회 경기의 75%가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는 또 하나의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유물로 직접 변신하는 국중박 분장놀이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판이 커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청년 세대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분장놀이를 올해 13개 지방 국립박물관까지 함께하는 전국 단위 축제로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박물관 소장 유물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해 분장하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참여형 행사인데 지난해 첫 회 때 출품작들이 SNS에서 줄줄이 공유되며 선풍을 일으켰죠. 참가자 모집은 다음 달 31일까지 받고 본선은 9월 4개 권역에서 최종 결선은 9월 19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상금 규모도 커져서 관장상을 받는 5팀에는 각각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우리 AI도 좀 버벅버벅 발음하는 느낌입니다. 예, 이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놀이 재밌죠. 또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시간도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애호는 60민주항쟁을 6.10이라고 부르는데 뭐 5.18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으로 하나가 됐던 시절과 또 민주권력과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한 60항쟁 이 두 가지 뜻깊은 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그리고 코스피 와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00원이 15% 오르면 115원이 되죠. 또는 100원이 15%가 빠지면 85원이 됩니다. 15%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원금에서 많이 모자란다. 어제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시진핑 북한에 왜 갔을까요? 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메인 토크 시간 온마이크 시간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많은 뉴스들,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 전문가를 통해서요, 진짜 이야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요, 네 편, 내 편,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익과 치밀한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한반도라는 글자도 안 나왔고요. 핵이란 단어도 안 나왔습니다. 이 뒤에는 뭐가 있길래 이 말을 안 한 걸까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시진핑 주석이 좀 짧아 보이기도 한데요. 1박 네. 2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이번 방문을 한마디로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1: 국가 대 국가요?
2: 네. 네. 자, 이 말이 원래 국가 대 국가 이게 뭐 원래 이걸 왜 특별히 짚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1: 네네.
2: 지금까지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1: 네.
2: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1: 네.
2: 김정일 위원장까지는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약간 북한의 후견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1: 아, 네.
2: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다 중국에 부탁을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좀 돌봐준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1: 맞아요.
2: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시진핑에서
1: 예.
2: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하고
1: 예.
2: 자체적으로 선대와 다른 모습을 취하거든요. 게다가
1: 예.
2: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국과 가까운 인물들에 대한 숙청을 하거든요.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죠.
1: 예.
2: 그러면서 몇 년간 북한하고 중국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졌었습니다.
1: 그래서 방북을 안 했던 거군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그러다가 이제 둘이 또 처음 만난 게 언제였냐면 2019년이었어요.
1: 네.
2: 자,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 2019년 6월에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2019년 2월에는 소위 북미 정상회담의 2차 회담인 하노이 회담이 열렸거든요.
1: 네.
2: 근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먼 길을 왔는데 노딜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됐단
1: 맞아요.
2: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때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신없이 조금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1: 예.
2: 이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만났을 때는 서로 지금 뭔가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예.
2: 서로 그런 면에서 의지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거여가지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부각됐었어요.
1: 어려울 때 가까워지고 뭔가 변하네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자, 그런데 7년 동안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찾지 않았잖아요.
1: 네.
2: 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1: 네.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1: 맞아요. 네.
2: 네.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을 해주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북한이 얻습니다.
1: 네.
2: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1: 예.
2: 기존에 중국한테 기대하던 부분들을 러시아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1: 예.
2: 물론 그 사이에 중국 역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패권국으로 굉장히 부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예.
2: 자, 이번에는 그래서 예전에 북중 관계, 후견국과 그리고 이 도움을 받는 나라 이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확실하게 대등한 관계를 조금 표출하면서 만나는 모습이 가장 특별해 보이지 않았나. 가장 이제부터 북중 관계가 많이 달라지겠구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면 궁금한 게요.
2: 네.
1: 이 한국 전쟁 북한 입장에서는 뭐 무슨 인민해방전쟁 이렇게 부르는 이 한국전쟁의 가장 고마운 은인, 형님,
2: 네.
1: 중국이 아 무슨 형님이야, 이제 우리 대등해, 친구야,
2: 네. 네.
1: 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국한테는 네. 왜 기득권을 놓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계산으로 북한을 국가 대 국가로 동급으로 대해주는 겁니까?
2: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주석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스탠스가.
1: 네.
2: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가 혈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퍼주기만 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요 의식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야, 니들도 니들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와 조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냥 의존하는 모습은 좀 보이지 말아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주적 입장

0: 저는 영원히 북한을 영향력 아래 묶어두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1: 네.
0: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사실 시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급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강대국, 일강 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자, 이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 북중러로 묶어가지고 야 니들은 반미연대지 그 조그만 세력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니들끼리만 편먹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는 거지 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요. 무슨
1: 마.
0: 얘기냐? 내가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른 나라들과 골고루 좋은 관계를 대등하게 맺는 지도자야. 요 이미지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1: 예.
0: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여전히 중국이 가지고 가고 싶어는 하죠.
1: 예.
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찍어 누르는 모습으로 보이면은 그런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대접해 주면서 봐라. 동북아에서 또 다른 국가인 북한조차도 우리 중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안정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1: 그렇다면은
0: 네.
1: 북한이 폭풍 군단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서 러시아와 긴밀해졌습니다.
0: 네.
1: 뭐 상당히 많은 뭐 십몇 조의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
0: 그렇죠.
1: 중국 입장에서는
0: 네.
1: 이것 봐라. 러시아와 북한이 더 가까워져? 이거 내가 이 지역의 맹주야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가요?
0: 당연하죠. 사실 그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뉴스 기사에서는 계속 북중러로 묶잖아요.
1: 네.
0: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일단 그 체급 차이가 다릅니다.
1: 네.
0: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예요.
1: 맞아요.
0: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그 급이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북중러로 묶여가지고 그냥 요 지역 내에서 반미연대를 구축하는 하나의 뭐 국가, 요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1: 네.
0: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많은 걸 요구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중국 입장은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서방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의 힘이거든요.
1: 예.
0: 그걸 이미 일찌감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차원도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1: 아,
0: 거예요.
1: 네.
0: 해줄 듯 하면서 정작 러시아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안 해준단 말이죠. 그거는
1: 예.
0: 우리가 생각해 볼게, 검토해 보자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1: 예.
0: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월에 북한을 갔다 왔단 말이죠.
1: 네.
0: 물론 그 사이에 중국의 고위급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러 밀착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1: 네.
0: 뭐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훨씬 센건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뉴스 기사들 보셨을 텐데 미국 언론에서 어떤 부분을 짚었냐면은 북러 밀착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폐쇄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평양이 발전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1: 경제
0: 있잖아요.
1: 성장률이 뭐 3%를 넘더라고요.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밀착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1: 오히려
0: 생각이
1: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0: 그렇습니다.
1: 있군요.
0: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경각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예전처럼 찍어 누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대해주면서 아유, 러시아하고 그래, 잘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이제 우리하고 협력할 것들은 또 해야지. 라는 입장을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진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1: 예, 오히려 미국이 추구해왔던 방식을 중국이 추구한다 이해되실 거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미국의 반격적 성격도
0: 그렇죠.
1: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시면 아, 이제 중국이 계속 미국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구나 보이는데 북한을 이른바 국가 대 국가 동등한 관계 이렇게 인정해 준 모양 중에 하나가 보통은 부인 동행을 우리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올때 펑리위안 여사 안 왔거든요.
0: 네네.
1: 이번에 평양에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 놓고 야, 북한 너희들을 좀 더 인정해주고 있어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나요?
0: 북한이 늘 사실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이 체제가 붕괴될까봐 두려워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늘 북한은 뭐 미국 측이든 어디든 이제 협상을 할 때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고 이 체제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
1: 맞아요.
0: 뭐 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1: 네.
0: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전에 북한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리설주 여사 우리 식으로 치면은 영부인을 동반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단 말이죠.
1: 예.
0: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체제를 인정해달라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다. 우리도 정상 국가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1: 예.
0: 근데 이번에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갔잖아요.
1: 네.
0: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나왔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건 뭐냐면 정상 국가 대 정상 국가의 만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1: 통상적인 국빈 방문의 모습처럼 형식을
0: 그렇죠.
1: 다 갖췄다.
0: 그렇습니다. 그걸 의도한 거죠. 그러다
1: 예.
0: 보니까 2019년에는 뭐 수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환영 인파가 나왔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환영 그 식 자체가 약간 축소된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1: 네.
0: 하는데 사실 정상 대 정상 국가가 만나는데 예, 그 정도의 어떤 과도한 환영식이 필요는 없잖아요.
1: 그렇죠. 뭔가 폐쇄된 국가가 국민 동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고요. 되게
0: 그렇죠.
1: 자연스럽게 손을 들더라고요. 거리에서.
0: 맞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냥 자연스럽게 국빈 방문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환영식을 하는 거죠.
1: 예, 자 이전에는 벨에 쌓인 이상한 뭐 이런 느낌을 줬던 그 과거 공산권 국가가 이제는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더 센 나라야라고 뭉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만 얻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경제나 안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얘기부터 물어볼게요. 좀 중국이 원하는 거 받고
0: 네.
1: 싶은 걸 준 게 있습니까?
0: 네. 중국이 사실 이번에 가장 크게 원했던 게 뭐냐면요.
1: 네.
0: 두만강을 통해 가지고 동해로 진출하는 부분입니다.
1: 네.
0: 네. 이거는 우리는 그동안 사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1: 맞아요.
0: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요.
1: 네.
0: 중국은 두만강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15km를 딱 앞두고 중국 영토가 끝나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15km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접경을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연결된 영토가 동북지방이거든요.
1: 예.
0: 여기는 자원도 많고 엄청나게 수출할 거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으로 보내야 되는 물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늘 그 15km 때문에 동해 쪽으로 못 나오잖아요.
1: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내륙으로 가야 되는데 육상을 통하게 되면 1000k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저 두만강 하류 쪽을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동해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러시아가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1: 그렇죠.
0: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거를 딱 막고 싶었지만 예, 뭐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1: 네.
0: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양해를 해주고 중국이 인프라 개발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1: 네.
0: 이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는 거죠.
1: 야. 아니 평론가님
0: 네.
1: 이게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0: 그렇죠.
1: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 안보까지 다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이제 여길 통해서 자원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또 태평양으로 나가고 하는 것까지는 뭐 돈 많이 벌겠네, 비용 절감하겠네 차원일 수도 있지만
0: 네.
1: 안보로 보면요.
0: 네.
1: 사실 태평양 연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뭐 미국, 한국, 특히 일본 이런 자산들, 전략 자산들이 있는데 잠수함을 포함해서요. 중국이 바다로 나온다? 이거 굉장히 좀 긴장되는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게요. 일본 일본한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두만강 통해서 네. 동해, 즉 일본과 맞닿은 바다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동해,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태평양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극 항로.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네. 요거 자체

0: 제가 사실은 이 동북아 안보 자체를 또다시 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1: 예.
0: 여기서 지금 가장 속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1: 네.
0: 똥줄이 타는 건 일본입니다. 예,
1: 네.
0: 일본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게다가 중일 관계가 지금 극도로
1: 안
0: 나쁜
1: 좋죠.
0: 상황이잖아요.
1: 네.
0: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아예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1: 네.
0: 하죠. 니들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1: 네.
0: 식으로 하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1: 네.
0: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한미일로만 묶일 이유는 없다라는
1: 없죠.
0: 겁니다.
1: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상은.
0: 맞습니다.
1: 네.
0: 게다가 지금 한중 관계는 굉장히 잘 풀려가고 있는
1: 그간
0: 상황이거든요.
1: 어렵다가 이제 풀리는 국면이에요.
0: 맞습니다.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 사실 중국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1: 네.
0: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미일로 묶여가지고 다시 중국을 적대시하는 건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중국의 전략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우리가
0: 맞습니다.
1: 북중로로 묶어서 니네 한미일 쳐낼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0: 맞습니다.
1: 애매합니다. 뭐 필요한 실리는 다 얻겠다인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이 북중로 한미일 이 6자의 테이블에 늘 올라오는 게 북한의 핵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번에 핵 얘기를 안 했어요.
0: 네,
1: 그럼
0: 당연하죠.
1: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정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텐데
0: 네.
1: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후견인 형님인 중국 너네가 아우인 북한한테 핵좀 내려놔라고 해줘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려야 됩니까?
0: 근데 이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1: 네.
0: 지금 그 이제 외부에 굉장히 정통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가 원래는 50기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지금
1: 맞아요.
0: 60기로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1: 아,
0: 나오고
1: 네.
0: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미국 측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하면서
1: 네.
0: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전의 비핵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1: 의제로서 생명력이 끝난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1: 네.
0: 불가능할 때는 빨리 전략을 바꿔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사실 북한의 비핵화를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 예.
0: 2019년은 당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1: 맞아요.
0: 가져갔어요. 네.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반도도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1: 네.
0: 그리고 비핵화도 빠졌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을 더 이상 뭐 어떤 한반도의 어떤 문제 있는 한 일부 지역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 국가,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그럼 그 국가가 한반도라는 표현 자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1: 네.
0: 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을 다 합친 지역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중국
1: 북한의
0: 입장에서는 더
1: 입장을
0: 이상
1: 많이 반영해줬네요. 네.
0: 당연합니다. 그냥 정상 국가로 북한을 대우해주면서 그러니 한반도란 표현 들어갈 필요 없죠. 그리고
1: 그렇죠.
0: 그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핵 개발을 했어요. 이
1: 네.
0: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인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 이야, 이게 우리는 아직도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0: 네.
1: 근데 좀 낯설었던 게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왜
0: 맞습니다.
1: 존중해주지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 그게 아니군요. 완전 다른 나라야, 불리야.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 와서 한반도라고 묶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0: 당연하죠.
1: 비핵은 앞서 말씀하신 여러 맥락에서 지금 의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0: 자, 그래서 북한은 뭘 얻었느냐?
1: 네.
0: 세계 만방에. 아, 이제 정상 국가로 시진핑 주석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1: 네.
0: 거기에다가 비핵화 얘기 입밖에도 안 꺼냈습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정상 국가의
1: 야.
0: 이미지를 얻은 거죠.
1: 이게 과거에 우리가 뭐 파키스탄 모델, 뭐 이란 모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을 가지려는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0: 네네.
1: 약간 이제 파키스탄처럼 된 건가? 작은 나라지만 핵도 갖고 있고 나름의
0: 그렇죠.
1: 지역에서의 입지를 가진 나라. 이게 북한이 그렇게 돼버린 건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와 북한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두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대만 공격하면 미국 너네 막을 거야 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말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화약고가 터지면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까지 다 말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1: 네.

0: 일단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쯤이겠느냐, 시기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1: 예.
0: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놓고 우리가 대만을 치면 미국이 막을 거냐라고 물었다라는 건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1: 네.
0: 거기서 미국이 제대로 대답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1: 그렇죠.
0: 심지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대만에 무기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맞아요.
0: 이거 자체가 이미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대만에 대해서 이전에 미국 정부들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 주도권도 뺏긴 모양새이긴 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주도권 잡았으니까 빨리 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자, 시 주석은 본인이 원하는 게 패권국이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어설프게 대만이라는 이제 뭐 본인들은 한국 하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 그렇죠.
0: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했다가 혹시라도 전쟁이 길어지거나 혹시라도 그것이 중국의 평판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 나을 게 뻔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1: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죠.
0: 네, 네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면 과연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부분과 관련된 억지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현재 상황을 다 들여다 보이게끔 만들 것이냐. 요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1: 예.
0: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1: 예.
0: 오히려 이란한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의 군사력이 까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네. 이란조차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저렇게 끌려가고
1: 네,
0: 있네.
1: 아직도
0: 걸?
1: 방공망을 부수고 있습니다.
0: 네. 그걸 확인했잖아요.
1: 네.
0: 저 그러면 비슷한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도 아유 우리도 어설프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우리 민낯을
1: 네.
0: 들켜버리는 일을 과연 버릴까요? 스스로? 지금 상황에서?
1: 그렇네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체급의 전쟁이 안 된다는 게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0: 맞습니다. 비대칭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군사력이 월등한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써 두 번이나 반복됐는데
1: 그러니까요.
0: 중국이 그럼 우리도 아니라는 거죠.
1: 예, 지금 뭐 AI한테 돌려보면요. 전쟁 시뮬레이션 다 핵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는 그렇죠. AI가 분석해도 이기고 지고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 얘기가 나왔으니 여쭤볼게요. 자, 북한의 핵이 사실상 60기 정도의 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도 있고 핵 무력이 완성됐다. 트럼프 표현하는 뉴클레어 파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0: 네.
1: 아니 북한이랑 동등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가 저쪽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고 갖겠다. 일본도 우리는 명시적으로 사실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핵이 없는데 우리도 필요해 라고 하는 순간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핵미사일 기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을 용인할까? 네. 이 의문이 있습니다.
0: 북한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 네.
0: 사실은 중국도 우회하고 회피하는 방향인 거죠.
1: 예.
0: 대놓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1: 예.
0: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는 국제사회의 충실한 일원이잖아요. 일본도
1: 네.
0: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한 나라들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전 세계와 사실은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을 빌미로 명분으로 핵을 가지겠습니다라는 무모한 짓을 했다가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명분 삼아서 핵을 가지겠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특히나 우리가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1: 네.
0: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1: 맞습니다.
0: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1: 네.
0: 않는다. 전홍축 우라늄으로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만 가질 뿐이다. 라고
1: 네.
0: 계속 전 세계에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북한처럼 막무가내로 막 나가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1: 예. 자, 우리도 뭐 현무 5, 현무 6, 뭐 핵 버금가는 재래식 전력들도 있고요. 뭐 전투기도
0: 그렇죠.
1: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핵을 미국 소련 시대처럼요.

0: 미국, 중국, 러시아가 스스로 감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 핵가질래라는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이 평화의 시대가 올까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아, 계속 불안해요. 이거 뭐 경제에도 영향 미치고 어떻게 보세요?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1: 네, 그 핵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 억지력을 가지는 겁니다.
0: 맞아요.
1: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핵무기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나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 사용하지 않잖아요.
0: 네.
1: 그걸 쓰는 순간 사실 사용하는 나라도 끝이거든요.
0: 본인들도 맞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은 존재 자체가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의 의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국제사회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0: 네.
1: 그거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0: 네.
1: 어떤 식으로든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상,
0: 이스라엘에도
1: 네.
0: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내 강경파들 있죠? 이
0: 네.
1: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결론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 시기만큼 빨리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날 거다.
0: 네.
1: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 내 여론을 누구보다 신경 써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0: 예. 참 우리나라라. 거기나 강경파 문제가 좀 큰데 마지막으로요.
1: 네.
0: 결국은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이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1: 네.
0: 심플하게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 이재명 정부 이 중국과 미국 북한의 만남과 이 복잡한 구도에서 어떤 걸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야 됩니까?
1: 저는 우리 정부도 사실 북한을 이제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평화적으로 우리 국가 대 국가 관계 한번 해보자라고
0: 국가
1: 얘기를
0: 대
1: 하고 있죠.
0: 국가로. 네.
1: 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어차피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0: 예.
1: 상황 속에서 지금 관계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무조건 아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통일해야 되잖아라는 건더 이상 의미가 없고 명분이
0: 네.
1: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이용해가지고 아 우리도 북한하고 좋은 관계 뭐 하다못해 경제 협력만이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또잘 이용할 필요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0: 예.
1: 예전에 정부가 했던 뭐 친미일변도,
0: 예.
1: 그다음에 친일일변도에 그런 외교만 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0: 예,
1: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집 나간 헤어진 이산가족 형제가 아니고요. 정당한 거래처, 이웃이 되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1: 그렇습니다.
0: 주셨는데요.
1: 네.
0: 뭐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하여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좀 생존을 위한 힘을 모아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오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라는 말 결국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시소 같은 거라든지 혹은 균형을 잡는 스포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결국 돌아오는 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요. 북한을 북한이라 부르지 않고 조선이라고 부르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헌법에서는요.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 북에서 온 새로운 주민들 그분들에 대한 또 여러 처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 정치권에서 이끌어 나가시겠죠. 여러분들이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겠거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과 늘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0: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우리 애 아프다는데 왜 체육을 시켜요? 에?
4: 스승의 날 선물 좀 보냈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선생님 참 각박하시네요.
3: 에? 수학여행이요? 우리 애 다치면 그 당신이 책임질 건가?
4: 우리 애 생기부 이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생기부 한 줄 고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5: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실제 학교가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냐일 겁니다. 내 권리를 말하는 순간이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죠.
3: 그런데 방금 말은 좀 심하지 않았어? 아니, 선생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4: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야 우리 말 들어준다니까.
3: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항의하고 민원 넣고 좀 과하지 않나?
4: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이야? 선생님이면 학부모 말도 들어야지.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다들 이 정도는 해. 나는 심한 편도 아니라니까.
5: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아주 강한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반복적인 비난과 압박, 무리한 요구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몇 통의 전화, 몇 줄의 민원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받아내야 하는 사람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안면 마비 증상까지 앓게 됐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졌습니다.
4: 그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 애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뭐 입 꼭 닫고 있어야 하나요?
5: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교권 침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5: 최근 법원이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안면마비까지 앓게 된 선생님에 대해 학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2024년 당시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그 교감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거나 생활기록부 양식 중에 총괄평가를 없애고 지덕체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된 것에 관해서 조사 절차에 대해 여러 번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꽃선물을 했는데 이것이 반송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또 자녀를 몸이 아픈데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다거나 또 학부모 투표권에 관해서 억지성 항의를 여러 번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건의 항의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교감은 이러한 여러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장애 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는 근거로 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5: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의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 사안이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까?

0: 학부모는 위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긴 할것 같아요.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이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0: 네, 법원은 민원이 정당하려면 먼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내용이 상당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방법 절차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이거나 집요해서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야 되고 모욕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수단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의 설명이나 조치 이후 일방적으로 반복된 요구인지 이러한 정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3천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3천만 원을 인정한 것이라면 꽤 많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손해 범위나 그런 피해를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 취지에서 피해 정도가 뭐 안면 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면 이것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발생한 그러한 피해라고 판단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그런 모습과 위법의 정도에 관련해서도 정당한 목적 자체도 없고 대부분 그 집요하고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대위청구 범위에 확대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3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현실적으로 그 교사가 자기 학생의 부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어떤 법적 소송을 하고 그것을 또 강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교사가 2차 피해를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교사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가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이 사실상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부모들과 계속 학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지고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그 교육청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또 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대위 소송 제도인데요.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나 다른 모든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승소 판결 시에 이렇게 교육청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1: 네, 교육청이 일단 나서서 좀 보호를 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문제 이번 사건 하나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두고도 우리 아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냐,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원이 쇄도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아이의 행사를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뭐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날만 학생들은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0: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악성 민원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교육기능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대회는 학창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들이 많아져서 방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예 수학여행 자체를 가지 않게 되거나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종목의 대부분을 빼버리는 등 상당한 교육활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커진다고 보입니다.
1: 비슷한 맥락에서 대법원

0: 판결 하나 짚어보죠.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이 이거는 교권 침해다 판단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대법원은 어떤 취지로 판단했습니까?
1: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을 쳐서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장난을 반복해서 담임교사가 이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에 올려서 결국 학생이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두고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담임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였고 학생을 이틀간 결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장애가 오는 등 병가를 7일간 내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후에도 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학부모도 그로부터 7일 뒤에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기 중 담임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므로 교육 방법 변경 등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담임교체 요구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0: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괜히 문제지게 했다가 교권 침해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과 절차를 지키면 될까요?
1: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부상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또 이후에 학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해서 관련한 그런 소외와 향후 조치 등을 소통하기까지 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학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받고 소통하였음에도 민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일단 민원 창구를 그 해당 담임교사에서 학교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다뤄야 하고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서운함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보호자로서 정당하고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아서 일단 그러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치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런 민원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민원 처리 시에는 상담을 기록하고 요구사항이나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0: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호동 앵커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강릉도 25도에 그치겠는데 남부지방은 대구가 29도, 전주 28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강원 지역에는 5에서 30mm,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저녁이면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곳곳에 작업 때문에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도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도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와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동호대교 부근부터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여의 2교 부근 1차로를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법원은 오늘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투표소를 찾아 증거물 확보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4: 개표소에서는 엿새째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5: 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4: 네, 오늘 법원이 투표소를 찾아서 현장 검증에 나선다고요?
5: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한때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봉쇄에 나섰던 잠실 7동 우성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이곳은 지방선거 당시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됐는데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이곳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투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물 보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10곳의 CCTV 등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 보전 대상입니다. 법관과 신청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보관할 예정입니다.
3: 네, 개표소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5: 네, 주말이 지나면서 시위 참가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개표소 앞에선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 곳곳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 경력 400명가량을 배치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 등을 가지러 경기장 출입을 시도했지만 다시 불발됐습니다. 어제 시위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경기장 출입을 막은 데 이어 오늘도 출입구를 막으면서 관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회의 없이 내부 간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관리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사무편람도 똑같이 고쳤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데다 인쇄와 보관이 어렵고 남은 투표용지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2: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 서울 와룡동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 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 구별 선거 인수 산정 같은 기본적인 책무마저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1: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분노가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2: 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동 시국 선언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공동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3: 네, 오늘 오후 1시 기준 건국대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와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등 공동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가 모두 18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대 대학 총학생회는 6.3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선관위의 구조개혁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해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혁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게다가 전국 대학가 캠퍼스에 데자부가 속속 올라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대학가 전반에서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올라온 데자부를 한 데 모아놓은 한 표의 기록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전국 186개 대학 361건의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대학교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단과대별, 학과별, 또 개인 이름으로도 자유롭게 성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선관위를 규탄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의 SNS까지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과거 탄핵 집회에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올림픽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5: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6: 유튜브 전용 팀입니다.
5: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차부터 쏴야지.
4: 가수 아이유

0: 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1: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0: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해법을 놓고 쟁걸음하고 있습니다.
3: 선거 책임론이 불거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지방선거 혹평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는 3선의 당권파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3: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양당이 연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4: 네,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 사안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송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TF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개혁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도 참정권 보장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면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이 생각하는 참정권 관련 의견을 경청할 방침입니다. 양당 모두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협상에도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지는 내용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천과 호남 등 모두 12곳 투표소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수가 똑같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년 전 국민의힘이 승리한 충북지사 선거에서도 양당 후보 득표수가 똑같은 투표소들이 있었다며 의혹이라는 말로 포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2: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주재했는데 주요 발언 내용도 전해주시죠.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이라 보기 어렵다. 민심의 경고라면서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정 대표의 입장도 주목됐는데요. 최고위원회의 주제로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선 정 대표는 민심이 천심,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강조하고는 이 대통령의 시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5: 당정청 간 원팀 원보이스를 더욱 강화하여 일자라는 지방정부와 함께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4: 어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 정 대표를 초대하지 않는 대신 김민석 총리가 배웅인파에 처음 포함되면서 대통령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의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고위를 마친 정 대표는 기자들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나 시점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3: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는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죠.
4: 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 김도읍, 3선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출마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김도읍, 정점식 의원이 결선 투표를 벌였고 103표 중 55표를 얻은 정 의원이 7표 차이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비당권파 김도읍, 성일종 후보 중 당선자가 나올 경우 향후 당 노선에 개혁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권파인 정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대적인 쇄신 드라이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당선자로 확정된 직후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갈까 봐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도 있었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당내에 친윤이란 계파는 없다면서도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도 그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가운데 원내대표도 당권파가 수성하면서 쇄신을 요구하는 비당권파와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4%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금 전인 오후 1시 16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5.02% 하락한 1223.15였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합니다. 미국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하는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헬기 격추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미군은 오늘 오전 6시, 미 동부 시간 9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해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발생한 이란의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며 자위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최첨단 헬기가 격추됐다며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지 5시간 만에 전격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9: 조종사들은 괜찮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8: 아파치는 미 육군 주력 헬기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헬기가 격추된 건 처음입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샤헤드 자폭 공격 드론에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운용하는 첨단 공격용 헬기가 값싼 드론에 무력화한 겁니다. 자존심을 구긴 미국은 4시간 만에 공습 완료를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방공시설과 관제소,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물론 해역을 통과하던 상선들을 겨냥한 이란 공격도 공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일단락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규모로 진행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ABC 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는 매우 훌륭한 합의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여전히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9: 이란과의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1-2일 안에 최소한 윤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11월 중간 선거는 물론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급격한 확전에 트럼프로서도 큰 부담인 만큼 군사적 대응 수위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3: 이란도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섰지만 휴전을 깨는 전면전 수준의 충돌은 서로 자제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미국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 시리크와 자스크 주변에서 몇 시간에 걸쳐 두세 차례씩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시리크의 물 저장 시설 두 곳 이상이 공격을 받아서 식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도시에 대한 공격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시내가 아닌 해안지대에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에 맞대응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페르시아만 인근의 미군 기지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미군 기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 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방공망을 가동하며 경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전날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해서도 24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잠재적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란의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입으로는 가혹한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협상 테이블을 유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길 공항 환송 행사에 불참하며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몸을 숙였습니다.
1: 네, 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책권 이야기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봉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2: 벌써 일주일 됐잖아요. 지난주 그 선거 당일날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4: 김효정 전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의원입니다.
2: 내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 집회의 내용과 또 참여자 성격들이 조금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정권을 보장하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의 인권 침해랄지 특히 뭐 그 지역 경기장 들어가야 되고 오고 가야 되는 뭐 국가대표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이랄지 또 선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고요. 이 부분은 부정선거 세력이 지금 여기에 같이 얹어서 참여함으로써 갑자기 성조기 이스라엘기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또 과거 트럼프 그 선거 때 나타났던 뭐 스톱 더 스틸이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당초에 청년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건전한 그런 집회에서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 점들은 좀 하루빨리 좀 수습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예. 자,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이제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드러난 부분은 그러니까 50%가 기준이었는데 오히려 50%도 지키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지금 해명을 하긴 했는데 관리 편의를 위해서 투표용지를 100매 단위로 인쇄하도록 하면서 빚어진 결과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3: 네. 일단은 제가 그 잠실 집회에만 그 멘트만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변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현장을 가보면 그런 표현을 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4: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과 당협위원장입니다.
3: 그 집회 지금 집회 중심 주체 세력이 없고 주체자가 없지 않습니까?
4: 예.
3: 자발적인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벌려 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그 이 저 핸드볼 선수들 진검사를 예. 하고 이런 것들이 통제를 할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이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표함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흠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변질이 아니라 저는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투표용지 부분은 제가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50% 기준조차도
4: 예.
3: 전국의 선관 지방선관위가 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게 아니고 각 지방마다 다 다른 예. 기준을 적용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니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일률적인 기준도 없이 또 정상적인 그 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관위가 무슨 엿장사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 50% 문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들었던 의문이 50%만 인쇄했더라면 사전 투표가 20%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총 투표율이 70% 넘지는 않았거든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 그렇다 그러면 50%만 인쇄했으면 70% 총 투표율 70% 이내인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4: 예.
3: 그렇기 때문에 49% 인쇄했냐 50% 인쇄했냐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는데 예. 문제는 50%를 인쇄했다 해놓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잉여 투표용지가 어디로 갔느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조사를 해보고 예.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0: 지금 뭐 선관위의 어쨌든 부실 관리 현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앞서 이제 변질과 변화라고 두 분이 이제 좀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벌어진 현장 모습 저희가 방금 들어와서 화면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직장 생활하는 사람 다 불러보세요. 여기 다 일하니까 다 일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회사에 출근하려고
4: 했어요. 집회 참여 시민입니다.
5: 못 들어야 해주세요. 그 앞에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4: 대한체육회 관계자입니다.
6: 시민들이 여기서 임대료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7: 맞습니다.
6: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중요하니까
7: 맞아요.
8: 그거를 무시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존중하지만 가장 큰 문제 때문에 일단
0: 예,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참정권 문제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평소처럼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말 되면은 뭐 공연도 열리고 여러 가지 대관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체육회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걱정이지만 더 이상 이게 좀 확산되거나 뭐 또 이런 혼란이 가중되거나 충돌이 일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장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에 봐서 그림 전체를 보면 잘 안 보이는 외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 현장 전체가 저렇게 혼란스럽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점은
0: 혹시
3: 좀
0: 혹시 직접 가보셨나요?
3: 예, 그럼요. 제가 가봤죠. 예, 주말에 가봤는데요. 네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집회를 한다길래 그리고 주최자도 없고 그래서 저게 며칠이나 갈까 처음에 궁금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요.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열기가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더 증폭된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 들리기 때문에 네. 수그러들 기미가 잘 안 보인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여서 네. 이제 투표함에 대해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0: 오늘 오후야죠.
3: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투표함에 대해서 법원이 객관적으로 이제 증거를 확보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저 체육관 앞을 저렇게 밤새서 고생해가면서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이외에 그런 주장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를 해라, 어떻게 개혁해라, 아니면 재선거를 해라 이런 주장들은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투표함을 지킬 그런 그 급박한 필요 이런 것들은 해소됐다. 예. 해소 이제 곧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현장에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보존이 오후에 3시 이제 이 투표.

0: 사람에 대해서 뭔가 행사가 이뤄지면은 현장은 조금 수그러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국 대학가에서는 또 18개 학생들 총학생회가 같이 의견을 내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이 문제를 좀 좌시하지 않고 뭔가 이번에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죠. 애초에 청년들을 또 젊은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참정권 박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난 것이고, 오늘 또 공교롭게 이제 60항쟁 39주년인가요?
0: 예.
1: 그런 날인데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도 처음에는 그냥 뭐몇 명이 투표를 못했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다가 이게 내가 주권 감수성의 부족이었다. 이 문제 제기해둔 청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청년들이 주장할 만한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정이 유선현 대표단의 양말을 벗기고 출입을 통제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슈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변질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1야당 대표인 장종익 대표가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저기 가서 이 종이 이 표지판 들고 이 시위하는 이 모습이 당초에 청년들이 제기했던 문제 얘기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장종익 대표도 함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청년들의 투표권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선거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던 본인의 어떤 얘기와도 모순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사실은 헌법상 어떤 독립성, 그다음에 중립성, 그래서 별도의 어떤 독립기관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선관위원도 9명이고 임기도 보장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선거 직전에 선관위에서 조사한 투표 참여 의향을 물었을 때 다수의 국민들이 70, 거의 8%인가 그랬거든요.
0: 예.
1: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도 투표용지를 그냥 50% 정도만 찍으면 되겠지라고 했다는 것이, 이게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말 구멍가게처럼 운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그래서 선관위가 완전히 이거는 고용 세습이다, 소쿠리 투표다, 오명을 쓰고 있는 그 마당에 이번 선거까지 더해서 정말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는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설치가 돼서 수사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진상규명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지금 국정조사하고 국회의장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개혁까지도 함께 담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지금 지적해주신 그 내부의 개혁이라 하면 지금 선관위의 특징,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는 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감사를 받거나 이런 거에서 다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개헌이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3: 개헌이 선관위를 없앤다 그러면 이제 개헌이 필요한데, 지금 선관위를 없애자는 사람은 없죠. 선관위가 필요하지요. 근데 지금의 선관위는 이제 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개헌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히 법률로도 지금 문제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심지어 말이죠,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겸임하고 있고, 서울지방선관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장을 법관이 겸직한다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관행입니다, 관행.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는데, 관행적으로 대법관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관행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말을 하면서 우두머리, 위원장을 계속 법관들한테 갖다가 이제 바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법관들은 일을 못 합니다. 상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무를 통할하지 못할 사람한테 위원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위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부터 위법 사안을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법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이 필요한 것들은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제가 이제 선관위하고 저도 행정소송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선관위

0: 총리가 선거 과정 중에 후보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후보는 굉장히 그걸로 타격을 받죠. 그러면은 바로 그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그거를 효력을 정지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선거라는 게 굉장히 박빙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처분을 하잖아요. 법원에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라도 다툴 수 없어. 이 기각해 버립니다. 선거가 끝나고 또 소송을 하잖아요. 선거 전체의 무효를 다투지 않으면은 개별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어. 또 각하해 버립니다. 이렇게 법원과 선관위가 딱한 팀이 돼가지고 선관위의 문제를 누가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막아줍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기형적인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마음대로 해도 누가 지적을 할 수도 없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다 그러고 뭘 보고 고치겠습니까? 일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헌까지 거창하게 갈 필요 없이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1: 지금 말씀하신 얘기만 들어봐도 사실 그 선관위의 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라든지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매번 반복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앙선관위가 의원들도 조금 좀 어려워하는, 불편해하는 그런 기관처럼 됐죠, 사실은.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이 상근은 아니지만 대법관 출신이 늘 관례적으로 됨으로써 선관위 직원들 자체가 우리는 사법기관이야, 준사법기관 정도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또 독립성을 빙자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야말로 또 얼마 전 대통령 사부 요인들 오찬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지난번에 이제 고용세습 문제 터졌을 때도 사과하고 그냥 또 지나가고 석쿠리 투표나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부실 관리 문제가 벌어졌을 때 또 사과하고 혹은 누가 물러나고 이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번에도 선거 앞두고 22%나 되는 선관위 직원들이 뭐 휴직을 하거나 당일날 휴가를 내거나 도대체 선거 관리는 안 되는 것이고 투표용지 부족하다는 것도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넘어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는 보고 체계조차도 붕괴돼버린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 관리가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인 줄은 우리 국민 누구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가 차라리 도래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빨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근본적인 대책, 도대체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이 바뀌잖아요.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곳이 14곳에서 50곳에서 91곳으로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말이 두 번씩이나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후에 진상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선관위를 정말 질타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해서 진상 파악부터 제대로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자, 그동안에 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또 모처럼 여야가 공통으로 지금 이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이번에는 진짜 변화를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첫 공개 최고위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 환송 행사 불참과 또 호남 방문이 맞물리면서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됐었는데 정청래 대표의 모습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4: 대통령 오늘 그 호남 전북 분위기 어떻게
5: 대답은 안할 거니까 그냥 스케치만
6: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당정청 간 원팀 원보이스를 더욱 강화하여 일자라는 지방정부와 함께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3: 자, 사실 정성래 대표가 당정청 간 원팀 원보이스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원팀 원보이스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2: 그러니까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엊그제 1주년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지적한 또 평가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와 그 전에 정청래 대표가 평가했던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와는 좀 결이 사뭇 달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의식에 공감한다.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애초에 선거 당일날 당대표의 결과에 대한 입장에 함께 녹아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저희는 선거에 분명히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이 기분, 그리고 숫자상으로도 이겼는데 정치적으로는 참패한 것 같은 굉장히 찝찝한 이 기분이 뭘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승리다, 그런데 서울은 아프다라고 했던 대표의 어떤 일성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제 기회를 같이 한다라고 입장에 조금은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 한 2년 가까이 이제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수행해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청이 계속 엇박자가 난다면 그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당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그 협력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 네, 예. 앞서 녹취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기자가 호남 전북은 왜 찾으셨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피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행보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유정 대변인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호남을 선택을 했을까요?
2: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또다시 해석 투쟁에 돌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그 G7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환송 자리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마중 나갔던 총리가 환송길에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1주년 그 취임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또 다른 해석도 하시던데요. 그런데 이를테면 강우식 비서실장은 대내외 여건도 안 좋고 중동전쟁 얘기도 했고 또 그 선관위 이슈가 크기 때문에 국정조사 등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돼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표피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총리도 나가고 또 선관위는 행안부 이슈인데 행안부 장관도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얘기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지금 그 얘기했던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전북에 가서 이번 선거 동안에 가장 이슈가 됐던 전북지사와 오찬을 하고 또 호남 지역의 또 절들을 사찰들을 또 다 돌고 또 전북 익산에는 김희석 총리의 자택이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 가지 그냥 해석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희는 불편한 마음으로 선거가 끝났고 그다음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전당대회도 당대표 선거도 정말 좀 매우 복잡해지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앞섭니다. 저는. 예.
3: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0: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실 법한 그런 말씀 대표님이 하셨네요. 글쎄 뭐 당대표든 정 대통령이든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가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정권은 짧다라는 것은 당대표가 짧은 건 누구나 또 아는데요. 대통령 5년 길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공항에 환송장에 안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 최소화했다라는 건데 최소화하려면 이제 핵심만 부르는 게 최소화죠. 격까지 빼고. 근데 당대표가 격까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핵심에 못 들어가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든 야든 이제 2년 남은 총선으로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둔 지금 기싸움 국면이다.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50.4%로 지방선거 전보다 9.4%포인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네, 자, 이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요.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번 그 지지율 국정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0.4%가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5.7%를 기록한 결과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8일부터 이틀간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예. 조사를 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나들면서 이번 그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뭐 무난하게 압승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도 그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50.4%로 그 직전보다 9.4%포인트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한 죄송함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그 선거 평가하면서 전하 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이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예. 또 불과 이제 뭐 일주일, 열흘 이런 상관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후에 이런 모습은 정말 저희가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순방길에도 이 국내의 어떤 정치 상황에 또 민심에도 상당히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심정이 아닐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한 2, 3일간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예. 표현으로 애둘러 예. 그 심정을 피력한 바가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겸손하게, 더 절박하게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1: 투표로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여론을 좀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경제와 균형을 정말 적절하게 보여준 그런 선거 결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이라고 그럴까요? 좀 아쉬움을 느꼈던 걸까요?
0: 여러 가지 국면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과 공소 취소의 선거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가 지방선거 이후에 했다고 했는데 어제 취임 1주년 어제였나요? 월요일이었나요? 네.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죠. 문제 있는 거는 취소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누가 객관적으로 누가 그렇게 인정하죠? 근데 그건 참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결국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공소취소 특검을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다 진 것은 대거 졌죠. 대거 진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밀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공소취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 사과가 말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과라고 보여주려면 행동으로 공소취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지지율은요 이건 뭐 속절없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전당

0: 김용전 부원장은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그런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에 좀 무게감이 좀 달리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1: 그래서 이제 김용 부원장도 최고위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2년간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인데 당청이 엇박자가 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는 제대로 되어 국정 추진 동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정청래 대표가 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불출마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까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뭐 충원을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평택을 선거에서도 조국 후보에게 지금 후보 사퇴를 하고 민주당 후보로 어떤 단일화를 해서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는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그 충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출마하고 3등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당내 충고들을 아마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거취를 표명할 텐데 그런데 현재까지 오늘의 어떤 최고위원회에서 일성이랄지 어제의 모습이랄지 이런 걸 봐서는 저는 출마 선언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한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가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발언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빗대서 누구처럼 이렇게 찍어서 누구를 찍어서 당대표를 시키려는 그런 걸 하려는 거냐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 대변인이 사퇴를 이진 대변인이 사퇴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1: 이제 방송을 직접 듣지 못하고 보도를 통해서 읽었는데요. 강준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진위가 무엇인지 일단 조사를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 본인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 전 정권에서 마치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는데 연판장 돌려서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꼴등 맨꼴찌 하위 순번이었던 지지율이 그런 김기현 후보를 이를테면 1등으로 당대표로 하고 지금 이런 상황하고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리가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당권 도전의 의지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두고 얘기를 했는지 당 대변인인데 그래서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0: 자, 저희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새 후보 중에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결과
3: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당 소속 의원들은 축하와 함께 당내 통합, 혁신, 민생 중심 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김효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과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0: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교통안전 1분 턱.
1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3: 엄마.
14: 민준아. 유정아.
1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6: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4: 아빠. 늦게 와도 돼.
1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5: 주말에도 긴급 돌봄.
1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8: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9: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가해자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도입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고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운영되는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이용하면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오거나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면 스마트폰에 경보음이 울리고 지도 위에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동선이 표시됩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앱을 계속 확인하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9: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지역은 없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서울과 경기, 충청과 경북 지역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과 경북에는 5에서 20mm, 강원 지역에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는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다시 서울의 한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시간 이용해서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도봉터널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뒤쪽으로 노원교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 쪽으로 하월곡을 지난 지점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묵동 부근부터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0분이 소요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체 조사에 착수합니다.
9: 투표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의 50%로 낮춘 결정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10: 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회의가 곧 시작한다고요?
10: 네, 선관위는 잠시 뒤인 오후 3시 10분부터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위원들은 모두 6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됐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인데요. 위원회에 독립된 조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용지 인쇄와 배부,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사태 발생 직후 초동 조치와 보고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봅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면서 총체적인 선관위 시스템 부실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보고도 이뤄집니다. 그제 기준 본투표 날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최대 1시간 45분간 투표가 중단된 곳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14곳에서 지금은 91곳까지 선관위 발표 때마다 수치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치의 변동은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의 활동을 통해 더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당시에도 선관위 자체 조사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셀프 조사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0: 강력한 개혁 권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이번 사태는 투표제 인쇄량을 감축한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선관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요?
0: 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국회가 관련 회의록을 요구하자 돌아온 선관위 답변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남는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소수 인원이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에 투표지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재 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노태학 위원장과 동반 사퇴한 데다 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몸통 없는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2: 네, 후반기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 원구성 협상은 물론이고 지방선거의 후불거진 당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YTN 국회 스튜디오 연결해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정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십니까? 정점식입니다.
1: 예.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셨는데 오늘도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 정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하시나요?
3: 예, 저희 의원들 모두가 그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너희들은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 내세운 화두가 무신분립, 신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선 당내 신뢰관계를 회복해서 당을 합으로 이끌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내세웠는데 그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예, 자 당선되시자마자 현안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은 물론이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용지 사태 대응 그리고 특검 논의까지 산적한데 이 대여 투쟁과 협상 어떻게 좀 풀어가실 구상이십니까?
3: 우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런 조화로운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의 독주로 흘렀고 그게 결국 국회 내에서의 극한 투쟁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투쟁보다는 대화 타협을 우선시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투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한병동 원내대표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투쟁보다는 타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제 원구성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협상이 가능할지 타협이 가능할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가져가느냐 이걸 두고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하거나 얻어야 하는 그런 상임위가 있을까요?
3: 조금 전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제2당에서 이렇게 맡고 국회의장은 1당에서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을 하면서 소위 법사위를 통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본회의에서 소위 위헌 소지 여부로 인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소정안까지 의결되는 그런 총각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법사위원장 문제에 집중을 하고 핵심 경제상임위 또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방선거 뒤에 당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 또 지도부 사퇴론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중간에서 조율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3: 예, 저도 뭐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게 당의 방향성 정립입니다. 그 이번 지방선거의 평가 그리고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상응하게 소위 저 혼자만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집단 지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또 결론이 난다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예. 당내 의견을 일단 들어보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이 어떤지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는 어제 초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는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3: 예, 우선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아직까지 복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우리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정말 그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심사숙고해야 된다. 당장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힌 정점식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 네, 경찰이 지역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합수본이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합수본이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했다고요?
4: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합수본, 검찰에서 12명, 경찰에서 15명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구성됐는데요.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어제 발표와 함께 합수본이 출범한 것으로 보고 이미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그동안 속도전을 펼쳐온 경찰과 마찬가지로 합수본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부본부장에는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검사와 고태환 충남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임명됐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설명해 주시죠.
4: 네, 경찰은 그동안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투표소 내부 CCTV 등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합수부는 선관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로 일어났을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선거를 관리했을 당시에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만큼 조만간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합수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1: 코스피가 오후 장중 한때 7,400까지 내려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 네, 오늘 개장 때 8,000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코스피의 하락세가 오후 들어 더욱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4%까지 떨어진 7,4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5.02% 하락한 1,223.15였습니다. 지금도 7,500에서 600대에 머물고 있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이란 간 공방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의 약세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6% 이상, SK하이닉스도 8%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2조 9천억 원대의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전보다 더 내려간 93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정세 악화 등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해 지금도 152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관측에 무게가 실리며 하락했습니다. 최근 쿠웨이트가 아시아 정유사들의 추가 원유 공급을 제한한 점도 공급 정상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8월 인더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45달러로 전 거래보다 2.97% 내렸습니다. 7월 인도분 미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종가도 배럴당 88.2달러로 전장보다 3.4%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카카오 본사 노조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사 일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 네, 5시간 동안 진행되는 부분 파업이라 조금 뒤인 오후 3시면 끝나는데 오늘 카카오톡이나 페이 등 주요 기능에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카카오 노조는 29일에 또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6: 네, 판교역 카카오 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 파업 일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6: 네, 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1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5시간 동안의 부분 파업이기 때문에 조금 뒤인 오후 3시면 끝날 예정인데요. 파업 일정을 마친 노조원들이 다시 정상 근무를 하러 이곳 카카오 사옥으로도 하나둘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오늘 11시 반쯤 사옥 앞에 집결한 노조원들은 판교역 일대를 행진하고 인근 광장에서 결의대회도 진행했습니다. 무책임한 경영진이 물러나야 한다는 구호가 쓰인 순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 노조에 더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 네 곳도 함께했습니다. 집회 인원은 오늘 1,200명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일단 현장에 수백 명가량이 찾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1: 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6: 네, 연단위에 오른 노조원들은 고용 안정화를 촉구하면서 무능력한 경영진이 성과를 모두 흡수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무대 위에서 쏟아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노사가 가장 크게 맞섰는 지점은 성과급 보상 체계라고 보이는데요. 노조는 그간 회사 실적이 개선됐지만 일반 직원을 상대로 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주식 보상 체계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측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높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입장입니다. 일단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2: 네, 아무래도 이번 파업으로 각종 카카오 서비스 기능에 문제가 생길지 좀 우려가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6: 네, 특히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를 담당하는 소속 회사 노조원들 역시 파업에 나섰지만 사측은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 만큼 오늘 기능에 커다란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T 서비스 업 특성상 자동화가 상당수 진행이 돼 있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들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5시간가량의 부분 파업이라 장기 파업보다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노조는 파업을 또다시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달 29일을 로그 오프 데이로 정하고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판교역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0: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는 8월 17일 차기 당대표 선거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그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밝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그 이겼냐 졌냐 이건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 그럼 기준 따라 다 다르죠.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0: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평가를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성적에 대해서 최수석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2: 저는 이게 이겨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선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든 느낌이었는데요. 더 들여다보니,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경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 그게 대표적으로 서울,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평택, 이런 지역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긴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0: 배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4: 그렇죠. 보통 이제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환호성이 와 이래야 되거든요.
0: 예.
4: 근데 지금은 이른바 BGM을 깔라 그러면 아 비명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 최수석 말씀대로 이겼지만 진 선거다. 사실상 뭐 표면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더 우세하죠. 민주당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연령을 보자고요. 저는 뭐 지역은 말씀하신 연령으로 보면 2030이 포용이 안된 겁니다. 흡수가 안된 거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부동산 문제도 서울에서의 결과를 보면은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된 것이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대로 분명히 검찰의 조작 기소는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드러난 여론은 대구 같은 곳은 공소시효 이 시도도 상당히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여권 내에서 정청래 대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것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이른바 대통령과 청와대와 당과의 갈등으로도 비칩니다.
1: 예, 자, 당청 간의 갈등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 또 이제 내용적으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네 가지가 없었거든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전국선거에서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안 보였어요. 첫 번째 전략이 없고, 두 번째 정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박함이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안 보여지고 여당이 오만하게 좀 보였어요. 지방선거 공천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좌충우돌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고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선거가 시작되는 이후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은 조용하고 민주당이 이런저런 충돌하는 모습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 또 실언 실책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없었던 선거는 아마 이번 선거가 처음 아닌가. 그런 좀 내용적 측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1: 예.
0: 지금 절박함과 겸손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거 전에 워낙에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절박함이 좀 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선거 이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정 지지율이 50%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 저희도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사과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2: 거기에서도 선거는 민심의 반영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나 정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의 정책과 노선, 비전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을 말로 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 앞에 내놓고 판단을 구하는 게 선거인데 앞서 얘기한 그 네 가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어요. 선거에서 지니까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이번에는 바로 대통령 지지율로 연계가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내용적 패배라는 요 지점하고 그다음에 선거 관리라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등이 겹쳐져서 선거라는 두 글자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그런 사례로 해석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른다.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이 선거,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거는 맞는 거죠.
0: 예.
2: 2012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 그리고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다 예고했었는데요.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의 모습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1당을 못하고 2당으로 그쳤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었고 정권교체 지수가 높았는데 야당에서 이겨야 될 선거를 못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박하지 못했고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그럼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무슨 요소가 있거든요. 이번 선거는 국민들은 또 많은 지지자분들 또 대통령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 이게 선거를 잘 열심히 절박하게 치러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당권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이런 것 속에서 선거 전략도 부재하고 절박함도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지금 선거 이후에 이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은 더 심각해요.
0: 네.
4: 이게 세 가지가, 뭐 우리 최수석께서는 네 가지 말씀, 세 가지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건 중수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 수도권, 청년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1: 예.
4: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 평가에 대해서 중도층, 민주당이 우세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수도권,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부동산 흔들렸죠. 그에 대한 대책이 방금 전에 최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 차원의 공약이 없어? 민주당이 여당인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공소취소 그리고 투표용지 이거는 2030 MZ세대가 흔들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18개 정부의 대학들이 60이 민주항쟁 기억하는 이 날짜에 시국선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4: 그러니까 이게 선거는 정확하게 두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이 마케팅, 이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나만 봐.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대치로 부각이 돼야 되는데 당에서 대통령 사진도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공문이 뭐 또 지시가 내려갔었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지역 대통령이 더 부각됐어야 되는 것이 서울과 경남 같은 곳이에요. 근데 부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과 당이 후보자들이 싱크로 일치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가 당이 이렇게 간섭이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는 지역들 어딜까요? 전북. 그다음에 경기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각. 왜 하정우를 내려보냈는데 이게 뭔가 전략적으로 안 됐던 거지. 이게 전재수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마케팅이 됐더라면 하정우 됐을 텐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일 3일간 잠 못 드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내놓는 게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한 내가 대표했다면 이런 선거 전략 아닐 텐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1: 예. 자, 오늘 그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첫 최고위를 주재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그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공감한다 이렇게 이제 몸을 낮추긴 했는데 이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녹취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5: 현재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한 것은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역할을 잘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이 선거에서 왜 우리가 서울이나 또 일부 지역에서 뼈아픈 패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6: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지방선거를
7: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6: 패배했어요 사실은. 네. 그 사실상 패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정리를 하는 게 우리 집권 여당에서 이 집행부 국정을 운영하는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연동돼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정말 뭐 1년간 열심히 이 청와대에서 일한 이 집행부의 다소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1: 네, 자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다른 입장을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 어제 대통령 그 순방길 떠나는 길에 지도부가 등장하지 않은 그런 묘한 장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수석님은 어떤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세요?
2: 우선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소위 이제 선거관리 사태죠 투표용지 사태 등으로 당이 대통령 순방길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8: 예.
2: 그러니까 그건 오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총리는 이제 날짜 받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후임 총리 청문회 끝나면 이제 총리 임기가 끝나는 건데 그 총리는 또 출국하시는데 또 왔단 말이에요.
8: 예.
2: 그래서 아마 저런 장면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영접길에도 출국하시는데도 뭐 이유는 있지만
8: 예.
2: 이유는 다르지만 당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낸 거고요.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선거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 제 책임이 네. 크다고
8: 예.
2: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말씀에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확인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격정의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 과정
8: 예.
2: 또 선거를 치르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격정의 토론을 했고 정청래 대표 귀에도 이게 들어갔는데 정청래 대표가 전혀 뭐 이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연임에 다시 도전하겠다.
7: 네.
2: 이런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 총선도 정청래 체제로 치러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야당하고 다르다. 확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욕했던 사람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7: 네.
2: 그런데 야당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7: 네네.
2: 그런데 이런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면 정청래가 연임해서 그 체제로 치르면 이거는 또 민심의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네.
2: 당내 통합에 실패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8: 네.
2: 그게 이제 전북선거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당내 통합에도 실패했고 확장력이나 이런 이제 여당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체제로 다음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부에서 친명 친서 친청 친석,
8: 예.
2: 친정청래와 친김민석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엄연히 명청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주 격정의 토론을 하고 이게 정청래 귀에도 들어갔는데 정청래가 책임지는 모습을 지지 않고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거 명청 대전 되고요.
7: 네.
2: 그러면은 집권 여당 또 집권 세력으로서는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도 엄청난 이제 파열음이 나고 안 좋은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0: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한 감정을 토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하고 한다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 더 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뭐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네. 그때 아시잖아요. 네, 김기현 네. 만들기 위해 꼴등만을 당대표로 네. 만들기 위해서
0: 직접
2: 막 그렇게는
0: 개입하는
2: 못해도 이미 이제 그런 신호들이 갔고
0: 네.
2: 또 오늘 이제 대통령 출국하시는 길에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대풀이 될 수 있다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거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은 안 하시겠지만 이미 소위 뭐 김용 전 연구원장, 연구원 부원장 또 황명선 의원 등등이 정청래 불출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하고 자꾸 정청래 불출마를 얘기를 하면 그냥 소위 말해서 고집으로라도 그냥 무슨 소리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신호, 대통령의 생각, 또 청와대의 생각, 또 이런 것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0: 네.
2: 아마 정청래 대표가 계속 고를 하게 된다.
0: 네.
2: 그렇게 되면 다른 조치들, 다른 정치적인 작용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0: 그 다른 조치가 뭘까요?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2: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0: 네.
2: 있는데 우선 오늘 다 이미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0: 네네.
2: 명청대전 정청래 불가론
0: 예.
2: 이게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요 모든 장면이 이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당원들 지지자들 국민들한테도 읽혀지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하지 마라. 이렇게 대통령이 정청래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0: 예.
2: 이미 이제 그렇게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 갔다 돌아오시는데 또 당이 또 안 나갔다라든가 뭐뭐
0: 예.
2: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간접화법 또 메시지가 있었듯이요. 또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직접 사과도 하시고
0: 네네.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예.
4: 저는 당분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0: 더 떨어질 왜냐하면, 수 있다고?
4: 왜냐하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0: 예.
4: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정당이나 어떤 특정 정치인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이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을
0: 그렇죠.
4: 컨벤션 예.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지금 더 격화될 수가 있어요. 더 충돌하게 되면서 저는 정당 지지율도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0: 예.
4: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제풀에 접을 수 있느냐? 접을 수 없어요. 왜? 정치에서는 최수석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접어버리면 영영 접어야 돼요.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0: 네.
4: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전열을 정비해서 더 강한 반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잖아요.
0: 네.
4: 근데 어떻게 대통령인데 반격을 해? 대통령에게 반격을 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통령도 분명 생각지 못한 취약점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재판 리스크라든지 그거 설마 그걸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는데 건드릴까? 모를 일이에요.
0: 네.
4: 그래서 저는 보면은 대통령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울공항, 착 김민석, 그다음에 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 이게 맥락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이 출마를 안 했으면 한다. 이건 지금 아마 박지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0: 네.
4: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북에 선운사를 갔어요.
3: 예.
4: 선운사가 어떤 곳이냐면 새로운 이 시대를 만들고자 할 때 민주당 정치인들이 곧잘 갔던 곳이 이게 불교 조계종 24대 교군가 그럴 거예요.
0: 예.
4: 거기를 갔어요. 그 이야기는 선운사 사 추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운사에 가서
0: 예.
4: 전북이잖아요. 나 도전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0: 거죠. 예. 네. 앞으로 이제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두 분이 전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현장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중앙 일부 인용했죠.
1: 예. 법관과 신청인 등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잠실 7동 제2 투표소를 찾아 현장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0: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0: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조금 전 3시부터 지방선거 당일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서 증거물 확보에 나서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그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이 투표소에 투표함 그리고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물 보전을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이 부분을 일부 인용을 한 상황입니다. 네,
0: 보전 대상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이 됐던 인쇄 매수 1900매라고 표기가 돼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 그리고 투표소 10곳의 CCTV 등입니다.
1: 네. 그리고 그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 보전 대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현장에 그 신청인인 개혁신당의 김정철 전 후보죠. 김정철 네. 최고위원이 현장에 또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내부에 별다른 뭐 충돌 없이 들어갔고요. 지금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앞에 지금 이 증거물 확보에 나선 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1: 예, 지금 뭐 언론사의 카메라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또
2: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애둘러 비판하자 몸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아들은 15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어서인지 저는 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알아보던 중 보험 설계사에게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함께 보장되는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 대리인란에 제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중증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저는 석 달 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계속 불어났죠. 카드와 대출로 겨우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빚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밀린 치료비와 빚을 갚을 길은 보험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피보험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친권자로서 직접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보험회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미성년자 자녀의 사망보험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 같은 별도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절차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서명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험 자체가 무효라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조차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런데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보험회사 말대로 저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해준 보험회사와 설계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비할 데가 없다고 하죠. 게다가 사연자분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다가 이 상황에 이르러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2: 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조차가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2: 특히 아이를 혼자서 키워오셨으면 아이가 삶의 전부였을 사연자분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챙겨서 보호해줘야 할 것도 많고 또 대신 결정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 아이의 삶이 결국 또 부모의 삶이 되는데요.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친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는데 일단 이 친권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경우에 이 친권을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2: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1: 네.
2: 다만 친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1: 네.
2: 친권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이 친권 관련해가지고 보험회사, 보험 계약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아이를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수익자는 뭐 지정하기보다는 법정 상속인으로 이제 해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미성년자 사망보험 가입할 때 부모 서명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보험을 상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1: 네.
2: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이라 법정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네.
2: 다만 사망 보험의 경우 상법 제730

0: 있다고 해서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는 이제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익이 되는 반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상반행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미성년자의 이익과 법정 대리인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 이해상반행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위험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걸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 특별 대리인 선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세요.
0: 네, 미성년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 대리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이후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지, 두 번째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1: 네.
0: 해당 행위가 이해상반 행위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또 후보자가 미성년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조력을 할 수 있는 중립적 조력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통 제3자로 선임되는 경우는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사연을 보면 이 특별대리인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연자는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좀 구제받을 길 없을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의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조건을 한다면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행 규정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최근에 하급식이기는 하지만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인점으로부터 이러한 서면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또 법정 대리인의 서명만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 선임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사연자분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신 후 자료를 잘 모으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보험 설계사가 다 설명했다고 주장하면 그때는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 일단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이 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보통은 그 서명란에 본인란과 친권자란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연락을 받으신 적 있는지 서류를 구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해보험은 부모 서명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서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해상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데요. 관할 가정법원 심판을 이제 청구해서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의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일 수 있는데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하숙집에 살던 학생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니 나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대학가 근처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하숙생에게 내일 당장 방을 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A씨는 이유를 물었고 학생은 로또에 당첨됐다고 털어놨죠. 그 말을 듣고 문득 궁금해진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집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첨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예전에 가족에게도 당첨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복권을 산 사람, 즉 당첨 복권을 가진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숙집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당첨금과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첨이 됐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부당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케비노의 크레이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한데요.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더위가 이어집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중부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과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 강원 지역에는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는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통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요.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발생을 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공항 가는 길도 청담대교에서 여의교 사이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구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 부근 그리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다시 기름램프 부근 일대로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7: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는데요.
8: 네, 조금 전 현장 검증을 마쳤는데 지금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 네, 김지연 부장판사의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증거문들을 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지방선거 당일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무상아파트 노인정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에서 방문해서 증거물 확보를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저 상자에 보시는 것처럼 동부지법 2026 주 1 증거 보전이라고 쓰인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8: 네, 분홍색 뚜껑이 덮인 플라스틱 형태의 상자도 들고 나오는 법원 관계자의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상자 안에 정확히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요.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한 것으로 시도가 됐는데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저희가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그 상자를 확보했는지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7: 네, 법원은 송파구 투표소 10곳에 6월 3일부터 5일까지의 CCTV 영상도 증거 보존을 명령했고요. 법원은 해당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네,
8: 김정철 전 후보는 현장에 치워져서 상자 확보를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에 이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고 전해졌는데요. 1900매는 이 선거인 수의 49.3%, 그러니까 이 전체 유권자의 50% 미만으로 준비가 돼서 대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7: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모습입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증거보전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오늘 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동부지법 2026 주1 증거보전이라고 쓴 상자를 들고 나왔고요. 이에 따른 조치들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 네, 일단 법원은 확보한 증거물들을 이제 봉인한 뒤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인데요. 이건 추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8: 네, 개표소에서는 엿새째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9: 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7: 네, 현장 검증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9: 네, 조금 전 오후 3시 반쯤 잠실 7동 우성아파트 경로장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법원 관계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증거물 검증과 보전을 위해 지방선거 당시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됐던 경로당 건물을 찾은 지 30분 만입니다. 관계자들은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선거 당시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었던 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건데요. 1,900매는 해당 투표인 선거인수의 49.3%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현장이 다 치워져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경로당은 지방선거 당시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됐는데 투표소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로 한때 붐볐던 곳입니다. 한때 또 봉쇄됐던 곳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도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증거물 보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면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10곳의 CCTV 등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8: 네, 한편 개표소에서는 아직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9: 네, 주말이 지나면서 시위 참가자들은 줄었지만 여전히 개표소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 곳곳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 경력 400명가량을 배치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어제 이어 오늘도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 등을 가지러 경기장 출입을 시도했지만 다시 불발됐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자신들의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면서 은행 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어제 시위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경기장 출입을 막은 데 이어 오늘도 출입구를 막으면서 관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자체 조사에 착수합니다.
8: 네,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들여다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현욱입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쇄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습니다. 이에 저희 진상규명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무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현 사태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더 이상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유예 일을 행함에 있어 저희 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린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60 민주항쟁 제39주년 기념일인 오늘 SNS에 국민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표현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고 헌법 정신에 비춰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의견을 듣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분노가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8: 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동시자발적으로 공동 시국선언에 나서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공동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11: 네, 건국대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와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등 공동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는 모두 18곳입니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60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선관위의 구조 개혁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해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혁 감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네, 대학가에서는 선관위 행태를 규탄하는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죠.
11: 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참정권 훼손과 선관위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메시지가 담긴 투표용지를 학생회관 앞에 마련된 투표함에 넣는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가 전반에 대자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올라온 대자보를 한 대 모아놓은 한 표의 기록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국 186개 대학 361건의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대학교 총학생회뿐 아니라 단과대별, 학과별 또 개인 이름으로도 자유롭게 성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선관위를 규탄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 네, 경찰이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합수본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합수본이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했다고요?
12: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합수본, 검찰에서 12명, 경찰에서 15명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구성됐는데요.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어제 발표와 함께 합수본이 출범한 것으로 보고 이미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그동안 속도전에 펼쳐온 경찰과 마찬가지로 합수본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에 마련하고 기록을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뽑힙니다. 부본부장에는 김영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검사와 고태환 충남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임명됐습니다.
13: 네, 지금까지 얼마나 수사가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정리해 주시죠.
12: 네, 경찰은 그동안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선거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투표소 내부 CCTV 등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합수본은 선관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로 일어났을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선거를 관리했을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만큼 조만간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합수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14: 네, 국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습니다. 보고 절차를 마치는 대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15: 네, 국회입니다. 네,
14: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15: 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지는 내용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당은 각자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송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송 의원도 참정권 보장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면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선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은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이 학점도 포기한 채 시험 기간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인천과 호남 등 투표소 12곳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수가 똑같았다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년 전 국민의힘이 승리한 충북지사 선거에서도 양당 후보 득표수가 똑같은 투표소들이 있었다며 의혹이라는 말로 포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4: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선거 이후에 처음 공개회의를 주재했는데 주요 발언도 전해주시죠.
1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이라 보기 어렵다. 민심의 경고라면서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정 대표의 입장도 주목됐는데요. 최고위원회의 주제로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선 정 대표는 민심이 천심,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강조하고는 이 대통령의 시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16: 당정청 간 원팀 원보이스를 더욱 강화하여
17: 정청래 민주당
16: 일자라는
17: 대표입니다.
16: 지방정부와 함께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5: 어제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 정 대표를 초대하지 않는 대신 김민석 총리가 배웅인파에 처음 포함되면서 대통령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의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국회를 찾아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한 김 총리는 국회로 돌아와 여당이 국정을 잘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앞서 최고위를 마친 정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나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 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영국의 작가 알랭 드 보퉁은 불안은 현대인이 마주한 가장 큰 그림자이며 그 불안의 대부분은 모호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를 때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커진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에 1명은요. 자신이 은퇴 후에 연금을 얼마 받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연금은 내고 있지만 정작 내 노후 준비가 몇 점짜리인지 그 성적표를 열어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모호함에서 오는 이 불안을 지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눈을 그냥 질끈 감아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내 노후에 숨은 연금 자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부족한 틈새를 든든하게 메워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재무 전략 세워줄 베테랑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김중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진짜 오프닝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내 상황을 알면 준비라도 해요. 뭐가 부족한지 알면 쓰리지만 그래도 맞아요. 막 뭔가를 할 텐데 그냥 덮어두고 모르면요. 아무것도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2: 네. 근데 사실상 그 통계 자료를 듣고 나니까 조금 좀 아쉬운 게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냥 국민연금 얼마를 받는지조차 안 찾아보셨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모른다는 거. 근데 사실상 저도 한번 가끔 보거든요. 근데 연금 금액이 마음에 들진 않아. 더 먼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저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제가 국민연금 받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17년밖에 안 남았어요. 와, 생각보다 빠른 시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개인연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대략 빼기를 해보니까 김중남 팀장님 나이가 나오죠.
3: 나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이 됐고요.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65세의 이제 평균 수명으로만 따지면 30년 이상을 생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노후 생활은 정말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노후 준비 자금에 있어서만큼은 강제성이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수입원의 한 5에서 10% 정도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니까 65세 자신을 위해서 65세 이후의 자신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좀 강제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소득활동 하지 않는 노후 시기에 30년 그 이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넉넉하게 노후 준비 잘 돼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현실 파악하고 싶지 않지만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여러분도 그 숨은 이야기를 통해 속에서 내 해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점검과 보험 점검을 하시면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면서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보험료 지출이나 불필요한 가계부 지출 줄여서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9632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뉴스에서 간병인 비용도 의료보험 적용을 시켜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간병인 비용이 저렴해질 텐데 최근 부랴부랴 가입한 이 저희 4인 가족의 간병인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인 비용은 환자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을 대비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간병인 보험은 좀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 뉴스에서 간병인 비용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좀 덜해질 텐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나 이거 괜히 가입했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4인 가족의 간병인 보험 어떻게 할까요? 이제라도 발을 빼시는 게 맞는 걸까요?
2: 저도 이 뉴스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보여요. 단계적 추진 또는 시범 사업 또는 일부 대상 이런 글씨가 많이 보여요.
0: 뭔가 석연찮으세요?
2: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모든 환자에게 대해서 간병인에 대한 모든 비용을 모든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를 들면 중증 질환 환자부터라든지 며칠 이하 입원은 제외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붙을 거고 무엇보다 이 국가 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자리 잡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이 급여화 된다는 기사만 보고 나서 무조건 간병인 보험을 정리하기보다는 뭐 보험료 납입 수준이나 우리 질문자님 실제 4인 가족에 있어서 간병인 보험의 활용도를 따져보시고 나서 결정할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자세한 상담을 해봐 드려야 알겠지만 가족분들 나이나 소득에 따라서 무조건 다 4인 가족 모두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0: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4인 가족이라는 게 보통 부모와 자녀일 맞아요, 텐데 맞아요. 아이들 앞으로 간병보험 굳이 만약에 아이들이 어리다면 가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보험료가 빠듯하다면 예전에 정상우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간병인 보험은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가입을 하냐 너무 빠듯할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을 간병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 간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여러 이유로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건 좀 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방금 양수진 아나운서가 정확히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소개도 많이 했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간병보험이 과거에 비해서 일부 더 내용들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뭐 180일 한도였지만 지금에는 365일 1년 내내 간병인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간병비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판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혹해서 가입을 하기보다는 우리 집 상황에 맞춰서 간병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시기, 연령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김충남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4인가족 모두가 간병비 보험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라는 걸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우선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가족 중에 꼭 누군가가 간병비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별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만약에 소득 활동을 하는 게 가장인 아빠라면은 아빠가 간병 상황에 놓였을 때 엄마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진 않으셨을 테니까 간병이 될 거예요. 생활비적인 측면은 뭐 다른 것들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테지만. 근데 반대로 아내분이 아픈데 직장 다니는 남편이 직장을 그렇게 쉬고 아내분 간병하는 게 사실상 현실로 쉽지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 간병인이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간병인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 좋아진다. 이거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데 이걸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비용으로 적용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2: 네, 각 가정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모든 걸 국가한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개인의 안전장치, 이 개인 보험을 적절히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이 간병인과 관련된 한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라고 한번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집 또는 내 상황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시고요. 둘째, 간병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보장 금액과 이 실제 간병인과 관련된 보험이 맞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남녀노소 안 가리고 온 가족 모두가 무지성으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 건 아닌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우리 문자 사연공 주인분도 자세한 상담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9632번님, 저희 전문가 두 분이 연락드릴 겁니다. 꼭 전문가 1대1 상담 받아보시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괜한 비용 지출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제도는 사실 기본적인
0: 맞아요.
1: 안전망이고요.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보험들은 공적 제도의 부족함과 한계를 메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질문은 실제로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든든한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서 고민 사연 들어보고 문제 해결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어디에서 보내주신 청취자님이실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이 강남구에서 거주하시는 50대 남성분의 이야기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지인들한테 보험들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도 친구분한테 그냥 보험 전체를 맡기시고 그냥 잘 되어 있겠거니 하고 지내오셨어요. 근데 이 사연 주신 분 실제로 만나봤더니 정말 그 영업에 누가 외치는 것 있잖아요. 의리! 의리! 이 정말 의리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 보험료 안 따지고 보장 내용 모르고 그냥 친구니까 의리로 가입하고 의리로 해지하고 오로지 의리 하나로 모든 보험을 친구한테 맡겨오시다가 얼마 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분이 1년, 딱 1년 보험 설계사 일하고 그만두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 보험료가 70만 원까지 또 늘어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바뀐 담당자가 또 찾아오셔서는 뭔가 또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30만 원 보험료로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굿모닝 굿라이프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얘기는 보험 점검에 그냥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보험 점검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청취자님은 의리가 있으셨어요. 근데 설계사인 친구분은 의리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충남 팀장 한 번 더 해주세요. 친구분이 어떠셨다고요?
1: 의리. 의리. 의리.
0: 아유 그렇군요. 의리 하나로 보험을 믿고 맡겼는데 1년 짧게 일하고 그만을 뒀고 그 와중에 또 바뀐 담당자는 이게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추가로 권유한 30만 원의 보험료가 있다. 이게 보험료도 보험료인데 도대체 무슨 보장으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했고 또 추가 권유를 받은 건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2: 맞아요. 따져보기에 앞서서 저는 꼭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보험은 의리로 가입하는 게
0: 아니다.
2: 아니다.
0: 그렇죠.
2: 왜냐하면 보세요. 이 50만 원 한 번 가입하면 매달 1년이면 얼마씩 나가나요? 거의?
0: 600만 원씩
2: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20년 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억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의리로 가입한다. 그리고 그 친구분은 또 1년 있다 그만둔다. 근데 이런 보험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 하면서 이제 가입을 하는데 사실상 청취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의리로 내셔야 될 금액들이 너무 많더라. 70만 원 중에 무려 50만 원의 보험은 좀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20만 원의 보험에는 이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의료실손보험과 몇 가지 보장안들이 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0: 어떤 거죠?
2: 작년에 4세대 그 실비를 전환 실비로 변경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퇴사한 친구분이 2020년도에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3세대 실비를 굳이 4세대 실비로 전환을 시키면서 추가 보험을 이제 가입을 시킨 건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깝죠. 최근에 출시된 이 5세대 실손보험과의 보장 내역도 차이가 있고 자기 부담금도 차이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보장의 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4세대 실손보험은 어쨌든 2035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3세대 보험은 4세대로 변경을 하면서 약 몇 년 후에는 그 당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으로 또 전환이 되니까 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실손보험이 되게 누구나 갖고 있어서
2: 맞아요.
0: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치가 않거든요. 특히 가입 시기마다 보장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1: 맞아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3세대 실비를 4세대 실비로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0: 왜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1: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났었거든요.
0: 보험료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보장 차이는 많이 나는 거죠.
2: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장의 기간도 꽤나 차이가 났죠.
0: 그 보장의 기간이라는 건 결국에는 또 이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니까 갱신 주기에 좀 더 짧은 텀을 갖는 4세대 실비로 갈아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신 거죠?
1: 맞죠. 근데 그게 이 실비보험이 한 2008년도부터 판매가 되다 보니까 벌써 18년이 지났고 5세대까지 진화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어요.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고 재가입 주기도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이 3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급여 10%, 비급여 20%고 15년 뒤에 재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연 주인공분도 2035년도까지 이런 괜찮은 보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분과의 의리 하나로 그냥 보험료 차이도 얼마 나지 않지만 본인 부담금 20%, 급여 20%, 비급여 30% 올라갔잖아요. 이 4세대 실비로 변경을 하게 된 거고 결국은 5년 재가입 주기에 따라서 2035년이 아닌 2029년도에 그 당시에 판매되는 5세대 실비로 다시 한번 변경을 당하실 예정인 거예요. 사실 이것들을 좀 따져보면 의리 하나로 설계사분한테 정말 친구분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맡겼다는 건데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군요 하고 나서 지금 뒤늦게 알아차려버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0: 기본적인 안정장치의 기능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비 수납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보험금이 청구 가능한데요. 여기서 문제. 하지만 내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늘 뭐 양심 테스트 뭐 이런 건가 봐요. 아니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병원비, 그러니까 쓰지도 않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당연히 없겠죠. 정답은 X.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요. 아니에요? 쓰지도 않은 보험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2: 이게 조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2009년 7월 전까지 실손보험에서 판매된 특약 중에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다쳤을 때 자기 부담금 없이 사용한 치료비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았던 보장인데, 요 특약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 한해서 산재사고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도 추가적으로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상욱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 5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의 병원비는 상대방이나 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가입한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으신 소비자분들은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 시에 인상되는 보험료가 높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소득원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곧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 보험이 정말 좋은 것도 있고 또 요즘 보험이라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이런 특약들은 옛날 보험이라 좋은 것들이니까 반드시 실손을 전환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비교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될것 같아요. 2844님이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를 조금 헷갈려 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1, 2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을 때 강제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기능은 없는데 3, 4세대 실손보험에 한해서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은 최신 실손으로 무조건 갈아타셔야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세대나 2세대까지는 재가입 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2세대 실손보험도 2013년 3월 31일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주기로 있고요. 그걸 계산해 보면 2018년 4월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그때 가입한 실손보험들이 다그 당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출시되었던 4세대 실손보험도 재가입 주기가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그 5년이 도래하면은 우린 모두 최신 실손판으로 갈아타야 한다라는 거.
2: 맞아요.
1: 맞아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가입 주기가 돌아올 거, 또 너무 이 보험료가 많이 부담된다면 고민 없이 갈아타시는 것도 대안이 될 거고, 지금 당장 병원을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이게 덜한 거, 보장이 좋은 게더 유리한 거니까 유불리를 좀잘 따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2: 네.
1: 청취자님이 어쨌든 이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이 보장까지 잘돼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대목들이 많네요.
2: 맞아요. 한 가지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에 2010년도에 가입한 20년 납 100세 만기의 건강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보장의 범위가 일부 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 보험을 해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 납입 기간 중에 이제 앞으로 그동안 15년을 납입을 했고 앞으로 5년만 납입을 하면 이제 납입이 끝나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긴 했지만 굳이 이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저희가 봤었을 땐 전혀 없었다. 해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특약을 일부 좀 빼고 여기서 줄인 보험료로 좀 보장의 범위가 넓은 진단비나 수술비를 일부 추가한다면 더 효과적인 리모델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보험들을 해지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0: 네, 그래서 보험을 조정할 때는 좀 납입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좀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15만 원짜리 보험을 잘 갖고 있었는데 설계사분이 정리를 권하니까 정리를 하고 나서 가입한 보험이 10만 원짜리 30년 납인 거예요. 그러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5만 원 줄어든 건 맞지만 납입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총 내야 될 보험료는 또 늘어나는 건데
1: 그렇죠.
0: 사실상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좀 알아차리실 텐데 워낙 또 이제 상담 받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할 때 지금 정신이 없거나 지금 딴 데 좀 쏟다 보면 이런 것 좀 많이 놓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 20만 원의 보험은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으로 진단비, 수술비 등이 있어서 괜찮아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50만 원짜리 보험인데 어떤 보장인가 봤더니 아쉽게도 사망보험금이 2억 나오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납입기간도 20년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 1억 2천만 원인데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것도 사연 주인공분의 가입 목적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이 오로지 그냥 의리.
1: 의리.
0: 의리 하나로 너 믿고 하나 가입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1: 이쯤 되니까 이제 김보성 씨께서 좀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 의리 하나로 가입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했다.
2: 보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의리 하나로 매월 50만 원씩 1억 한 2천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사람은 사망을 하니까 나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그냥 나 뭐 사망하면 우리 가족들 위해서 2억 원 정도 마련해 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조차도 잘못되어 있어요. 저희가 늘상 말하는 것처럼 종신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나고 피보험자가 난데 내가 죽어서 받는 돈을 내 법적 상속인으로 해놨다면 여기에서 따져봐야 되는 건 기존의 피보험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들을 봐야죠. 여기에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추가로 합산이 돼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속세를 더 낼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리로 가입하기에는 이 비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만만치 않다라고 저희는 결정을 했고요.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청취자님 본인도 이 보험은 나한테 맞지 않다. 지금 1년 동안 한 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 1억 1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세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들은 아쉽지만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렸습니다.
1: 아직도 이 보험 가입을 지인이 권유하니까 아니면 이제 막 일 시작했으니까 하나 내가 가입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입하셨다면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장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 집 가정경제를 해치는 건 아닌지 목적에 맞는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더불어서 뭐 은행 창구 같은 데 가면 직원분들이 권유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권유로 인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필요에 의한 금융상품 가입이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0: 정말 시대인인 만큼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 결국은 보험의 주체는 계약자인 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연의 주인공분은 일단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 안에 진단비, 수술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뭐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리 대상이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이 변경된 담당자가 제안한 상품 이게 또 뭐였을까요?
1: 그 이 30만 원어치의 추가 맞아요. 권유받은 네. 보험 상품이요?
0: 또 다름 아닌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도 보완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5년 납, 단기 납, 이 종신보험이라서 10년째의 환급률, 원금 이상의 120%의 환급률이 올라오는 건 맞아요. 아마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정말 뭐 대부분의 바뀐 담당자분이 잘 하시겠지만 일부 이런 분들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오해를 사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사실 보험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보장받기 위한 것들은 보장성 보험이다.
1: 그렇죠.
2: 그리고 내가 노후를 위해 연금을 위한 것들은 그냥 연금보험이다. 보험 이름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축이나 노후를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은 사실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좀 단순하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님 기존의 이 보험들 120% 환급된다는 이유로 똑같은 종신보험을 권장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이 연금보험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5년을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하게 되면 10년째에 전액 비과세로 130%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0: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1: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2: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3: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0: 와이티엔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의리의 우리 청취자님 김충남 팀장님, 이분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5: 네, 일단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지금 적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3만 원 정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최종 보장성보험료는 7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줄여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30만 원은 5년 납 5년 고치 후에 환급률 130%를 확정적으로 받는 목돈 마련 플랜으로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50대 남성 청취자분 사연이었습니다. 70만 원의 보험을 23만 원으로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 가져가셨고요. 추가로 권유받았던 30만 원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었기 때문에 목돈 마련으로 도와주셨다. 만나봤습니다. 자, 실시간 청취자 사연도 한번 짚어볼게요. 0243번님이요. 아니, 보험에서 필요 없는 담보를 삭제했더니 저는 환급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같이 상담받은 제 친구는 환급금이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5: 이거는 가입한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료가 저렴할 경우에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상품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삭제해도 환급금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담보를 삭제해도 환급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럼 이거는 이렇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5: 네, 그래도 실제로 따져봐야 돼요.
0: 그렇죠.
5: 네.
0: 보험의 가입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무해지 환급이 훨씬 더 유리한 거군. 네. 맞겠네요. 자, 4133번님. 저희는요, 3인 가족이 보험료가 70만 원이요. 이건 많은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6: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상황과 현금 뭐 수입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가정 수입원 대비로 본다면 70만 원 정도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청취자님 3인 가족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본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해 보이지만 어떤 보장들로 구성됐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니까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분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원하신다면요,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의리로 가입을 하기엔 보험은 한 번 내고 마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달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돈을 내야 하는 문제죠. 그 돈만 잘 모아도요, 몇천, 많게는 몇억입니다. 보험은 남을 위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드는 상품이어야 하는데요. 나를 위해 잘 가입한 보험

이 맞는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전문가와의 맞춤 재무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구름만 간간이 지나며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일부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에 30mm, 수도권과 충북, 경북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하기 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대구는 28도, 포항은 29도로 영남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곳곳에 정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마포대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 한도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연희램프에서 기름램프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기름램프 부근에서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진입하는 지점 현재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자키,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개표가 진행됐던 경기장을 둘러싸고 출입을 막는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또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현장 시위 참가자들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경기용품 등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이 보관돼 있어 추가 진입 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간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관리 지침을 수정해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사무편람도 똑같이 고쳤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데다 인쇄와 보관이 어렵고 남은 투표용지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표현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고 헌법 정신에 비춰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대학생 대표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의견을 듣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60 민주항쟁 제39주년 기념일인 오늘 SNS에 국민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헌법기관이란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선 안 된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넣고 있다며 이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 간 득표수가 같은 것을 두고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며 또다시 음모론에 군부를 지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표 절차에는 수십 명의 개표 사무원이 참여하고 더욱이 정당별 참관인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전 과정을 지켜본다며 어떻게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코스피가 10일 전날의 급반등 이후 다시 4% 넘게

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66.11포인트 내린 7,730.8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7.16포인트 내린 7,899.77로 출발해 장중 한때 7,541.11까지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코스피가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이고 지난 8일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로는 이틀 만입니다. 이로써 지난 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울렸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로 처음 진행한 부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한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카카오 사옥이 있는 경기도 판교 일대를 행진한 뒤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 안정과 영업이익에 알맞은 성과급 체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파업 여파를 고려해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며 카카오톡이나 페이 등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50.4%로 지방선거 전보다 9.4%포인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 뒤 처음으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건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항상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공과를 냉철히 진단할 수 있도록 내외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해 평가위원회의를 만들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의원총회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SNS에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는 문자를 많이 하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중동 신문 스크랩을 없앴듯이 의원총회 생중계도 적극 동의,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 지도부를 이끌어갈 새 사령탑으로 3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103표 중 55표 과반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면서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특정인이나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2도, 습도는 40%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호원철폐 독재타도 오늘이 60민주항쟁 39주년입니다. 근 40년이 지난 지금 헌법은 87헌법이 그대로고요. 2030 세대는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을 제기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87년 거리에 서 있던 이들 중에 이러한 장면을 예상한 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대승을 했는데 선거 이후 여론조사들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제1야당의 지지율은 상승세입니다. 이것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정치는 늘 역동적이고 여기에는 늘 알다가도 모를 민심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열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대표적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 혹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라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6월 11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수요일 여의도 최고의 정치 명의 세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한약방 코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옥임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서정욱 변호사님 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전화 안 받더라로 예. 네. 그 제작진이
2: 농담을 한 걸.
0: 네, 농담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2: 예, 그거 네. 전화 왔더라고요.
0: 아, 저희 방송 이후에
2: 예.
0: 아, YTN의 라디오의 어떤 영향력을 확인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너무 조회수 장사를 한 제작진이 원망스럽다.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대화를 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2: 먼저 좀 싸우지 말고 장동혁 지도부하고 좀 잘 지내라.
0: 아.
2: 이야기했죠. 오세훈 시장 때도 그랬고요.
0: 당장 복당은
2: 아, 그건 이제 본인도 뭐 서두를 일은 아니잖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부터 해볼까요?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지방선거와는 사뭇 다른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소개드릴 지지율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4%를 기록했는데 직전 조사 대비 9.4%가 하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마 자체 조사 같은데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 본인도 지금 어떤 여론조사 하나를 X에 하면서 겸허하게 받았던데 요거죠?
1: 요, 네, 네,
0: 지지율이죠. 어떻게 지지율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야,
1: 근 1년 동안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네. 이재명 정권을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봤는데
0: 네.
1: 이제는 조금 매섭게 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벨트 경기 남부권 대도시에서 여론조사상과 전혀 다른 표심을 보여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아 내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기는 뭐하니까 자신의 어떤 내심을 숨겼다가 투표장에서 표현을 했는데
0: 네.
1: 그게 보니까 등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0: 네.
1: 유권자들이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 당신들도 그런 생각들이었어? 그러면서 구심점이 생기면서 뭔가 좀 결집된 영남 보수 그리고 20, 30대 뭔가 보수층이 결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대형 유튜버들과
0: 네.
1: 셀럽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아이들 사람처럼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0: 네.
1: 지방선거 이후로는
0: 네.
1: 친명과 친청이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그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여권의 분열된 양상으로 인해서 지지층이 좀 분열되면서 뭔가 좀 여론조사 응답을
0: 네.
1: 기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해당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그 직전 2주 전 조사보다는 4.7%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자체 조사 기준입니다. 4.7% 하락한 38.6%고 국민의힘은 6.5% 상승한 38.1%를 기록하고

0: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 여론조사를 SNS에 인용하면서 네. 사과했잖아요. 네. 이것도 꼼수라 봐요.
0: 네.
1: 오늘 나온 것 중에 더 나쁜 게 있는데 네. 그걸 올려야 되잖아요. 사과하려면.
0: 아.
1: 오늘 한길 리서치가요. 네.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0: 아.
1: 긍정이 48.2,
0: 네.
1: 부정이 49.1.
0: 네.
1: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0: 네.
1: 이걸 올리고 진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의 의 내려보고요.
0: 네.
1: 뭐 저는 이유가 뭐냐. 선거 전날까지 검찰총장 대행한데 검찰이 잘못하면 공소 취소할 건 취소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오만하냐.
0: 네.
1: 이 문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 주식 있죠. 요즘 이게 오늘도 폭락했지만 급등락하면서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0: 롤러코스터죠 지금.
1: 실제 정청인 대표가 계좌 천만 원이 뭐 3, 4천 된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피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게 부동산도 지금 서울에 계속 오르고 있잖아.
0: 네.
1: 전월세
0: 네.
1: 매매가까지
0: 네.
1: 이런 이제 경제적인 총체적인 이게 이제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이게 추락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0: 옛날 영화 제목이잖아요.
1: 예.
0: 네. 아,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여론조사는 폴리뉴스와 KNA25가 여론조사기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하고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48.2, 부정평가가 49.1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요 해당 조사에서는 이것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3,624명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무선 RDD ARS 100%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것도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정의 의원님 이건 어떤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2: 이게 그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8일 9일이라면.
0: 네. 그 저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그렇고요.
2: 네.
0: 한길 리서치는 8일 날 그걸 했으니까 조금 반영됐다고 보기는 약간 네.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0: 네.
2: 국민의힘이 뭘 잘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2: 사실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에서 이기는 거는 그거는 안 이기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잘한 건 아니죠. 네.
2: 그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라는 네, 네.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소위 서울시장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0: 네.
2: 또 평택에서도 어찌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경남지사도 그렇고요.
0: 네.
2: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한 그 보수에 대한 어떤 그 주목 내지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된 데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기조로 나간다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게 아닌가. 아까 김 대변인께서 완곡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 선거에서는 부동산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네.
2: 부동산이 크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보유세를 아주 전격적으로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0: 네.
2: 거기다가 서울에 집 가진 네. 사람이 한 반 정도 된다면 나머지는 지금 전세 난민이 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0: 네.
2: 이런 것들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유세에다 부동산 지금 기조를 유지한다면 2년 후 총선에서 서울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0: 네.
2: 그런데다가 본인이 주식 세일즈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도와 주가의 연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대량 매도가 일어나면서
0: 네.
2: 지금 최근에 그 주식 투자한 사람들 빚으로 한 사람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0: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발표 기준으로 69주째 연속 상승세인 부분은 맞는데 대통령 입장은 본인의 구두 개입이 없었다라면 훨씬 더 높은 뭐랄까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좀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게 이걸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어쨌든 크잖아요. 이게 좀 정말 세제 그 정책으로 나갈 것 같나요? 좀 공급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까요?
3: 공급 정책도 같이 나가고 공급 정책 중에 제일 좋은 공공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청년층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3: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서울 아파트의 그런 가격이 7, 80억, 100억대 이런 걸 조장하는 물론 그런 뭐 선호하는 유권자들도 있겠죠. 네. 우리나라 세제

0: 부동산 관련 세제가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뭐 장기 특별 공제 했을 경우 계산상으로는 70억, 80억까지 그냥 양도 차익 그 세금은 뭐 3, 4억 내고 거둘 수 있는 게그 현실이잖아요. 뭐
1: 맞습니다.
0: 극단적인 사례지만.
1: 맞습니다.
0: 아니, 그렇다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옳은 그런 부동산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이 저는 그래서 월요일 날 기자회견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신이 좀 손해를 보고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동산 불로공화국은 자신 때에서 한번 해결하고 도전을 해보겠다. 뭐 그게 또 너무 급격하고 급진적이면 굉장히 반발을 사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안이라면 저는 저희 국민분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감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저 잠깐 질문이 있는데 그 대통령 분당집
3: 팔렸어요?
0: 아직 안 팔렸습니다.
2: 거봐요.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도 집값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뭐 7, 80억까지는 아니지만
0: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뭐 그것도 이제 내려서 그런 거지 거기 시세가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 분명히 내린 가격으로 내달린다.
2: 그래도
3: 아직
2: 그걸
3: 매각이 안 되네.
2: 살만한 그리고 아마 되게 조심스러울걸요? 대통령 집을 산다는 게. 그리고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다주택 소유자 아니면은 현금을 그 정도로 보유할 수 있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있는 자로서 매도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얘기 더 할게요. 70억, 8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잡자고 이런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집값이 다 올랐어요. 다. 그러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도 올랐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하고 맞짱 뜨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대선 후보일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정책을 하고 저는 기자회견에서 뭐 논란 지점이 몇개 있지만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는데 2년 후 국민의힘 뭐 후보들이 그것 때문에 호재다 이거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을 진짜 양극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겠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해요.
0: 저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AI 산업 특수로 그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다 세제 혜택을 현 상황대로 풀어준다면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가서 정말 서울은 100억대 아파트가 줄비하고 청년들은 집도 못 사는 저희가 그래도 민주당에서 그것을 굉장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기에 이 정도 상승률이지 이걸 풀어주는 순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망국론이 퍼질 것이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요 얘기는 여기까지. 어쨌든 주가와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뭐 검찰 관련한 이슈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정 중반기에 있어서 핵심 의제 그리고 지지율과 되게 연동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은 당내 당권 투쟁의 당권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 전당대회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날이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도 좀 많이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발언들이 좀센것 같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정원호 명픽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요. 김용 전 부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사과해야 되고 전대 불출마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이 마포에서 지난번 출마했다 떨어지신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당에 관련된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투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돼서 결국 당 대변인에서 사퇴를 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지은 대변인은 친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근데 이거 너무 어쨌든 선거 결과를 좀 겸허히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당내 갈등이 또 심화되니까 이것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대변인.
0: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두고 지금 이제 노선 투쟁 및 이제 그럼 이제 뭐 판이 벌어진 거죠. 저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쟁해야 할 시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선거 시기에 정말 그렇게 싸우는 게 정말 이상하고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 지금은 싸워야 된다.
0: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당의 미래 이게 하나가 있고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가 다르다는 게 이번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밝혀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어떤 지도자의 손에 들어줄 것인지 그럼 치열하게 경쟁해야죠. 지금 보면은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를 둔 보궐선거에서 본인은 결국 출마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 좋은 성적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 격으로 봐야 돼요. 아, 원회에서 네. 박규환 최고위원과 이 두 분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조금 짧으시다 보니까 네. 표현을 하실 때 네.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고 아. 그런데 전반적인 오늘 사과문에도 보면은 많은 평론가들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월요일 기자회견이 뭐 당무 개입이다. 아니면 또 김민석 총리를 사실상 찍은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사과문을 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의사가 네.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강압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 것이야.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과 민주당은 이런 것이야. 저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제 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공방이 격화되면 격화되지 약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5: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전부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4: 네.
5: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빌 때 네. 나경원 주장치려고 뭐 연판장까지 돌리잖아요.
4: 네.
5: 그거 저는 똑같다 봐요. 왜 이걸 이렇게
4: 그러면 그거는 비판 대상이 아닌 건가요? 서정호 변호사 입장에서?
5: 아니, 그때도
4: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5: 정치는 나경원 편 들다가 대통령한테 한 소리 들었죠.
4: 아, 그러셨군요. 네.
5: 왜냐하면 이게 근데요.
4: 네.
5: 진짜 대통령이 너무 이거 속 좁게 이걸 뭐 밴댕이 소갈머리인가 이런 게 이제 속담.
4: 네.
5: 밴댕이.
4: 네.
5: 정말 이게 공항에까지 그 1년 내내 배웅하는 공항까지 오지 마라. 이건 너무 유치하고 너무 협량하고 속 좁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김민석을 미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현 그 총경 출신이죠 옛날에 네. 미니스커 총경 네. 마포갑에
4: 네.
5: 이런 게 반발도 나오고요. 정청래 대표도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하면요.
4: 네.
5: 이게도 후유증이 오죠. 그런데 지면 김민석이 지면 바로 레임덕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거예요.
4: 네.
5: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지
4: 네.
5: 왜 노골적이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다 보이잖아요. 김민석을 노골적으로 미는 게 이러면 이기든 지든 후유증이 오고 지면 바로 레임덕입니다.
4: 그런데 지난번에 중립을 지켰다가 후유증이 왔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5: 저번에도 노골 약간 박찬대 밀었죠.
4: 아, 노골적이진 않았어요.
5: 그러니까 박찬대 그래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의원들은. 그런데 네. 정청래 얘기했잖아요. 저는 네. 이번에도요.
4: 네.
5: 이렇게 밀면 당원들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당원들 중에는 반발한 사람도 많아요.
4: 네.
5: 특히 김어준 씨도 노골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정청래.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밀면 더 역풍을 정청래한테 도와주는 것 같아요.
4: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표 지지율 전당 그 조사도 있었는데요. 김민석 20, 정청래 18.1, 송영길 14.4. 이게 이제 일반 국민 여론이고요. 권리당원 표심은 정청래 40.2, 김민석 25, 송영길 21.7. 이렇게 보면 결선 투표가 있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특성상 뭐 김민석, 송영길 단일화 혹은 뭐 결선 투표 가면 정청래 대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정옥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글쎄 아까 뭐 원래 정당이 노선 투쟁도 하고 정책 투쟁도 하고 권력 투쟁도 하는 것인데
4: 그렇죠.
2: 우리나라 정당은 노선과 정책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념도 의미 없고 오로지 권력 투쟁이야. 아까 뭐 정청래의 미래, 이재명의 미래 그러셨는데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제가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도 윤석열 정권 굉장히 비판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의 미래는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요 자리를 앉혀가지고선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재명의 미래인 것이고 정청래의 미래는 문조 털레유 운운하면서 자기네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총선이면 총선해서 주요 권좌에 앉아서 어떤 자신들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그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자, 늑대,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0: 하는 데서 그 누구지? 이지은?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누구 편이든 간에.
1: 네.
0: 근데 눈치도 없이 그 사자 늑대가 우글거리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깨갱하고 했다가 그냥 지금 주저앉은 그런 형국이죠. 안철수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일단 뒤로 그러잖아. 이게 한국 정치에 참 오픈
1: 같아요.
0: 현실이에요, 이게.
1: 네,
0: 저는
1: 안철수
0: 진짜
1: 없네.
0: 이런 정치가 싫어요. 그런데도 그게 마치 또 당연한 것처럼 아니 그 대통령도 솔직히 협량 아니에요? 뭘 공항까지 오라 말라 해가지고 어? 그래서 대표가 뭐 선운사까지 가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볼때이 민주당의 권력투쟁은 국민의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누구는 활극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김 대변인 조금 전에 아까 전쟁이라 그러셨나? 근데 진짜 전쟁의 버금가는 엄청난 혈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지금 권력을 수임받은 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라는 걱정이 있죠.
1: 문재인 정부 때도 물론 계파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0: 네.
1: 이렇게까지 빠른
0: 아유.
1: 시일에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0: 그때 그렇죠. 그런데
1: 네.
0: 사실은 씨앗이 거기서 잉태된 거죠.
1: 네.
0: 문파 또뭐뭐뭐
1: 낙파
0: 이상한
1: 뭐,
0: 말 하면서
1: 네.
0: 뭐 어? 해경궁 해가면서 그때도 그 SNS 상에 진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오가면서 그때의 앙금과 그때의 어떤 조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과거에 비명 행사하듯이 한다 그래갖고 이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1: 네.
0: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1: 다른 방법.
0: 네.
1: 그러니까
0: 좀 민주적인 외양을 갖춘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우, 무서워. 아주
1: 네.
0: 무시무시해.
1: 하여튼 무시무시한 것 같긴 합니다. 전 사실 지난 가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과 당의 엇박자를 지적을 하면 댓글이 많았어요. 없는 명청 갈등을 사회자가 부추긴다라고 막 했는데 이제는 뭐
0: 우리가 본게 맞는 거지.
1: 그래서 저는 아니 그냥 이 차이가 뭐냐 견해 차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뿐인데 지금은 좀 약간
2: 그래서
1: 네.
2: 정당은
1: 네.
2: 이겨야 돼요.
1: 아,
2: 못
1: 그렇군요.
2: 이기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 네.
0: 아, 견해차가 뭐가 있어요? 평택에서
1: 네.
0: 명판은 김용남이 이겨야 그들의 세상이 오는 거고 저쪽은 조국이 이겨야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에 아니 그래도 외향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 중국같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도 노선투쟁이라는 거, 정책투쟁이라는 거그 비슷한 걸 해요.
1: 그렇죠.
0: 근데 아예 없어.
1: 네.
0: 그리고 권력투쟁만 하는데 아주 노골적이야. 원색적이고 생경하고. 그런데 무슨 윤석열 정권을 욕해요? 거기나 비슷하다니까 지금.
1: 옛날부터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늘 노선투쟁을 해본 게 언젠지 좀 기억이 좀안
0: 그러니까
1: 나긴
0: 우리 왜
1: 합니다.
0: 조선시대에도 어? 누가 돌아갔는데 상복을 몇년 입느냐 가지고 그 쓸데없는 어?
1: 네, 그쵸.
0: 그런 그 저기 뭐야 사활을 일으키고 해갖고 조선이 어떻게 됐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런
1: 하긴
0: 권력투쟁을 하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1: 유교에서도 저기 뭐죠? 유성룡과 학폭 김성일의 위패를 누구를 왼쪽에 놓냐 오른쪽에 놓냐가 몇백 년 논쟁을 하다가
0: 맞아요.
1: 최근에
0: 예.
1: 정리가 됐는데
0: 이황 이 정말 참 쓸데없는 것 같고 오래 싸웠죠.
1: 네. 하여튼 아, 뭐 이황 이 논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논쟁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과 노선에 기반한 정파가 아니라 리더를 중심으로 한 계파 정치로
0: 맞습니다.
1: 전락하고 있다는 비평은 좀 새겨들
0: 줄들을 쫙
1: 부분이
0: 쓰잖아요.
1: 있지
0: 거기
1: 않을 것
0: 가서
1: 같고요.
0: 줄들을 쓰기만 해요. 또 줄을 바꿔요. 네.
1: 네.
0: 타잔의 후예들이야 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명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노란우산.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1: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 네, 정옥임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김주호 대변인과 함께하는 김주호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의 후임을 위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는데요. 결선 투표 끝에 3선의 정점식 의원, 늘 발음할 때 어렵습니다. 정점식 네, 의원님이 이제 결선 투표 끝에 김도읍 의원을 7표 차로, 그러니까 마지막 결선 투표 기준에서는 103표 중에 55표를 얻었는데요.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좀 먼저 분석하신지 해박하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저는 이제 그 1차에서 한 57, 8표 정도 얻어서 네. 1차에서 그냥 과반으로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거 성일종 의원님 표를 좀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선 갔고요. 뭐 차이는 결선에서는 이제 그 한 3명 정도 이탈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그냥 끝날 줄 알고 네. 정점식 이길 줄 알고
2: 나갔다. 때. 나갔다.
3: 예. 네. 그 뭐 실제는 이게 정점식이 한 3표를 더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오늘 결과의 의미는요. 네. 첫째는 이제 그 한동훈 복당은 당분간 좀 어렵다. 당분간 내년 전당대회까지 네.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동익 체제가 건재하게 유지될 겁니다. 흔들림 없이 오늘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을 이긴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아까 있었는데 안 다루더라고.
2: 아, 네, 네, 네.
3: 우리 국민의힘이요. 네. 조원 CNN에서 민주당이 40.4, 네. 국민의힘이 41.6. 네. 와, 얼마 만에 민주당을 이겼잖아요. 네. 정말 기쁜 날인데 네. 이게 장동익의 공입니다. 아, 이거는 네. 장동익 전적인 덕분이에요. 아, 왜 그러냐? 네. 장동익이 무조건 전면 재선거. 네. 이게 국민들한테 엄청나 호응하고 있어요. 아, 지금 잠실에요. 네. 엄청난 인원들이 실시간으로 경찰주 3만까지 네. 뭐 지금도 일주일 채. 그런데 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하니까 한 100만 명이 보고 있더라고. 네. 유튜브 전환길부터. 네. 따라서 저는 야 국민의 뜻은 무조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전면 재선거다. 이걸 장동익 대표가 원칙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세훈은 본인이 불리할 때는 개표 중단. 네. 본인이 이기니까 그냥 넘어가자. 네. 이게 오세훈 이건 원칙이 없잖아요. 아. 장동익은 누구 유불리 관계없이 원칙을 지키자. 아. 이게 지지율 급상승하고 있어요. 아. 특히 20, 30대에서. 그거 장동익 공이죠.
2: 아. 그런 것이다.
3: 예.
2: 명청 갈등 때문에 민주당이 안 좋아 보이고 반사이기
3: 그건 약간 아니고 있지만 본질은 장동익이 전면 재선거 주장. 아. 이게 20, 30대 청년들 네. 바로 이게 공정 정의하고 먹히는 거예요.
2: 근데 그 선거 때는 그 원칙을 지켰는데 부산 경남 같은 데서는 또 패배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두 번째 패배거든요. 부산시장이나 울산시장.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하나의 그 주장을 제가 딱 그대로 딱 오지는 않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3: 물론 이제 2, 3% 뭐 아쉽게 패배한 건 있는데 네. 그렇든 제 말은 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선거 이게 커요.
2: 원칙이.
3: 이 부실 선거. 네. 여기에 분노한 청년들이 국민의힘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장동이 때문이다.
2: 알겠습니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지지율 관련해서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율 41.6, 더불어민주당 40.4. 근데 표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긴 하지만 어쨌든 네. 앞서긴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지만 네, 그렇고요. 정 의원님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원내대표.
4: 원래 과반으로 이길 거라 그랬는데 결선 투표까지 갔잖아요.
2: 네.
4: 그리고 세 사람이 뭐 이길 줄 알고 이탈됐다 그러는데 그럼 세 사람이 있다 치면 58대 48이라는 거고 네. 지금 없기 때문에 55대 48이라는 네. 거죠. 그래도 4표에서 6표만 더 가져오면 이제 그 소위 친윤의 그런 어떤 구도는 허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친윤의 구도를 허물지 않으면 보수 정당은 결국은 도로 친윤당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지금 새로 원내대표가 된 정점식 대표도 도로 친윤당

0: 정당으로는 안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계속 권력에 그 가까웠던 그런 당권파랍니다.
1: 네.
0: 그런데 그 당권파로서 그 뭐 명예만 있었겠어요? 지금 그 많은 비난도 같이 감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원내대표라면서 그런 경력을 되풀이하고 싶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 한동훈은 복당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1: 네.
0: 한동훈 입장에서 복당이 뭐가 급해요 지금. 혼자서도 모든 그 언론 플래시라이트를 다 봤고요.
1: 네.
0: 그다음에 자기가 그런 그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총선은 2년 후에 있습니다.
1: 그쵸.
0: 장동혁이 그 지금 자기의 어떤 임기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내년 8월에 끝나요. 그럼 내년 8월에 끝나서 공천권 얻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친윤 세력이 공고하게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친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거죠. 친윤이 어떤 세력인데요? 뭐 민주화를 위한 동지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념이 같았습니까?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윤석열 밑에서 뭐라도 하려면은 해야 되니까 뭉친 사람들 아니에요?
1: 네.
0: 공천 받아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높은 거는 장동혁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에 대한 여론조사. 이거는 민주당과의 상대적인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전면 재선거 주장하잖아요.
1: 네.
0: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율사 출신. 저 사람 판사 출신 맞아? 판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재선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선거를 주장해. 결국은 자기가 당대표로서 좀 살아남겠다고 이러한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투표 용지 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용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도 그랬었잖아 하면서 과거 일까지 반추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심지어는 필리버스터라든지 아니면 단식 같은 것까지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실 처음에 학생들이 나갔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해서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1: 네.
0: 훼손된 것하고 참정권이 완전 침해된 거는 사실 달라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자리에 소위 그 황장엽 점프 사건도 있었고
1: 네. 네.
0: 그다음에 누구야?
1: 황교안.
0: 전환길 나오고 아 황장엽이 아니고 황교안이다. 그 전환길 했을 때 당신 여기 왜 왔느냐고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노선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투표 용지가 제대로 그 도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선관위의 부실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뭐 부정선거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지금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처음에 모였던 학생들은 가고 그 자리를 누가 대체했느냐. 과거의 친윤의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성조기 들고 있죠.
1: 네.
0: 이스라엘기 들고 있죠.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학생들 대표가 말했던 그 본래의 뜻을 완전히 지금 뭐랄까 오염시켰다고
1: 있다.
0: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다가 오세훈이 재선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와 법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다 현실적으로 시장선거, 시의원선거,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네. 이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구의원 중에 네. 3, 4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참정권을 그런 부분에서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솔루션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면 재선거래.
1: 네.
0: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장동혁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할 거면 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은 내려놓고 정치인으로서 그거 열심히 하면 되잖아. 진정성
1: 네.
0: 가지고.
1: 확실히 재선거는 장동혁 대표 입장이지만 당의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은 아니다라고
0: 아니
1: 얘기하는.
0: 개인 입장이라고 대변인이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2: 저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보면 정정식 원내대표가 다시 됐다는 것은 윤 어게인 세력이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가 아, 만족할 만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소박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이 사람들은 욕심이 없고
1: 건박하신 분들이다.
2: 정권을 탈환할 그냥 아예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그걸 뭐 싸납다 그러고 뭐 전쟁이다 그러고 야 뭐 치열하게 싸운다 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중도 보수 실용 보수 해서 여기를 더 많이 해야 돼.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아,
1: 네.
2: 우리 지지층 우리 민주 진영부터

0: 더 많은 파이로 더 많은 인력들을 키워내야 돼. 이걸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자는 열정이 있는 거냐. 여기는 그냥 웰빙 정당. 아유, 난 그거 못 싸우겠어. 아유, 난 그냥 내 지역구 하나 지키겠어. 어? 서울에서 이겼어? 대승했네? 아니, 당대표 1년 더 해야겠네. 우리 싸우지 말자. 아니, 이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있는 정당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회사 다니고 공무원 하신 게 나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이 정당 조직이라고 보다는 그냥 뭐 부처의 일부 공무원 조직으로 이렇게 당연히 이거 뭐 선거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면접 봐서 뽑아야 돼 그냥.
1: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의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네. 적어도 일말의 자긍심이나 자존감이라도 있다면 김지호 대변인의 저런 비난에 대해서 정말 그 뼛속까지 그 뭐라 그럴까 자존심 상함을 느끼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래야 절치부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달라지고 있는 거는 요 표 차이를 보면 달라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2: 근데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북갑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박민식 후보를 꺾었잖아요. 그리고 부산 울산은 넘어갔잖아요. 물론 울산 이제 박맹우 단위로 안 됐긴 했지만 정점식 의원도 지역구인 통영시장을 민주당에 넘겨줬어요.
1: 맞아.
2: 그래서 부산 경남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전륜하고 한동훈 대표 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고 TK는 여전히 이대로는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TK와 PK의 의원들이 2년 후 총선을 바라보는 인식과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3: 근데 저는 네. 2년 뒤 총선에는요. 네. 결국 이제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네. 이렇게 삼국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가 될 겁니다. 삼국지의 오나라가 오세훈이에요. 네. 한나라 있잖아요. 네. 축하 유비. 네. 그게 한동훈이다. 네. 그다음 위나라가 장동혁입니다.
2: 아 그렇습니까?
3: 그게 이렇게 세 명이 합쳐서 보수가 하나 돼서 단일대우로 총선에 나가고 다음에 대선까지 세 명 중에 네. 경선에서 아마 대선 후보 놓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통 크게 합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네. 이번에 지금 장동 흔드는 사람이요. 네. 누구냐 하면 이게 한동훈계나 오세훈계예요. 이기는 사람들이 막 흔들어. 그런데 진짜 전 사람들 아깝게 박형준 시장 김진태 지사 네. 또 김두겸 네. 울산시장 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걸 알거든. 장동희 대표 고생한 거 자기들이 1, 2%, 2, 3% 아쉽게 전 거 아무 말 안 하잖아. 아니 이긴 사람이 왜 떠들어요? 전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정치적 노선 싸움이고요. 네. 지금 당장 뭐 선거도 없는데 장동희 당장 내일 끌어내리가 누가 뭐 김문수 비대위원 지지율이 10배 더 오릅니까? 말도 안 되잖아. 순리대로. 네. 내년에 8월 달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봐가지고 장동희 못했다면 그때 가르면 되고 그때 잘했다면 또 2년 더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전당대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도부를 바꾸든 돼야지 왜 인위적으로 끌어내야 그것도 이긴 사람들이. 저는 오세훈 시장이 특히 김재섭이가 참 나쁜 의원이야. 제가 네? 김재섭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정은호 네. 공격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 제가 방송과 유튜브 몇십 개 했어요. 네. 오세훈 찍어야 된다고. 네. 제가 장동익 대표도 돌아다니면서 진짜 오세훈 안 찍겠다는 우리 보수 얼마나 많았어요. 이걸 다 설득해서 이번에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네. 됩니다. 이재명 심판 정은호. 네. 그래야 찍어준 거예요. 네. 오세훈 인기로 돼요? 오세훈 인기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투샷이 안 넣어가지고 이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재섭이는 그러면 이게 장동익 지지표 없이 다음에 도박에 국경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1: 지금 정치 초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간단하게 제가 네네, 얘기를 하자면은요. 네. 원래 선거가 끝나면 네.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서 진 사람들은 말이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다가 장동혁의 도움을 받거나 장동혁과 연대해서 해가지고 본인이 졌는데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없는 것이지 장동혁이 잘했기 때문에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상한 논리고요. 정당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있는 게 정당이에요. 그러고 그 정당을 그 나름대로 권위를 세워주는 게 거기에다가 명분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미래라든지 뭐 그런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진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정당이 이루어져 왔어요. 다른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 네, 그렇죠.
1: 근데 아주 이상한 초식을 만들어가지고 마치도 지금 그러면서 뭐 데이터를 보라 그러는데 아니

0: 봤는데 네. 뭐 저희 당으로서는 장동혁 대표를 많이 아니, 응원합니다.
1: 좋다고 하잖아 지금 좋다고
0: 응원하는데
2: 네, 1등 공신이죠.
0: 저는 정치는 사실은 네. 정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배워가지고 저런 게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네. 저기 계엄과 탄핵 시국에 저렇게 비루하게 안 나가려고 쌩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마치 어떤 액션이나 하는 행동 패턴은 그리고 사실은 아니 그 본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거부한 데서 많이 승리한 거잖아요. 네.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실제로, 네. 그다음에 평택을 선거라든지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온몸을 다해서 아니 장동혁 대표가 부산에 대해서 그 부산 북갑이 제일 잘했어. 네. 근데 졌잖아요. 네. 정말. 네. 그냥 진 게 아니잖아요. 15% 정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때 박민식 후보가. 네. 그러면 아이 그럼 진짜 솔직히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사실은 박형준 시장이 거기서 한동훈 대표 지지로 배팅을 했으면 전재수 후보도 위험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3: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동훈 찍은 사람들요 네. 많이 그 박형준에 찍었습니다. 한동훈 지지자들도 네. 따라서 워낙 근데 전재수가 좀 센 부분도 있고 네. 부산에서 네. 지금 우리가 한 2% 정도 졌나요? 네. 거기 또 개혁신당이 또 한 1% 네. 얼마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구도도 좀 안 좋았고요. 네. 1-2% 차이예요. 아. 뭐 여기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그걸 가지고 한동훈에 배팅 안 해가지고 네. 한동기가 박형준 안 찍은 건 아니에요.
2: 그런 거 아니다.
1: 아니 부산은요. 네. 2024년을 보세요. 그 어목했던 시절에도 국민의힘 후보를 전재수 빼곤 다 뽑아준 네. 지역이 부산이에요. 그런데 이 부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주 유권자들의 수준을 진짜 너무 못 파악한 거예요. 전부 줄투표한다 그랬어요. 다 교차투표합니다. 지금은. 저도 사실은 교차투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산에서 어쨌든 그 이 박형준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그 선거 전략은 비교 논문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산 북갑 그 응원한다 그러면서 중진들 다 갔죠. 네. 거기 얼굴 다 찍혀 나왔어요. 네. 그 사람들 전부 거기서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막상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중진들 중에 장동혁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 한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정치 현실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대표라는 타이틀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 제가 참 이 자리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 논란만은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서 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재기해서 또 뭔가를 하고 이랬죠. 여기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데이터를 봐라. 지금 뭐 지금 뭐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3: 그런데 저는 부산하고 네. 서울 논문 쓴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선거 뭐 장동혁과 거리두기보다는 네. 부산은 부동산이 없잖아요. 저는 서울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2: 아,
3: 제일
2: 이러면
3: 커요.
2: 밖에서 또 서정욱 변호사님 해수동 무시했다고 해운대 수영구 아니 동네 무시했다고
3: 서울에
2: 그
3: 부동산 벨트 몰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게 좀 컸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이야기 하셨는데 네. 홍준표가 얼마 전에 지선 맡았을 때는 네. 그 대구 경북하고 하나밖에 못 이기고요. 네. 서울에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서초동 네. 서초구 하나
2: 네, 조은희 의원이
3: 예, 다 참패했잖아요. 네.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2: 그때보다는 덜 참패다.
3: 서울이 8개 네.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2: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지금 당선자 중에 추경호 시장 오세훈 시장 박완수 지사 다 좀 사법 리스크가 새로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및 대납 의혹 이제 재판 다시 이제 재개가 될 거고 추경호 의원도 내란 관련 재판이 이제 다시 또 재개가 되고 박완수 지사는 딥페이크 영상 공무원 뭐 관여 의혹 이런 게 있는데 요 사법 리스크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는 대권 플랜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이게 약간 발목 잡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3: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보다 100분을 안 돼요. 아. 이재명 대통령 4개 재판 중에 네. 대통령 됐잖아요. 네. 거의 100분을 1000분도 안 되고요. 명태균이 유죄놓은 게 있나요? 제가 기억에 명태균과 관련해서 유죄놓은 게 없어요. 네. 김건희 여사도 네.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태산명동에 명태 한 마리라고 네. 태산명동 명 뭐야 그 서유필. 명태 한 마리가 네, 네. 서유필인데 원래는 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2: 그렇게 별 상관없다.
1: 네. 아니 그런데 네. 과연 이재명 정권이 가만 놔둘까라는 우려를 저는 해요.
2: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사건이 간단하니까 4년 안에 대법원까지 결과는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 유튜브에서도 1,000명 넘게 오시고 다음에서 좀 라이브 송출하는데 다음 라이브에서 25,000명이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0: 오늘 방송에 대한
1: 에? 어디서요?
0: 다음 라이브요. 네, 다음 메인에 이제 저희가 또 노출이 되거든요. 아, 2만 명 넘게
1: 2만 5천명요?
0: 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1: 제 요가는 글밖에 없습니다.
0: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한약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7: 성원에드피아.
9: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마치고요. 최유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선발적으로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 많게는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 선에 그치겠는데요. 주말엔 다시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수요일 퇴근길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이후 강동대교 남단에서 구리 암사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 북단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고 다시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5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옆으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나 가양대교지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50분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등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0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어 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됩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존이 불발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풍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이 막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는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건데 왜 주인이 객에게 읍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왜 심한 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빗댄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은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대변인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은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고 말한 건데 듣는 분들께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같다고 들렸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 지도부를 이끌어갈 새 사령탑으로 3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103표 중 55표, 과반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결선에 함께 진출한 4선 김도읍 의원은 48표를 얻어 낙선했고 3선 성일종 의원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면서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특정인이나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AI 관련 산업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7도, 습도는 46%입니다. 6시 뉴스를

0: 맞습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6월 10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 4부 여야 정치인들 만나볼 건데요. 3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죠. 이용우 의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국민의힘 장해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네, 인천 서구을 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지방선거 평가와 전당대회 앞둔 민주당 상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 잠깐 연결이. 네, 의원 이용호 의원님.
4: 네네.
3: 아, 네. 아, 잠깐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네. 지금 지역 일정 중에서 이제 전화를 받으시다 보니까 약간 네. 이제 괜찮으세요?
4: 네네. 네네. 네.
3: 아, 네. 어렵네요. 지금 그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승리인데 여론조사에서 네. 심지어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금 정당 지지율 나온 여론조사까지 나왔고요. 대통령도 네. 뭐 여론조사 추이별로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네네. 9% 정도 빠진 여론조사 본인에서 겸허하게 좀 생각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일단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3: 네.
4: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전반적으로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당선된 지역에서도 격차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다.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 네.
4: 소위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이외에
3: 네.
4: 별도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국민들에게
3: 네.
4: 소구할 만한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3: 네.
4: 전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와 진행 과정, 선거운동 과정에 대한 지점에서 좀 돌아볼 지점들이 많은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3: 제가 뭐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내란 심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레임워크랄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건 저도 느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4: 네, 그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고요.
3: 네.
4: 특히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에서 소구될 만한 지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3: 네.
4: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소구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3: 네.
4: 그 지점을 강조해서
3: 네.
4: 중앙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좀 꾸려달라라고
3: 네.
4: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선거 슬로건으로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3: 네.
4: 단선적으로 그것만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게 맞았던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3: 네.
4: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평가가 좋기 때문에
3: 네.
4: 거기에만 의존하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아니한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뭐 야구로 치면 구질이 좀 단조로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4: 뭐 승리하지 않겠나.
3: 네. 알겠습니다.
4: 판단 하에서.
3: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뭐 백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평가를 네.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조금씩 평가의 지점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 격전이다 보니까 최소한 제가 들어도 일리 있는 의견이 한 여섯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격차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두 개만 좀 잘했어도 뭐가 핵심이었다고 저는 못 꼽겠던데 그래도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공천 갈등 이 문제가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이긴 선거에서 좀 오만하게 보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특히 요즘 뭐 명천 갈등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더 수면 위에서 하는데요. 의원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니까 소위 이제 뉴재명 노선과 그
4: 네.
3: 아니면 뭐 ABC론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시는 그런 이제 네. 갈등이 있다고 이제 하잖아요. 예.
4: 네.
3: 요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는 것이 선거 전략상 좀 유리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판단이 있으신가요?
4: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 민주당 또는 이런 정부에 대한 지지 그 지평을 좀 분명하게 좀 넓혀낸 것은 맞고요.
3: 네.
4: 그런 지평을 넓혀낸 것들을 당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온전하게 받아안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3: 네.
4: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3: 네.
4: 몇몇 선거 지역에서 상당한 당원들 지지층들 간에
3: 네.
4: 갈등 양상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은
3: 네.
4: 이후에도 우리의 어떤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어서
3: 네.
4: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3: 네, 지금 분위기가 막 유튜브 그 친민주당 유튜브로 평가받는 방송들 간에서도 막 격론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평지 풍파 때문에 이제 오늘 이지은 대변인도 사퇴하는 이제 일도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겼는데 무슨 얘기냐라는 것도 있고 아니 전북 선거가 위기가 되고 서울이 졌고 의석수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뭐 정청래 대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지금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좀 도의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정치는 결국 책임인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선거 과정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저도 중앙당 선대위에서 이제 역할도 하고 했는데
3: 네.
4: 전국 각지를 돌고 또 각 후보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계속 요청이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뛰고 목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왔던 것은 사실은 누구도 이견을 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3: 부인할 수 없다. 네.
4: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뼈아픈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에 대한 당내 공감들도 상당히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3: 네.
4: 때문에 저는 선거운동을 선두에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그 열심히 끌고 온 것과는 별개로 또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당 지도부로서 어떤 뼈아픈 지점은 분명하게 당 내든 당 바깥을 향해서든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지점에서의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고요.
3: 네.
4: 그래서 일단 저는 선행돼야 될 게 당
3: 네.
4: 지도부가 이번 선거 결과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3: 네.
4: 다 치환될 건 아니고
3: 네.
4: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로서의 또 그런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대한 냉정한 어떤 그 반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이런 평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3: 네.
4: 통상적인 지도부의 책임 방식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사퇴를 한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그 당대표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곧 실제로 사퇴를 할 거예요.
3: 네.
4: 전례에 따른다라고 하면
3: 네,
4: 다음
3: 그렇죠.
4: 주 말이나
3: 네.
4: 그 다음 주 초가 될 텐데
3: 네.
4: 그 사퇴 자체가 뭐 크게 어떤 뭐 이 당 내외에 주는 메시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가 분명한 메시지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선행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 사실 그 지난 가을부터 혹은 여름부터 대통령과 당에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 명청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언론이 침소봉대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민주당 정치인분들이나 그쪽 유튜버분들 보면 이제 명청 갈등은 있다. 그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는 그 수면 위로 올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자체가 왜곡된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일단 갈등은 있다.
4: 정부의 어떤 이런 흐름들과 당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잘 이렇게 합을 맞춰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파열음 또는 엇박자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 네.
4: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당정 관계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 박지원 의원

0: 박지원 의원 이제 두 분이기 때문에 목포의 박지원 의원과 그 뭐 이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청래 불신임, 김민석 신임 당대표 낙점한 거 듯한 인상을 주고 그러한 발언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지 자체가 뭐 어떻게 해석되든 좀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지은 대변인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뭐 황명선 강두구 최고위원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고,
0: 네.
1: 그 대통령이 생각했던 또는 기대했던 이런 부분들 또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보냈던 이런 성원과 평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쉬움을 분명히 얘기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평가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1: 그거 자체를 가지고 당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메시지를 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했고 나름대로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 또한 통상 관례상 그 정도의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지,
0: 네.
1: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속된 말로 지금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배제한다라거나 또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라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좀 상황을 좀 더 왜곡시키고 좀 곤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0: 네, 저희 그 PD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의원님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어가지고
1: 네.
0: 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얘기한 게 이게 징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위원장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징계까지 할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1: 그 발언 자체를 보면
0: 네.
1: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0: 네.
1: 어쨌든 그 의문 제기한 내용 자체는 또 민감한 부분이긴 해서
0: 네.
1: 이지은 대변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라는 형식으로 이제 정치 결정을 한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지금 상황에서 뭐 법리나 정무나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거를 징계까지 또 끌고 갈 문제인지 또 그렇게
0: 알겠습니다.
1: 된다라고 하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감론을 박이 있을 수 있어서
0: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선거 평가 관련해서 요거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희 민주당 패널들이 이제 매일 나오시는데. 딱 하나만 제 느낌에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공소취소 특검이 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보수 결집에 모멘텀을 줬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실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아니 그것은 정당한 발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좀 갈리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의자분 중에 한 분 아니세요?
1: 네.
0: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1: 이제 이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0: 네.
1: 이 특검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 여러 언론 지상에서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방식의 수사 행태나 기소 과정들이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고
0: 네.
1: 여전히 의혹 단계지만 상당한 의혹의 어떤 정황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단계까지 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강제 수사까지를 포함한 어떤 수사 과정으로 이제 전환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 수사 행태를 벌였던 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드러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된다. 그 조치가 예를 들면은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한다든지,
0: 네.
1: 또는
0: 네.
1: 뭐 징계를 한다든지,
0: 네.
1: 또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런 관련자들이 재판을 지금 막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재판을
0: 네.
1: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0: 네.
1: 이런 판단들을 또 할 단계가 올 거거든요.
0: 네.
1: 저는 그 판단들을 할 단계에서 그런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덮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 규명의 과정들을 수사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법안 내용에 예를 들면 단계가 있는데 공소 취소 권한이 만약 조문에 없었다면 이 프레임이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1.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계속 힘을 쏟을 것이다.
1: 네. 저는 특검법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특검법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0: 네.
1: 제가 말씀드린 것의 장점은 진상규명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소취소 문제를 포함한 책임 그 수사 결과에 따른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의 내용에서 논란이 돼서 이 특검 자체가 힘 빠지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공소취소 조항은 재정 단계에서는 빼고 나중에 수사 결과상 드러나는 부분들의 여하에 따라서 조치할 단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 조치 안 하는 것도 또 맞지 않거든요.
0: 네.
1: 그때 가서 특검법 개정해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 지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독립기구입니다만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투표용지 사태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있고 특검 얘기도 하고 있는데 특검은 좀 남발된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안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검경 수사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시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그냥 뭐 관습적으로 정치인들의 인플레로 특검 얘기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국조도 필요하지만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고요.
0: 네.
1: 수사의 방식이 기존 수사기관이 할지 새로운 특검이 할지는 열어놓고 저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
0: 네.
1: 어쨌든 수사가 신속하게 국조와 병행적으로 저는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
1: 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특검이 또 하면 늘 이제 추천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원장은 뭐 지금 현재 선관위원장 사퇴한 노태학 대법관이나 뭐 그 노태학 대법관을 임명했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실 뭐 현재 집권 세력과는 무관한 인선인데 이런 경우 사실 꼭 특검을 해야 되나 전 잘 모르겠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거나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면 특검이 필요하지만 근데 어쨌든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특검의 임명권을 야당 추천으로 할 거냐 여당 추천으로 할 거냐 늘 논쟁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당내에서 정리된 입장이 있나요?
1: 정리된 입장이라기보다 이제 국정조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이제 조사 및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또는
0: 네.
1: 그걸 책임지는 뭐 국조특위위원장이든 특검에 대한 임명 과정이든
0: 네.
1: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는데
0: 네.
1: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는
0: 네.
1: 헌법상 독립기구고
0: 네.
1: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0: 네.
1: 이번 선거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0: 네.
1: 따지고 보면 지금 선관위의 주요 위원들은 이재명 정부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멉니다.
0: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이죠. 위철한.
1: 예.
0: 네.
1: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선거 행정의 실질적인 그 선거 행정 절차라든지 또는 이 선관위를 주도하는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없는 이재명 정부를 끌어들이고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0: 네.
1: 지금 사안에 대해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다.
0: 네.
1: 저는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조사 및 수사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주도할 만한 인사가 이거를 조사든 수사든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0: 네.
1: 그런 지점에서 아 여권의 인사가 국조특위위원장 내지는 특검을 맡으면 안 된다. 이것은 좀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 재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조차도 당론은 아니지만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가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1: 네.
0: 뭐 개혁신당이나 원외인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일부 무효투표구에 대한 소청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현재 정치적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소청을 거쳐야 되잖아요. 소청과
1: 네.
0: 소송을.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 차원에서 소청을 할 수 있으니까 소청을
1: 네.
0: 한다 만다 어차피 14일 이내에 좀 벌써 일주일이 갔고 그럼 이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소청은 안 한다가 입장인가요?
1: 지금 현 단계에서는 소청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0: 네.
1: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는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거친 이후에 결정되는 사안인데
0: 그렇죠.
1: 그리고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하면 돼요.
0: 네.
1: 법적 절차를.
0: 그렇죠.
1: 근데 그러면 안 할 겁니다.
0: 아.
1: 할 의사도 없고
0: 네.
1: 절차도 거치지 않을 거면서
0: 음.
1: 그리고 전면 재선거는 성립도 안 돼요.
0: 그렇죠. 그거야.
1: 네, 전면 자정으로 성립도 안 되는 사안을 네. 저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사퇴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언사에 불과하다. 매우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렇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잖아요.
1: 네.
0: 그 요거는 사실 개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 중론 같은데 뭐 한동훈 의원은 이거를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법률 개정 사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변호사로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 문제 개헌으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1: 선관위가 헌법에 세 개의 조항으로 이제 규정이 명시적으로 돼 있고
0: 네.
1: 독립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선관위를 계속 이런 방식의 그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뭐 어느 그 상권 하에 둘 것인지
0: 네.
1: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리를 하는 게 일단 선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보이고요.
0: 네.
1: 근데 어쨌든 그거는 결국 개헌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데
0: 네.
1: 개헌까지 가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현재 법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0: 그런데
1: 그런 지점에서 헌재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해석상 감사원이 감사할 기관 아니다라고 했는데
0: 네.
1: 그 헌재의 결정을 조금 더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서
0: 네.
1: 그 결정이 감사원법 개정으로도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인지
0: 네.
1: 아니면 감사원법을 개정하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인지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검토가 해서 가능하다라면 저는 일단은 빠르게 그런 외부 감사 절차들은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국회가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려운 질문들 꾸밈 없이 다 답변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네, 4부에서는 장혜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결합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0: 네, 선거 끝나고 이제 일주일 돼가는데 일주일 되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장 최고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선거 결과 어떻습니까? 총평 좀 해주시죠 먼저.
15: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쉬운.
0: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쉬움이 하면서 끊겼는데요. 지금 방송 연결 상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15: 네, 저는 잘 들려요.
0: 아, 이제 들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네. 주시죠. 네.
15: 네, 물론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권 초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치러진 선거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선방했다는 평가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0: 네.
15: 무엇보다 선거는 상대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앵커님?
0: 네.
15: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사실상 지방선거 패배를 시인하듯 사과하는 SNS를 올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민주당이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어려운 여건에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게 선방했다라고 총평을 매겨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원래 그 옛날 고사 성어 중에 그 양패구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져가지고 네. 상처를 크게 입은. 그래서 국민의힘도 패배한 수치적으로 일단 패배한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15: 네.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덧붙였는데요. 네. 다만 이게 탄핵과 대선 패배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라면 아무래도 2018년 지선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때에 비하면
0: 낫다.
15: 광역 자치 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0: 네.
15: 그리고 지방의 이제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거의 한 45% 정도 수상했기 때문에
0: 네.
15: 결코 만족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0: 네.
15: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그 이후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게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려운 여건에서 선방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네, 이제 한편 그 초재선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라고 평가받는 대안과 미래 그래서 네. 이번 평가 토론회라고 아마 그 민컨설팅 박성민 대표가 메인 발제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15: 네.
0: 우선 기본적으로는 참패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뭐 민주당의 어떤 뭐 내란 프레임 유통 기한이 소멸됐다. 그리고 역량이 지도부가 양쪽이다 부재했고 2030 세대의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리더십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보수 진영에서 현재까지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된다. 이런 게 약간 평가의 결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5: 물론 저희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성찰하고 또 장동혁 대표와 이번에 또 큰 승리를 거둔 오세훈 시장이나 새롭게 국회에 들어온 이진숙 의원 이런 분들이 손을 맞잡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대안과 미래에 소속된 분들이 사사건건 지도부 발목 잡고 당내에서 내부 총질만 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분들이 소장파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요.
0: 네.
15: 앞으로라도 자신들 먼저 좀 보수 진영을 위해서 뭘 헌신하고 뭘 희생할 수 있는가. 대안과 미래에 강남이나 서초, 뭐 대구, 부산 소위 말하는 꿀지역구 의원분들이 있거든요. 그 꿀지역구 의원분들이 다음 총선에서 내가 보수를 위해서 먼저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네. 예를 들면 리더십을 놓고 봤을 때요. 뭐 이제 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성과 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울산 같은 데는 좀 박맹우 전 시장과 단일화를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좀 못한 거 아니냐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자웅을 겨룬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생각보다 낮은 득표율을 얻었단 말이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절반 정도는 한동훈으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판단이나 역량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그러니까 물론 지적할 부분이 있고 성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잘했다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0: 네.
15: 다만 때로는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 게 전국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어려웠던 이제 공주부여 청양 선거라든가 울산에서도 시장 선거는 아쉬웠지만 김태규 의원이 당초 출구 조사를 뒤엎고 또 소중한 의석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뭐 충주에서도 젊은 이동석 시장 당선인이 126표 차이로 승리하기도 하는 등 나름의 선전을 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못했다 잘못했다 물러가라라만 하는 게 보수 지지자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좀 염증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하라고 성찰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물러나라고 사사건건 그냥 뒤통수만 치는 분들 같아서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보수를 위해서 뭘 희생하고 뭘 성찰할 것인가 그 질문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15: 네.
0: 충주시장은 국민의힘이 진 적은 없지 않아요? 울산 남구도 진 적은 없잖아요.
15: 네.
0: 그러니까 그걸 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긴 것을 그냥 의문이었습니다.
15: 탄핵 직후의 선거잖아요. 2018년에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빼고는 전멸했고
0: 네,
15: 국회의원
0: 네,
15: 보궐도 단 한 석만 건졌거든요.
0: 네,
15: 모든
0: 네.
15: 건 상대적 비교인데
0: 네.
15: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 직후가 그때보다 정치적으로는 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뭐 내란 특검이나 종합 특검도 계속 가동되는 중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는 조원 CNI나 KSOI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지만 이기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다 잘했다가 아니라 장동혁의 공도 있는데 마치 장동혁 때문에 모든 게 이거밖에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냐 네. 이런 반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0: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충주시장은 지난 10번의 선거 중에 딱 한 번 민주당이 된 적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한 번도 안 된 적이 있는데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20년 전이라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 요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겠죠? 최고께서.
1: 네.
0: 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선투표 끝에 정점식 의원이 됐습니다.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많았지만 표차가 생각보다 적었다. 그것이 뭔가 좀 변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1: 일단 더 이상의 분열보다는 통합과 안정을 원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확인된 것 같고요. 뭐 당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으면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80% 저는 득표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선거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의원 입장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 의장으로 몸담으면서 지방선거를 함께 치러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선거이기도 했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장동혁 지도부와 관련된 사람들은 일제히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많이 짰죠. 그런 언론의 일방적 프레임 구도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의원이 당선된 건 평소 당 안팎에서의 평판이 두루두루 원만하고 좋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좀 개파 싸움이 지긋지긋 이를테면 뭐 김도우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또다시 뭐 한동훈 복당이나 친박에 대한 염려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정점식 의원이 이제 개파 없다고 선언한 만큼 당내 통합에 힘써주길 바란다는 그런 마인드들이 그런 어떤 요구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잠시 아까 뭐 그 저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점식 의원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도 약간은 뭐랄까 사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공감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좀 있거든요.
1: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후속 보도를 보면 네. 단정적으로 원내대표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할 수는 없다. 다만 네. 집단지성으로 의원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겠다 정도이고 지금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경태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당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이나 이런 데서 뭐 대표 사퇴하라 지도부 물러나라라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감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개별 네. 소수의 의견들 말고는.
0: 네.
1: 그래서 무엇이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잘 결정할 거라 믿고요. 다만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지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다음 비대위만 뭐 네 번이다 다섯 번이다 비대위 전문 정당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0: 네.
1: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출한 당대표 지도부를 의원들이 흔들어서 또는 일부 보수 언론이 막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억지로 쫓아내고 자꾸 비대위로 가는 게 과연 정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참 예전에 그 당명 개정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그럼 당명 네. 개정은 이제는 그건 논점이 아닌가요 당내에서는?
1: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 이후에 다시 숙고하겠다고 한 만큼 뭐 신임 원내대표와 또 여러 의원들 당원들의 좀 여론을 수렴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한다 안 한다보다는 이제 당원들이 의사결정의 주인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0: 네.
1: 다시 한번 여론 수렴하는 절차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는 그럼 역시 비슷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장동혁 체제가 굳건한 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늘 보시긴 하지만 이것도 그러면 당원들의 의견 수렴할 절차를 거쳐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갑자기.
1: 저는 아시겠지만 한동훈 의원과 정치적 앙숙 관계잖아요. 앵커님.
0: 네.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0: 네.
1: 그건 제가 폄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인정할
0: 네.
1: 건 인정해야죠. 앙숙이라도.
0: 네.
1: 그러나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문제는 이게 본인이 자의로 탈당한 게 아니라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아서 나가게 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제명 사유였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직 제대로 된 사과나 인정, 반성 등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사과, 반성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명의 도용 문제에 대해서 이게 명의 도용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깔끔한 인정이 가능한지 등등 본인 스스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선됐으니까 복당하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재판 다 중단하자라는 민주당 논리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신임 원내대표나 여러 의원들이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원칙을 잘 견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이제 올림픽공원 쪽에서 서울에서 굉장한 시위들이 계속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1: 네.
0: 구호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네.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고 재선거만 얘기하자 이게 득세하다가 어떨 때는 그리고 뭐 태극기만 들고 다른 깃발은 들지 말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성조기가 난무하다가 그래서 이 시위의 성격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의하는 것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들 겪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저는 시위가 진행되고 확대되다 보면 처음과는 다르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네. 이번뿐 아니라 소위 진보 진영의 시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부 과격한 주장이 좀 섞였다 해서 그 시위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선 지 올해로 딱 11년 차가 됐는데 평소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의견을 드러내지 않던 20대 남녀들, 남성뿐만이 아니라 소위 뭐 인스타그램의 여성 인플루언서들까지도 막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 인증샷 올리고 하는 건 저 정말 처음 보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 순수한 청년들의 어떤 분노나 이 선관위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지 거기에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소수 좀 끼어들었다 해서 거 봐라 저거 뭐 부정선거 시위고 뭐 과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좀 정치권의 흔한 물타기 프레임인 것 같아서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시위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있는 그대로 봐주고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좀 맞댔으면 합니다. 특검 같은 경우도 김민석 총리가 청년들과 간담회하면서 받겠다고 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런저런 조건 내걸지 말고 특검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민주당이 좀 통 크게 합의하는 등의 후속 절차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시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정치적 과도한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경계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권도 이제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거기 가가지고 청와대로 시위 옮기자라고 했다가 또 격렬한 반발만 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1: 근데 결과적으로는 청와대로 옮겨가지 않고 잠실에서 청년들이 계속 모여있잖아요.
0: 네.
1: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 시위의 성격을 규정하려 하거나 아, 이 시위를 내가 좀 이렇게 이용하고 싶다 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 이 시위를 더 이상 뭐 보수의 것, 진보의 것으로 보지 않고 분노한 청년들과 국민의 것으로 바라보고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이 시위에서 요구하는 선관위 개혁이나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저는 네. 이 청년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회 임명된 위철한 이 선관위원도 노태우 위원장만큼이나 본인이 물러나는 게 청년들의 어떤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0: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선거가 어쨌든 핵심 구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사법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행정심판과 네. 사법 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당은 이걸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적으로 다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 대변인은 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1: 네.
0: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장해찬 부원장이 보시기에 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1: 일단 오늘 보도를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투표소가 1,300곳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0: 네?
1: 이건 이제 네, 1,300곳이 넘었다. 용지가 50% 이하로 이제 준비되어 있던 50%로 준비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의 애초 발표에서는 처음에 용지 부족은 41곳, 그 다음에 90곳, 또 140곳으로 늘어났고 용지가 기준치 이하로 인쇄된 곳이 1,372곳이다라는 게 오늘까지 확인된 보도인데 이게 날이 지날 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야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합의하면서 머리를 맞대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지 기존의 법으로는 사실 알겠지만 여러 제약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지역구나 특정 투표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정치권이 어떤 기성세대의 논리로 아 이건 안 돼라고 제안을 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분노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제안을 두지 않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
0: 근데 어쨌든 14일 안에 이거를 네. 해야 되는데 그걸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후임 청년재단 이사장의 오창석 이사장
1: 네.
0: 최근에 뭐 이제 또 다른 공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된 사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다소 격한 비속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논란되고 있다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제가 제 후임자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모든 오창석 이사장 관련된 논란은 오 이사장 발언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 그룹과 친명 그룹의 어떤 권력 쟁탈전 과정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김어준이나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친문의 적자들은 이재명 대통령도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1: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6월 10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행안부가 가수 이랑 씨의 부마 민주항쟁 기념집 공연곡을 검열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오늘 법원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0: 안양시입니다.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3: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5: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3: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십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7: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더위가 쉬어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1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6도, 모레 28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서 5에서 많게는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외출하 실 때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심 한남대로 강남 쪽으로 퇴근길 교통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일 고가차도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남산 3호터널도 강남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쪽으로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강남역 구간 정체 서행되고 있고 강남역 지나서 양재역 사이도 신호 대기시간 길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7%를 기록했습니다.
2: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촉즉발 당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 김민석 총리가 전방위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 60만세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4: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0: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4: 그 기간을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5: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3: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6: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0: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더 무겁다는.
3: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7: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0: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7: 당대표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3: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8: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0: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8: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3: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예상대로 PK 3선 정점식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1: 네, 결선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친 정 원내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9: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윤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경쟁자였던 김도 성일종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지방선거 뒤 치러진 첫 당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고 1강으로 평가된 정 의원을 향해 당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집요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10: 우리 정 후보님이 되시면
0: 정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11: 정점식 후보께서
0: 김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힘으로 계신 분으로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9: 정점식 의원은 내부 갈등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1차 투표 결과는 과반 없음, 승부는 예상 외의 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선에서 103표 가운데 55표, 아슬아슬한 과반. 그것도 7표 차이 진땀승을 거둔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2: 오직 국민과
0: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12: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9: 당내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장동혁 대표 거취는 동료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겠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본인 의사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1: 보수의 한 축을 정정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110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거대 여당과의 협상도 난관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를 향한 요구가 치열한 승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합과 통합을 외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목소리를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당을 넘어 보수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새로 뽑힌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수시로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일각의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의 많은 고민 끝에 정 원내대표를 선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3: 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투표소 현장 검증에서 용지 보관 상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선관위도 해당 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투표지 상자와 포장재 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YTN에 해당 상자를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소재가 특정되면 재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5: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6: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5: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4: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5: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4: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 합수부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첫발을 뗐습니다. 김태원 본부장은 인사

0: 출범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이 막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며 당장 오늘이 원천세 납부 마감일이지만 은행 업무용 OTP가 사무실 안에 있어 입주단체들이 내일부터 가산세를 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경기장 앞에 모여 시민과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 SNS까지 공방의장이 되고 있습니다.
2: 과거 탄핵 집회에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올림픽 공원에 음료를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4: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네티즌들의 말 그대로
5: 전효옥 전
4: 아이유는
5: 의원입니다.
4: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제부터 쏴야지.
3: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6: 우리는 누구에게
5: 이현우
6: 문제를
5: 서강대
6: 제기해야 하며
5: 총학생회
6: 누가
5: 회장입니다.
6: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3: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미국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하는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헬기 격추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미군은 오늘 오전 6시, 미 동부 시간 9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해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발생한 이란의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며 자위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최첨단 헬기가 격추됐다며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지 5시간 만에 전격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5: 조종사들은 괜찮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7: 아파치는 미 육군 주력 헬기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헬기가 격추된 건 처음입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샤헤드 자폭 공격 드론에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운용하는 첨

0: 3단 공격용 헬기가 값싼 드론에 무력화한 겁니다. 자존심을 구긴 미국은 4시간 만에 공습 완료를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방공시설과 관제소,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물론 해역을 통과하던 상선들을 겨냥한 이란 공격도 공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일단락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규모로 진행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ABC 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는 매우 훌륭한 합의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여전히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1: 이란과의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최소한 윤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11월 중간선거는 물론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급격한 확전은 트럼프로서도 큰 부담인 만큼 군사적 대응 수위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오늘 새벽 발생한 미군의 이란 남부 지역 공습에 대한 맞대응으로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 쿠웨이트의 알리알살렘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AP는 미국과 요르단 당국은 해당 미사일 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HMM 소속의 한국 유조선이 울산항에 접안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미너호는 오늘 오후 울산항에 도착해 3시 50분쯤 저간 작업을 마쳤습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 26척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3: 국가정보원이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약 원료를 대거 압수했습니다. 태국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이뤄낸 결과인데 압수한 마약 원료가 50억 톤, 7억 명분에 달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4: 태국의 한 부두가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천장에 닿을 듯 각종 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모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입니다. 국가정보원과 태국 당국이 공조해 마약 생산기지 10곳을 동시에 급습했는데 마약 원료 50톤을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21톤이나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으로 제조에 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시가 8조 4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왕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게 계기가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창고 위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태국 총리는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수사가 성과를 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24년 태국으로부터 유입된 마약이 전체 밀수 물량의 39%에 이르자 태국 마약 통제청과 공조를 강화해 왔습니다. 국정원은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의 생산 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국제 마약 대응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증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숨진 20대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황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황 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수요 급증에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건설 이후 계획 수립이 빨라졌다며 지역, 해외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일본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열린 니케이 포럼 참석 때 기자들과 만나 차기 공장 입지에 관한 질문에 반도체

0: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딘가에 가려고 하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며 전력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물도 다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는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우가 세 번째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아이바우가 지난 3일 몸무게 171g의 암컷 새끼를 출산했으며 어미와 새끼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산은 푸버와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판다 자연 번식 사례로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모두 4마리의 암컷 자손을 두게 됐습니다. 교내 범죄와 교권 붕괴 상황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공개 첫 주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을 보면 6월 첫 주 참교육은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붐은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일 공개된 해당 시리즈는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이 학교폭력 가해자나 비리를 저지른 교사 또 선을 넘는 학부모들을 가진 방법을 동원해 통쾌하게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 네, 핵심적인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법원이 어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그 보관 상자 자체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자체가 아니라 그 투표용지, 모자랐던 그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자체에 대해서 지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당초 그 박스에 1,900장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애초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했는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투표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투표 직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종의 그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분실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누군가는 이것을 치웠을 것이고 관리 주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0: 예. 자, 일단은 뭐 중요한 증거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선관위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당 상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이 행방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묘연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 1,900매라는 수치가 써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900매라는 것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이 하한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밝혀지면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2: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50%만 준비한 것도 문제일 것 예. 같은데 그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정도가 뭐 1,970명이다라고 한다면 이 10자리부터는 버리 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곳에는 1,900장만 있었고 이것을 뭐 올림해서 2,000장 정도를 확보해놨던 그런 투표소도 있었다라는 건데 관리 부실이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버림을 했다면 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55%를 준비했어야죠. 여러모로 굉장히 관리가 소홀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걸 반증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1: 네, 관리 부실이라는 점에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원이 어제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와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2: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요.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같은 것은 선관위에서 필수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보전은 CCTV 같은 것은 뭐 30일 이내에는 삭제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일단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필요할 때 증거 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는

0: 어차피 선관위가 갖고 있으니까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이고, 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료는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 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그 개혁신당 김종철 최고위원이 선거소총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0: 선거 소청이라고 하면요, 선관위에 대해서 이 선거 결과, 이 선거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거 무효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다라고 볼수 있는데, 선거 소청이 제기가 되게 되면은 이것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만약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보자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카드가 법원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때 법원에서는 180일 이내에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선거 소청이나 선거 무효 소송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예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들려면요, 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를 뒤집으려면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론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를 포함한다고 해도 결론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라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그와 별론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히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2: 자,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정식 출범까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걸까요?
0: 그렇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결론이 딱 나왔을 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단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부분, 국민들의 헌법상의 참정권 침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이제 해결할 부분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선관위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을 주게 된다면요, 지금 당선이 된 사람들의 어떤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증거 보전이라든가 이후 참고인 조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1차적인 수사 결과 같은 부분도 저는 굉장히 빨리 좀 발표하지 않을까. 혼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어떤 원망,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그런데 뭐 결과가 이 선관위의 단순 과실이나 또는 이제 뭐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 수사의 어떤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0: 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문제를 낸 그런 행동들이 직무유기라던가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직권남용,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런 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의성의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해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그 내심의 의사 내지는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요, 단체 대화 내용들, 그러니까 잔태 채팅장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라던가 그 일련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 용지를 준비해 두도록 했는지에 대한 회의록 같은 부분이 확보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무능하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점까지는 확인이 된다고 해도 누군가가 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왜, 도대체 누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누군가 어떤 본인의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거나 국민들에게 사죄를 한다는 것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제가 정비되는 것과 변론으로 누군가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선거 뭐 투표용지 준비부터 그때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이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0: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면 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는 걸까요?
1: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당초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요. 왜 도대체 50%만 확보하기로 했는가? 이 부분부터가 의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선관위에서는 일단 선거인단의 100%를 넘게 충분히 인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전에 60% 준비했더니 용지가 좀 남으니까 50%로 줄이자. 그리고 이런 결정을 어떤 구체적인 회의 진행 없이 내부자 결재를 통해서 진행했다라는 이 해명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해도 어떤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누군가의 어떤 고의가 개입되었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는 부분도 짚고 가고 싶습니다.
2: 예. 근데 이제 선관위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회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선관위는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건 국회의 눈치도 봐서 안 되고 행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2: 예.
1: 취지입니다.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진행을 하라는 것이지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선관위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강제 수사가 개시된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 예.
1: 그렇다면은 어떤 자료 제출 요구라던가 관련자들이 뭐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더 이상 댈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뭐 이번 사태 관련해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또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는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0: 네.
1: 이것을 60% 정도로 할지 50% 정도로 할지는 충분히 전문가 회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관위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용지가 남게 되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에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엄정한 관리를 위함이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낮 시간부터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는 어떤 여분을 두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여분을 빠르게 인쇄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이번에 이 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91곳이고 또 부족했던 투표용지 규모도 7,100여 장, 한 7,200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현장 공무원에 따르면은 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대처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그 장소에 있었다마는 현장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한두 시 정도에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을 했지만 전달된 거는 이제 한 6시가 다 돼서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달을 한 시간에서 전달이 된 시간까지 그게 좀 공백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때 뭔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뭔가 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들, 그러니까 현장 투표소에 파견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뻔하고 500장도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단체 채팅창에 언급을 하는데 선관위 측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 거고요. 중앙선관위에서는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시민의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서울시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중앙선관위는 이 일을 너무 늦게야 인지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어떤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이야기를 보면은요. 매뉴얼이 없었다고 합니다.
2: 예.
1: 그러니까 부족

0: 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지금 실무에 나서 있는 선관위 소속도 아닌 일선 공무원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누구에게 부족하다고 언급해야 되는지, 종이는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예.
1: 지금 또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도 봉쇄 시위가 이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체육단체 직원들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회 주최자가 사실 뚜렷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경찰 제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많은 체육 관련 단체들이 업무 시설로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콘서트나 각종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어서 네.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참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주최자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우리 아프다는데 왜

0: 체육을 시켜요. 예?
1: 스승의 날 선물 좀 보냈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선생님 참 각박하시네요.
0: 에, 수학여행이요? 우리 애 다치면 그 당신이 책임질 건가?
1: 우리의 생기부 이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생기부 한 줄 고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2: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실제 학교가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냐 일 겁니다. 내 권리를 말하는 순간이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죠.
0: 그런데 방금 말은 좀 심하지 않았어? 선생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1: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야 우리 말 들어준다니까.
0: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항의하고 민원 넣고 좀 과하지 않나?
1: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이야? 선생님이면 학부모 말도 들어야지.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다들 이 정도는 해. 나는 심한 편도 아니라니까.
2: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아주 강한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반복적인 비난과 압박, 무리한 요구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몇 통의 전화, 몇 줄의 민원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받아내야 하는 사람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안면 마비 증상까지 앓게 됐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졌습니다.
1: 그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 애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뭐 입 꾹 닫고 있어야 하나요?
2: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교권 침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2: 최근 법원이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안면마비까지 앓게 된 선생님에 대해 학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2024년 당시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그 교감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거나 생활기록부 양식 중에 총괄평가를 없애고 지덕체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된 것에 관해서 조사 절차에 대해 여러 번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꽃선물을 했는데 이것이 반송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또 자녀를 몸이 아픈데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다거나 또 학부모 투표권에 관해서 억지성 항의를 여러 번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건의 항의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교감은 이러한 여러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장애 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는 근거로 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의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 사안이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까?
3: 대법원은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존중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의 이러한 민원 행위들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하여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교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학부모는 위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긴 할것 같아요.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이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1: 네, 법원은 민원이 정당하려면 먼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내용이 상당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방법 절차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이거나 집요해서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야 되고 모욕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수단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의 설명이나 조치 이후 일방적으로 반복된 요구인지 이러한 정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3천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3천만 원을 인정한 것이라면 꽤 많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손해 범위나 그런 피해를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 취지에서 피해 정도가 뭐 안면 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면 이것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발생한 그러한 피해라고 판단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그런 모습과 위법의 정도에 관련해서도 정당한 목적 자체도 없고 대부분 그 집요하고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대위 청구 범위에 확대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3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현실적으로 그 교사가 자기 학생의 부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어떤 법적 소송을 하고 그것을 또 강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교사가 2차 피해를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교사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가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이 사실상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부모들과 계속 학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지고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그 교육청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또 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대위 소송 제도인데요.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나 다른 모든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승소 판결 시에 이렇게 교육청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0: 네, 교육청이 일단 나서서 좀 보호를 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문제, 이번 사건 하나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두고도 우리 아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냐,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원이 쇄도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아예 행사를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뭐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날만 학생들은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1: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교육 기능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대회는 학창 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들이 많아져서 방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예 수학여행 자체를 가지 않게 되거나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종목의 대부분을 빼버리는 등 상당한 교육활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커진다고 보입니다.
0: 비슷한 맥락에서 대법원 판결 하나 짚어보죠.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에서

0: 7일간 내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후에도 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학부모도 그로부터 7일 뒤에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기 중 담임 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므로 교육 방법 변경 등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담임 교체 요구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교권 침해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할때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과 절차를 지키면 될까요?
0: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부상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또 이후에 학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해서 관련한 그런 소외와 향후 조치 등을 소통하기까지 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학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받고 소통하였음에도 민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일단 민원 창구를 그 해당 담임교사에서 학교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다뤄야 하고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서운함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보호자로서 정당하고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아서 일단 그러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치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런 민원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민원 처리 시에는 상담을 기록하고 요구 사항이나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북단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원효대교 북단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도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하위 3개 차로에 걸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이전 동작대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여파로 정체에서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봉선 터널 입구에서 관악 터널 입구 사이 2차로에서도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여파로 더딘 흐름인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저녁 8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기업의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8: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서 군의 정치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9: 국방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안은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사령부를 없애고 간첩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업무와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나눠 맡기 위해 국방 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이 창설되고 수사 기능은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10: 불법은 소지가 있는 임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9: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향조사나 세평, 비리 정보 수집 같은 임무는 아예 폐지하고 방첩부대원의 역할과 처벌 근거는 법제화합니다. 국방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공무원을 앉히는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합니다.
10: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11: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10: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을 예방하겠습니다.
9: 해체안에 따라 다음 달 말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를 뿌리로 둔 방첩사는 49년 만에 사령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로 후유증을 겪었던 부대원들은 12.3 불법 계엄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여자를 원천 배제하고 폐쇄적인 인사체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방첩사 인력 3천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감축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7: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외부 독립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8: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부터 42일 만인데 첫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1: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12: 국민들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이 일법 부당했다고 하는 충분한 의혹과 비판을 살 만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1: 이튿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할 독립적인 외부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42일 만에 법무부 직속 독립기구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변과 판검사 출신 법조인, 시민단체 간부 등 위원 7명으로 꾸려졌고 이 가운데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을 추렸는데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에 올랐던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면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해진 7개 사건 외에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독방 3개를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던 법무부가 실제 독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해설자는 신발조차 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은 방이라면서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방 내부는 성인 남성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고 시설은 작은 선반과 선풍기, 벽걸이형 텔레비전 등이 전부였습니다.
7: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란도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섰지만 휴전을 깨는 전면전 수준의 충돌은 서로 자제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13: 미국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 시리크와 자스크 주변에서 몇 시간에 걸쳐 두세 차례씩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시리크의 물 저장 시설 두 곳 이상이 공격을 받아서 식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도시에 대한 공격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시내가 아닌 해안 지대에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0: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에 맞대응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페르시아만 인근의 미군 기지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미군 기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 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방공망을 가동하며 경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전날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해서도 24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잠재적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란의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입으로는 가혹한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협상 테이블을 유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장담했지만 동맹국과 적대국은 물론 그 내부에서조차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마저 미국의 만류를 비웃듯 독자 공습을 강행하면서 트럼프식 외교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월드컵 개막을 목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곧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의 확전 자제를 촉구해왔습니다. 거대한 외교적 치적을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소는 미군이 이란 남부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전격 공습하면서 무색해졌습니다.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비례적 대응이라지만 종전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습 일시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폭격을 퍼부으며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3: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승리, 나아가 이란 정권의 붕괴를 자신의 가장 주된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합니다. 카일 탈시르 히브리대 정치학 교수입니다.
2: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삼아 독자적인 압박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까지 동원해 페르시아만 안에서 홍해를 잇는 에너지 안보 벨트 구축을 노립니다.
3: 단순한 경제나 안보 이슈가 아닙니다. 이란이 우호 국가들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해협을 무기화하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데니 시트리노위츠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입니다.
2: 더 심각한 건 집안 단속조차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 밀어붙이는 대이란 양보안에 대해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의원들조차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었던 합의와 똑같다며 강력 반대합니다. 제러드 먼샤인 시드니대 미국학 연구센터 연구소장입니다.
2: 심지어 내부조차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호기롭던 트럼프식 압박 외교가 억제력을 잃고 고립무원에 처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우크라이나와 이란 두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방공 무기인 패트리언 미사일 재고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신형 패트리언 미사일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한 발을 생산하는 데 2년 이상 소요돼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급하게 연간 생산 목표치를 3배 이상 늘렸지만 2030년에나 달성 가능할 전망이고 당장 고갈된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HMM 소속 한국 유조선이 오늘 오후 울산항에 접안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셜 위너호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탑승 선원은 한국인 9명, 외국인 12명으로 모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4: 3,300만 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사태 발생 7개월 만으로 유출 규모로 볼 때 역대 최대입니다.

0: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회의에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중국인 전 직원의 소행이고 유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3,3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를 넘어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단일 기업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관심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45조 5천억 원에 이르니까 이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2: 개인정보 유출과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1: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내일 오전 공개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스타벅스의 주간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3주 만에 반등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스타벅스 결제 금액은 242억 1천만 원으로 직전 주보다 12.8%가 증가했습니다. 스타벅스 앱 주간 이용자 수도 398만 5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3.6%가 늘면서 4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비타민C 등이 들어간 식품을 마치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제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서 팔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AI를 이용해서 가짜 의사 영상을 만들어서 불법 광고를 이어왔는데 얻은 매출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3: 한 온라인 광고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등장해 10년 어려지는 비법을 말합니다. 특정한 제품을 말하더니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까지 강조합니다.
4: 한 달 만에 아예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만 청취하시길 권합니다.
3: 들어가 있다는 화학물질을 언급하며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니 새삼 전문성마저 느껴집니다.
4: 효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3: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지만 사실 이 의사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 의사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역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고 비타민C와 효모 등을 넣어 만든 일반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에 해당하는 기타 가공품을 의사가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5: 생성형 AI나
6: 인진회의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장을
5: 활용하는 광고 역시 똑같이 금지된 광고입니다.
3: 이 업체는 이런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지난해부터 9개월 동안 65만 개 제품 81억 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법인과 사업본부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광고는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조만간 지자체에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식약처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AI 가짜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국 모텔에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모텔을 돌면서 발신 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는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서 피싱 조직이 노쇼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39명이고 피해액은 11억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10년 전 사고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모두 4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2016년 9월 대전에 있는 연구시설에서 실험 도중에 폭발 사고가 나

0: 구급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와 소방당국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지만 부상자를 자체 이송하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법원이 49% 인수의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아무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0: 선관위조차도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2: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3: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4: 서울중부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3: 이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아, 증거는 뭐 추가적으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4: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5: 아,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2: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수의 50%를 인수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가 특정되면 재검증에 나설 예정이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현재까지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조만간 선거 소청을 제기해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투겠다는 계획인데 필요하다면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해서 다시 증거 보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6: 듀엣토의 더 클래식.
17: 6월 1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8: 플레트네프가 작곡한 라흐마니아나 중에서 헝가리 무곡,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플라트네프가 작곡한 라흐마니아나 중에서 헝가리 무곡 미하일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작품을 오케스트라용으로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0: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과 고향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플라트네프가 이끄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도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했죠. 내일과 모레 롯데 콘서트홀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들의 연주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도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합니다.
1: 이 플라트네프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요. 지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그는 피아니스트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휘자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여기에 더해 작곡도 하고 있고요.
1: 피아니스트가 지휘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습니다. 바렌보임은 평생 동안 피아니스트와 지휘자 활동을 했고요. 아시케나지도 지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유명하고요.
0: 그런데 플라트네프는 자신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를 직접 만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지원을 받아 1917년 이후 러시아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인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죠.
1: 이름에 국립이 붙어 있는데 민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군요.
0: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운영은 플라트네프가 전적으로 맡았다고 하고요. 이 오케스트라는 199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플라트네프도 최고의 지휘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플라트네프와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는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전집 음반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4번 중 마지막 4악장 미하일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교향곡 4번 중 마지막 4악장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이번에 플레트네프와 함께 내한하는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라마이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입니다.
0: 이 플레트네프는 2022년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이 창단하고 이끌었던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를 더 이상 지휘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기존 단원들과

0: 유럽권의 여러 연주자들을 모아서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새롭게 창단했습니다.
1: 라흐마니노프라는 이름을 오케스트라 이름에 붙였네요.
0: 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혁명 이후 미국에 망명하고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이런 삶이 현재 플라트네프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이 이름을 오케스트라에 붙였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의 선율을 플라트네프가 직접 편곡한 음악입니다. 백조의 호수 모음곡 3번 미하일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섭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아들은 15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어서인지 저는 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알아보던 중 보험 설계사에게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함께 보장되는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 대리인란에 제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중증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저는 석 달 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계속 불어났죠. 카드와 대출로 겨우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밀린 치료비와 빚을 갚을 길은 보험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피보험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친권자로서 직접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보험회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미성년자 자녀의 사망보험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 같은 별도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절차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서명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험 자체가 무효라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조차 감당하기

0: 차입니다. 그런데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보험회사 말대로 저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해준 보험회사와 설계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비할 데가 없다고 하죠. 게다가 사연자분 혼자서 아이를 키워오시다가 이 상황에 이르러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1: 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조차가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특히 아이를 혼자서 키워오셨으면 아이가 삶의 전부였을 사연자분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챙겨서 보호해줘야 할 것도 많고 또 대신 결정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 아이의 삶이 결국 또 부모의 삶이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친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는데 일단 이 친권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경우에 이 친권을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다만 친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0: 네.
1: 친권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이 친권 관련해가지고 보험회사, 보험 계약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수익자는 뭐 지정하기보다는 법정 상속인으로 이제 해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미성년자 사망보험 가입할 때 부모 서명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보험을 상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0: 네.
1: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이라 법정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0: 네.
1: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상법 제731조 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 네,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는 강행 규정인데요.
0: 그렇군요.
1: 네, 이 경우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보험 사고의 발생이 곧 친권자인 부모에게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반면
0: 네.
1: 미성년자인 망인의 사망이 조건이 될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즉 이러한 경우를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가 반대된다고 해서 특별 대리인이 네. 선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는 이제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익이 되는 반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 상반행위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미성년자의 이익과 법정 대리인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 이해 상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위험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걸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 특별 대리인 선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세요.
1: 네, 미성년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 대리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 네.
1: 이후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지 두 번째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0: 네.
1: 해당 행위가 이해상반 행위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또 후보자가 미성년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조력을 할 수 있는 중립적 조력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통 제3자로 선임되는 경우는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사연을 보면 이 특별대리인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연자는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좀 구제받을 길 없을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의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조건을 한다면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행 규정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최근에 하급식이기는 하지만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인점으로부터 이러한 서면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를 위반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0: 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보통은 그 서명란에 본인란과 친권자란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연락을 받으신 적 있는지 서류를 구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해보험은 부모 서명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서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해상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데요. 관할 가정법원 심판을 이제 청구해서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의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일 수 있는데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하숙집에 살던 학생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니 나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대학가 근처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하숙생에게 내일 당장 방을 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A씨는 이유를 물었고 학생은 로또에 당첨됐다고 털어놨죠. 그 말을 듣고 문득 궁금해진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집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첨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예전에 가족에게도 당첨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복권을 산 사람, 즉 당첨 복권을 가진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숙집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당첨금과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첨이 됐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부당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케비노의 크레이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나오실 때 가방에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 내륙에서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벼락에 치는 곳도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평균 기온은 밑돌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6도, 강릉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는 큰 더위가 없다가 주말에는 다시 내륙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이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만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방면 전국 간 진행이 수월합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 북단부터 반포대교 구간은 서행되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북단과 한강대교 지나서 마포대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앙선관위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를 꾸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인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4: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3: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4: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조현욱 위원장입니다.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3: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을 받은 경찰관이 시위대 앞 무기력한 경찰의 현실에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2: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김모 경장이 쓴 글입니다. 김경정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얼굴과 대화 장면이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6: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7: 한국 진짜인지.
5: 김경정은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국적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의 SNS까지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 과거 탄핵 집회에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댓글들인데요.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를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올림픽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7: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0: 유튜브
7: 않아요.
0: 유튜브 전여옥 TV입니다.
7: 아, 넥슨들의 말 그대로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제부터 쏴야지.
8: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9: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8: 다만 의견 표.

0: 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2: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에 방점을 찍은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4: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5: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4: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3: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6: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5: 더불어민주당
6: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 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3: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어렵습니다.
7: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3: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8: 국민주권에
5: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8: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촉즉발 당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전방위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60 만세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10: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5: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10: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11: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5: 더불어민주당
11: 정권 자체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9: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12: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5: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12: 일입니다.
5: 최고위원입니다.
12: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9: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13: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9: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4: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5: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14: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0: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예상대로 PK 3선 당권파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경쟁자를 물리친 정 원내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2: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윤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경쟁자였던 김도읍, 성일종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지방선거 뒤 치러진 첫 당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고 1강으로 평가된 정 의원을 향해 당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집요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3: 우리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치는 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4: 정점식 후보께서 개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계신 분으로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2: 정점식 의원은 내부 갈등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1차 투표 결과는 과반 없음, 승부는 예상 외의 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선에서 103표 가운데 55표, 아슬아슬한 과반, 그것도 7표 차이 진땀승을 거둔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5: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5: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2: 당내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장동혁 대표 거취는 동료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겠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본인 의사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7: 보수의 한 축을 행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 원내대표입니다.
7: 그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110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거대 여당과의 협상도 난관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0: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를 향한 요구가 치열한 승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합과 통합을 외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목소리를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당을 넘어 보수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수시로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일각의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들이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의 많은 고민 끝에 정 원내대표를 선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주요 K-POP 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 등 팬심을 등에 업고 갑질에 가까운 조항을 운영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주요 K-POP 기획사들은 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받고 팬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가입하면 공연과 팬미팅표를 미리 살 수 있거나 전용 상품 구매, 전용 콘텐츠 열람 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기획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획사와 팬덤 플랫폼사 등 24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24곳 모두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가입 뒤 7일이 넘거나 팬클럽 혜택을 받았으면 또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멤버십을 갱신한 뒤 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한 조항, 멤버의 탈퇴 등 기획사의 관리상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중단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라는 추상적 이유를 넣은 조항,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었습니다.
9: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K-POP 팬덤 규모에 걸맞는 공정하고 거래 투명한 과정입니다.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치의 의의가 있습니다.
8: 공정위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환불 관련 조항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 내용

0: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났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한 뒤 환불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영국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불안은 현대인이 마주한 가장 큰 그림자이며 그 불안의 대부분은 모호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를 때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커진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에 1명은요. 자신이 은퇴 후에 연금을 얼마 받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연금은 내고 있지만 정작 내 노후 준비가 몇 점짜리인지 그 성적표를 열어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모호함에서 오는 이 불안을 지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눈을 그냥 질끈 감아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내 노후에 숨은 연금 자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부족한 틈새를 든든하게 메워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재무 전략 세워줄 베테랑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진짜 오프닝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내 상황을 알면 준비라도 해요. 뭐가 부족한지 알면 쓰리지만 그래도 막 뭔가를 할 텐데 그냥 덮어두고 모르면요. 아무것도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2: 네. 근데 사실상 그 통계 자료를 듣고 나니까 조금 좀 아쉬운 게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냥 국민연금 얼마를 받는지조차 안 찾아보셨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모른다는 거. 근데 사실상 저도 한번 가끔 보거든요. 근데 연금 금액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제가 국민연금 받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17년밖에 안 남았어요. 와, 생각보다 빠른 시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개인연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대략 빼기를 해보니까 김충남 팀장님 나이가
3: 나이가
0: 나왔죠.
3: 나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이 됐고요.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65세의 이제 평균 수명으로만 따지면 30년 이상을 생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노후 생활은 정말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노후 준비 자금에 있어서만큼은 강제성이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수입원의 한 5에서 10% 정도 없다고

0: 못 사는 거 아니니까 65세 자신을 위해서 65세 이후의 자신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좀 강제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소득 활동하지 않는 노후 시기에 30년 그 이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넉넉하게 노후 준비 잘돼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현실 파악하고 싶지 않지만 두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여러분도 그 숨은 이야기를 통해 속에서 내 해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점검과 보험 점검을 하시면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면서 노후 대비까지 할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볼수 있는 인데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보험료 지출이나 불필요한 가계부 지출 줄여서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9632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뉴스에서 간병인 비용도 의료보험 적용을 시켜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간병인 비용이 저렴해질 텐데 최근 부랴부랴 가입한 이 저희 4인 가족의 간병인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인 비용은 환자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을 대비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간병인 보험은 좀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 뉴스에서 간병인 비용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좀 덜해질 텐데 그렇고 나니까 그럼 나 이거 괜히 가입했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4인 가족의 간병인 보험 어떻게 할까요? 이제라도 발을 빼시는 게 맞는 걸까요?
2: 저도 이 뉴스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보여요. 단계적 추진 또는 시범 사업 또는 일부 대상 이런 글씨가 많이 보여요.
0: 뭔가 석연찮은데요?
2: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모든 환자에게 대해서 간병인에 대한 모든 비용을 모든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를 들면 중증 질환 환자부터라든지 며칠 이하 입원은 제외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붙을 거고 무엇보다 이 국가 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자리 잡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이 급여화된다는 기사만 보고 나서 무조건 간병인 보험을 정리하기보다는 뭐 보험료 납입 수준이나 우리 질문자님 실제 4인 가족에 있어서 간병인 보험의 활용도를 따져보시고 나서 결정할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자세한 상담을 해봐 드려야 알겠지만 가족분들 나이나 소득에 따라서 무조건 다 4인 가족 모두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0: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4인 가족이라는 게 보통 부모와 자녀일
1: 맞아요,
0: 텐데
1: 맞아요.
0: 아이들 앞으로 간병보험 굳이 만약에 아이들이 어리다면 가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보험료가 빠듯하다면 예전에 정상우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간병인 보험은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가입을 하냐 너무 빠듯할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을 간병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 간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여러 이유로요.
1: 맞아요,
0: 그렇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건 좀 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방금 양수진 아나운서가 정확히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소개도 많이 했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간병보험이 과거에 비해서 일부 더 내용들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뭐 180일 한도였지만 지금에는 365일 1년 내내 간병인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간병비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판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혹해서 가입을 하기보다는 우리 집 상황에 맞춰서 간병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시기, 연령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김충남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4인 가족 모두가 간병비 보험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라는 걸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우선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가족 중에 꼭 누군가가 간병비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별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만약에 소득활동을 하는 게 가장인 아빠라면은 아빠가 간병 상황에 놓였을 때 엄마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진 않으셨을 테니까 간병이 될 거예요. 생활비적인 측면은 뭐 다른 것들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테지만. 근데 반대로 아내분이 아픈데 직장 다니는 남편이 직장을 그렇게 쉬고 아내분 간병하는 게 사실상 현실로 쉽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 간병인이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간병인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 좋아진다. 이거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데 이걸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비용으로 적용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2: 네, 각 가정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모든 걸 국가한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개인의 안전장치, 이 개인보험을 적절히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이 간병과 관련된 한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보라고 한번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집 또는 내 상황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시고요. 둘째, 간병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보장 금액과 이 실제 간병인과 관련된 보험이 맞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남녀노소 안 가리고 온 가족 모두가 무지성으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 건 아닌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우리 문자 사연공 주인분도 자세한 상담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9632번님 저희 전문가 두 분이 연락드릴 겁니다. 꼭 전문가 1대1 상담 받아보시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괜한 비용 지출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제도는 사실 기본적인 안전망이고요.
1: 맞아요.
0: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보험들은 공적 제도의 부족함과 한계를 메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질문은 실제로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든든한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서 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서 고민 사연 들어보고 문제 해결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어디에서 보내주신 청취자님이실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이 강남구에서 거주하시는 50대 남성분의 이야기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지인들한테 보험들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도 친구분한테 그냥 보험 전체를 맡기시고 그냥 잘 되어 있겠거니 하고 지내오셨어요. 근데 이 사연 주신 분 시대를 만나봤더니 정말 그 영업에 누가 외치는 것처럼 의리! 의리! 이 정말 의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 보험료 안 따지고

0: 보험도 보장 내용 모르고 그냥 친구니까 의리로 가입하고 의리로 해지하고 오로지 의리 하나로 모든 보험을 친구한테 맡겨오시다가 얼마 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분이 1년, 딱 1년 보험 설계사 일하고 그만두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 보험료가 70만 원까지 또 늘어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바뀐 담당자가 또 오셔서는 뭔가 또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30만 원 보험료를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굿모닝 굿라이프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얘기는 보험 점검에 그냥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보험 점검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청취자님은 의리가 있으셨어요. 근데 설계사인 친구분은 의리가
0: 맞죠.
1: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충란 팀장 한번더 해주세요. 친구분이 어떠셨다고요?
0: 의리, 의리, 의리.
1: 아유, 그렇군요. 의리 하나로 보험을 믿고 맡겼는데 1년 짧게 일하고 그만을 뒀고 그 와중에 또 바뀐 담당자는 이게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추가로 권유한 30만 원의 보험료가 있다. 이 보험료도 보험료인데 도대체 무슨 보장으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했고 또 추가 권유를 받은 건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2: 맞아요. 따져보기에 앞서서 저는 꼭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보험은 의리로 가입하는 게
1: 아니다.
2: 아니다.
1: 아니죠. 그렇죠.
2: 왜냐면 보세요. 이 50만 원한번 가입하면 매달 1년이면 얼마씩 나가나요? 거의 600만
1: 600만 원.
2: 원씩 나가는
1: 그렇죠.
2: 거예요. 근데 이거 20년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억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의리로 가입한다. 그리고 그 친구분은 또 1년 있다 그만둔다. 근데 이런 보험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 하면서 이제 가입을 하는데 사실상 청취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의리로 내셔야 될 금액들이 너무 많더라. 70만 원 중에 무려 50만 원의 보험은 좀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20만 원의 보험에는 이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의료실손보험과 몇 가지 보장안들이 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1: 어떤 거죠?
2: 작년에 4세대 그 실비를 전환 실비로 변경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퇴사한 친구분이 2020년도에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3세대 실비를 굳이 4세대 실비로 전환을 시키면서 추가 보험을 이제 가입을 시킨 건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깝죠. 최근에 출시된 이 5세대 실손보험과의 보장 내역도 차이가 있고 자기 부담금도 차이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보장의 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4세대 실손보험은 어쨌든 2035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3세대 보험은 4세대로 변경을 하면서 약몇년 후에는 그 당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으로 또 전환이 되니까 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1: 이게 실손보험이 되게 누구나 갖고 있어서 간단한
2: 맞아요.
1: 것 같지만 간단치가 않거든요. 특히 가입 시기마다 보장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0: 맞아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3세대 실비를 4세대 실비로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1: 왜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0: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났었거든요.
1: 보험료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보장 차이는 많이 나는 거죠.
2: 맞아요.
0: 맞아요.
2: 그리고 보장의 기간도 꽤나 차이가 났죠.
1: 그 보장의 기간이라는 건 결국에는 또이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니까 갱신 주기에 좀더 짧은 텀을 갖는 4세대 실비로 갈아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신 거죠?
0: 맞죠. 근데 그게 이 실비보험이 한 2008년도부터 판매가 되다 보니까 벌써 18년이 지났고 5세대까지 진화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어요.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고 재가입 주기도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이 3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급여 10%, 비급여 20%고 15년 뒤에 재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연 주인공분도 2035년도까지 이런 괜찮은 보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분과의 의리 하나로 그냥 보험료 차이도 얼마 나지 않지만 본인 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30% 올라갔잖아요. 이 4세대 실비로 변경을 하게 된 거고 결국은 5년 재가입 주기에 따라서 2035년이 아닌 2029년도에 그 당시에 판매되는 5세대 실비로 다시 한번 변경을 당하실 예정인 거예요. 사실 이것들을 좀 따져보면 의리 하나로 설계사분한테 정말 친구분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맡겼다는 건데

0: 이 설명을 드렸더니 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군요 하고 나서 지금 뒤늦게 알아차려 버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기본적인 안정장치의 기능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비 수납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보험금이 청구 가능한데요. 여기서 문제. 하지만 내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늘 뭐 양심 테스트 뭐 이런 건가 봐요. 아니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병원비, 그러니까 쓰지도 않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당연히 없겠죠. 정답은 X.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요. 아니에요? 쓰지도 않은 보험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2: 이게 조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2009년 7월 전까지 실손보험에서 판매된 특약 중에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다쳤을 때 자기 부담금 없이 사용한 치료비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았던 보장인데, 요 특약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 한해서 산재사고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도 추가적으로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상욱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 5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의 병원비는 상대방이나 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가입한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으신 소비자분들은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 시에 인상되는 보험료가 높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소득원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곧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 보험이 정말 좋은 것도 있고 또 요즘 보험이라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이런 특약들은 옛날 보험이라 좋은 것들이니까 반드시 실손을 전환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비교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될것 같아요. 2844님이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를 조금 헷갈려 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1, 2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을 때 강제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기능은 없는데 3, 4세대 실손 보험에 한해서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은 최신 실손으로 무조건 갈아타셔야 되는 거죠.
2: 네,
0: 네,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2: 1세대나 2세대까지는 재가입 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2세대 실손 보험도 2013년 3월 31일 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한 실손 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주기로 있고요. 그걸 계산해 보면 2018년 4월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그때 가입한 실손 보험들이 다그 당시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출시되었던 4세대 실손 보험도 재가입 주기가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그 5년이 도래하면은 우린 모두 최신 실손판으로 갈아타야 한다라는 거.
2: 맞아요.
1: 맞아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가입 주기가 돌아올 거, 또 너무 이 보험료가 많이 부담된다면 고민 없이 갈아타시는 것도 대안이 될 거고, 지금 당장 병원을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이게 덜한 거, 보장이 좋은 게더 유리한 거니까 유불리를 좀잘 따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2: 네.
1: 청취자님이 어쨌든 이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이 보장까지 잘돼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대목들이 많네요.
2: 맞아요. 한 가지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에 2010년도에 가입한 20년 납 100세 만기의 건강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장의 범위가 일부 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 보험을 해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 납입 기간 중에 이제 앞으로 그동안 15년을 납입을 했고 앞으로 5년만 납입을 하면 이제 납입이 끝나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긴 했지만 굳이 이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저희가 봤었을 땐 전혀 없었다. 해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특약을 일부 좀 빼고 여기서 줄인 보험료로 좀 보장의 범위가 넓은 진단비나 수술비를 일부 추가한다면 더 효과적인 리모델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0: 하고 그냥 이런 보험들을 해지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1: 네, 그래서 보험을 조정할 때는 좀 납입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좀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15만 원짜리 보험을 잘 갖고 있었는데 설계사분이 정리를 권하니까 정리를 하고 나서 가입한 보험이 10만 원짜리 30년 납인 거예요. 그러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5만 원 줄어든 건 맞지만 납입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총 내야 될 보험료도 늘어나는 건데,
2: 그렇죠.
1: 사실상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좀 알아차리실 텐데, 워낙 또 이제 상담받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할 때 지금 정신이 없거나 지금 딴데좀 쏟다 보면 이런 것좀 많이 놓쳐서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 20만 원의 보험은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으로 진단비, 수술비 등이 있어서 괜찮아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더큰 문제는 이 50만 원짜리 보험인데 어떤 보장인가 봤더니, 아쉽게도 사망보험금이 2억 나오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납입기간도 20년,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 1억 2천만 원인데,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것도 사연 주인공분의 가입 목적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없이 오로지 그냥 의리.
2: 의리.
1: 의리 하나로 너 믿고 하나 가입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2: 이쯤 되니까 이제 김보성 씨께서 좀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 의리 하나로 가입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했다.
0: 보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의리 하나로 매월 50만 원씩 1억 한 2천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사람은 사망을 하니까 나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그냥 나뭐 사망하면 우리 가족들 위해서 2억 원 정도 마련해 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조차도 잘못되어 있어요. 저희가 늘상 말하는 것처럼 종신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나고 피보험자가 난데, 내가 죽어서 받는 돈을 내 법적 상속인으로 해놨다면 여기에서 따져봐야 되는 건 기존의 피보험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들을 봐야죠. 여기에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추가로 합산이 돼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속세를 더낼수 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리로 가입하기에는 이 비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만만치 않다라고 저희는 결정을 했고요.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청취자님 본인도 아, 이 보험은 나한테 맞지 않다. 지금 1년 동안 한 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 1억 1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세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들은 아쉽지만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렸습니다.
2: 아직도 이 보험 가입을 지인이 권유하니까, 아니면 이제 막일 시작했으니까 하나 내가 가입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입하셨다면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장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 집 가정경제를 해치는 건 아닌지, 목적에 맞는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더불어서 뭐 은행 창구 같은 데 가면 직원분들이 권유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1: 맞아요.
2: 권유로 인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필요에 의한 금융상품 가입이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1: 정말 시대인 만큼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 결국은 보험의 주체는 계약자인 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연의 주인공분은 일단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 안에 진단비, 수술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뭐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리 대상이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이 변경된 담당자가 제안한 상품, 이게 또 뭐였을까요?
2: 그이 30만 원어치의 추가 권유받은
1: 맞아요.
2: 보험 상품이요?
1: 또 다름 아닌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도 보완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5년 납, 단기 납, 이 종신보험이라서 10년째의 환급률, 원금 이상의 120%의 환급률이 올라오는 건 맞아요. 아마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럴 경우에 정말 뭐 대부분의 바뀐 담당자분이 잘 하시겠지만 일부 이런 분들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오해를 사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사실 보험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보장받기 위한 것들은 보장성 보험이다.
2: 그렇죠.
0: 그리고 내가 노후를 위해 연금을 위한 것들은 그냥 연금 보험이다. 보험 이름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축이나 노후를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은 사실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좀 단순하게 좀 기억

0: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님, 기존의 이 보험들 120% 환급된다는 이유로 똑같은 종신보험을 권장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이 연금보험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5년을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하게 되면 10년째에 전액 비과세로 130%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은행이나 보험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 수익률을 낼수 있는 금융 상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로지 이런 부분들은 사망보험을 통한 종신보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서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어머, 어떡해. 의리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진짠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2: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3: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4: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5: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1: 와이티엔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의리의 우리 청취자님, 김충남 팀장님, 이분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신 거죠?
6: 네, 일단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지금 적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3만 원 정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최종 보장성 보험료는 7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30만 원은 5년 납, 5년 거치 후에 환급률 130%를 확정적으로 받는 목돈 마련 플랜으로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50대 남성 청취자분 사연이었습니다. 70만 원의 보험을 23만 원으로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 가져가셨고요. 추가로 권유받았던 30만 원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었기 때문에 목돈 마련으로 도와주셨다. 만나봤습니다. 자, 실시간 청취자 사연도 한번 짚어볼게요. 0243번님이요. 아니, 보험에서 필요 없는 담보를 삭제했더니 저는 환급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같이 상담받은 제 친구는 환급금이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6: 이거는 가입한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료가 저렴할 경우에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상품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삭제해도 환급금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담보를 삭제해도 환급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럼 이거는 이렇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6: 네, 그래도 실제로 따져봐야 돼요.
1: 그렇죠.
6: 네.
1: 보험의 가입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무해지 환급이 훨씬 더 유리한 거군. 네. 맞겠네요. 자, 4133번님. 저희는요. 3인 가족이 보험료가 70만 원이요. 이건 많은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0: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아니, 상황과 현금 뭐 수입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가정 수입원 대비로 본다면 70만 원 정도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청취자님 3인 가족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본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해 보이지만 어떤 보장들로 구성됐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니까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분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원하신다면요.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1: 의리로 가입을 하기엔 보험은 한 번 내고 마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달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돈을 내야 하는 문제죠. 그 돈만 잘 모아도요 몇천, 많게는 몇억입니다. 보험은 남을 위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드는 상품이어야 하는데요. 나를 위해 잘 가입한 보험이 맞는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전문가와의 맞춤 재무 상담.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0: 닥터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6도, 모레는 28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서 5에서 많게는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내륙 곳곳에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 10시를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수월합니다. 다만 밤 시간 용해서 공사 구간이 살펴지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4차로를 점유하고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밤길에 이 공사 지점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가운데 막바지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 남단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7: 단순한 행정 착오나
8: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7: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6: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린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6: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5: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보관했고 어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 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며 또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4: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가 선관위를 맹비난했습니다.
5: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9: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10: 이 잘못된 선거제도
8: 이해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10: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9: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10: 권한은 풀어지고
8: 이현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 부본부장입니다.
10: 70년간 반복되었다.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9: 이에 노조는 상관이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1: 이번 참사가 조직적
8: 김영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입니다.
11: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9: 또 종이 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상관이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주말과 비교해서 시위 참가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5: 하지만 봉쇄 장기화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일터를 돌려달라고 시위대에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투표한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 참가자들이 보입니다. 부정선거와 수개표를 주장하는 구호도 들립니다. 부정선거 대선거 참가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 인원도 오후 4시 기준 전날 2천 명 정도에서 1,10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투표함이 반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경기장 출입 통제는 계속됐는데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이들 사이 마찰도 반복됐습니다. 12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시위대가 또 막아선 겁니다.
13: 산악구조대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번 주에 주말에
8: 대한산악협회 관계자입니다.
12: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업무를 볼 수 없어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시위 참가자들 입회하에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와 법인카드, 인감도장만 들고 나오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통제를 풀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펜싱협회는 당장 다음 주 아시아선수권 대회를 위해 출국해야 하지만 칼을 안에 두고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 통제로 국위를 선양할 국제대회 출전 준비가 멈추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화 사업이 전부 중단된 건 물론 세금 납부와 선수, 지도자에게 수당 지급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도 않은 체육회와 선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들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단체 측과 시위대 사이 마찰도 우려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5: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15: 독립기관인
8: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입니다.
15: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14: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16: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8: 더불어민주당
16: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 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14: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7: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7: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14: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18: 국민주권의
19: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8: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14: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의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국방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안은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사령부를 없애고 간첩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업무와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나눠 맡기 위해 국방 방첩본부와 보안 지원단이 창설되고 수사 기능은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21: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완전히 폐지하고
22: 안교백 국방부
21: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20: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향조사나 세평, 비리 정보 수집 같은 임무는 아예 폐지하고 방첩부대원의 역할과 처벌 근거는 법제화합니다. 국방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공무원을 앉히는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합니다.
21: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을 예방하겠습니다.
20: 해체안에 따라 다음 달 말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를 뿌리로 둔 방첩사는 49년 만에 사령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로 후유증을 겪었던 부대원들은 12.3 불법 계엄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여자를 원천 배제하고 폐쇄적인 인사체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방첩사 인력 3천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감축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4: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외부 독립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3: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24: 국민들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이 적절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충분한 의혹과 비판을 살 만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3: 이튿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할 독립적인 외부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42일 만에 법무부 직속 독립기구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변과 판검사 출신 법조인, 시민단체 간부 등 위원 7명으로 꾸려졌고 이 가운데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을 추렸는데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에 올랐던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면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해진 7개 사건 외에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증시 흐름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8%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에 이어 어제는 다시 8%가 폭등하더니 오늘은 또 4%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극심한 변동성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 내린 7,899로 출발하며 8,000피 회복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장 이후 낙폭이 점차 가팔라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며 8% 넘게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겨우 하루 지나 다시 폭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52% 내린 7,7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란 전쟁 직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1%와 7.5% 내린 30만 2,500원과 204만 8천 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밤 사이 데이터 센터 개발사 크루소의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며 전장 대비 1.67% 내린 951의 거래를 마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전문가들도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코스피가 이것에 대해서는
22: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은 특히 B2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0: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500원대 고공행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외환당국 경계가 환율 상승을 저지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524.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청와대는 이 같은 코스피 지수 하락과 관련해 지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할 거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0: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6.3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선거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2: 정치는 백공일관.
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2: 의원. 한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은 책임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정청래 지도부는 알아차려라.
3: 순방 황은송에 불참한 정청래 대표는 나흘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4: 민심이 천심입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0: 자, 정청래 대표 선거 이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가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몸을 낮추면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5: 어색하죠. 그러니까 예. 문장만 떼놓고 보면은 언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3: 아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5: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닙니까?
0: 예.
5: 근데 맞는 말도 그 문장을 벌하하는 주체에 따라 맥락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겸손의 맥락으로 하려면. 국정운영의 주체가 정권이 짧은 걸 잘 알고 있다.
0: 예.
5: 국민이 더 영원하다. 내가 더 겸손하게 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타인이 할 때는 보통 비판의 맥락으로 하죠. 그러니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니 민심을 잘 받들어라. 오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야당 대표가 하죠, 이런 얘기는.
0: 예.
5: 그러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정권은 이재명 정부니까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싸우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얘기고 사실상 조금 더 당이 겸손하고 당이 쇄신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해야 어울리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0: 말 자체는 옳은 말인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야당 대표가 할 이야기를 여당 대표가 해가지고 좀 어색해졌다. 근데 그 말씀이에요.
1: 그렇죠. 그리고 오늘 네. 정청래 대표의 최고위원회 회의에 있어서의 발언들은요.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3: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1: 호남 발전 계획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호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막판에 격전지를 가기보다는 호남 쪽에 계속 머물렀었던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특히 지도부가 전북지사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8월 에이스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이미 거기에 있어서의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호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또 언급을 했어요.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하면서 이 정신이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로 이어졌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1인 1표제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서 처음에는 이제 부결이 됐었죠. 그러다가 최고위원들이 몇 명이 바뀌면서 강행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결국에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좀 진행이 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이루어냈던 것이 이게 노무현 정신에서 이어졌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정청래 대표 본인이 적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예.
1: 이번 8월의 전당대회가 지금부터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환송 장소 그 출국하시는 데 나가지 않았었던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자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다수 모여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썼죠.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그날 밤인데. 그리고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보다도 바로 오늘 공식 일정 시작한 그날 딴지일보로 갔다. 이게 많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5: 그러니까 뭐 강성 지지층 연성지지층이든 연성지지층이든

0: 지지층이든
1: 예.
0: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지층 사이에서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특정 지지층이 모여 있는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글 쓰는 건 부적절하죠. 저희도 왜 다른 당에서 보면은 뭐 커뮤니티 보고 정치하지 마라 이런 비판 많이 하거든요.
1: 예.
0: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첫 행보를 가져가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정당 입장에서는 꼭 저희 당 내부의 분열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국민들 간의 계층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조정해서 뭐 합의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잘 토파보면
1: 예.
0: 세대 간 갈등도 보이고 젠더 갈등도 여전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든 조율해서 통합하고 합의를 창출하고 이런 걸 모색해야 하는데
1: 예.
0: 당 내에 있는 이런 분열과 갈등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특정 어떤 지지층에 기울이는 행보를 한다면 과연 여당 대표로서 다른 통합, 가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이기도 한뭐 중도보수로의 확장 이런 건 제대로 뒷받침하겠는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딴지일보 게시판도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페이스북에는 그 내용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당원 뜻을 받들어서 의원총회도 생중계를 하겠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 이런 문자를 많이 받는다. 당원 뜻을 받들어서 생중계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뭐 국무회의라든지 업무보고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1: 예.
2: 정청래 대표에도 문자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도 사실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대통령이 하는 거 정청래 나라고 못할 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국민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정청래 대표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뭐 정권의 계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1: 예.
2: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오히려 서로 간에 날선 공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북지사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대통령이 환송 장소에 가지 않았었고 그날 전북에 가서 이원택 당선인을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1: 예.
2: 고창에 있는 선운사를 갔다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승리했던 부분들 또 지역의 당원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한 일간지에선 그렇게 썼더라고요. 윤한 갈등 상황에서도 배웅은 했다. 지금 그것보다 더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1: 예.
2: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1: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했는데 그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황명선 최고위원이 오늘 차기 전당대회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다. 그러면서 차기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0: 뭐
1: 이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전청래 대표의 불출마를
0: 압박하는
1: 종용한
0: 거죠.
1: 예, 압박한
0: 압박하는
1: 것으로.
0: 거죠. 실패한 지도부는 아니고요.
1: 예.
0: 실패한 지도부라고는 할수 없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선거 결과도 누군가는 이 선거를 패배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승리했다고 하는데 지방선거는 실제로는 계량해보면 이긴 거죠. 16개 선거구 중에 14개를 이겼으면 이긴 겁니다.
1: 예.
0: 다만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만 치러진 건 아니고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는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은 적어도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성공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연임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아무래도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묻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황명선 최고위원이야. 뭐 대표적인 이제 친명 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0: 네.
1: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했던 대통령 말씀을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0: 뭐 분위기는 대통령 말씀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해석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에 환송에 안 나온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실무를 아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청와대 의전비서관실과 당대표 정무조정실 사이에 일정 조율을 다 합니다. 일정 조율을 미리 해서 예. 이날 되겠냐, 이날 올 수 있냐 이런 것을 다 하는 거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당대표의 뭐 화급을 다투는 어떤 일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환송장에 먼저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청와대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봤을 때는 조금 당의 이니셔티브를 교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이전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를테면 뭐 김민석 총리나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열심히 하는데 당의 입법 받침이 너무 안 따라준다 이런 얘기들은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순방에 나섰죠.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SNS를 올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인 링크가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50.4%인데 직전 그러니까 선거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9.4% 포인트가 폭락한 수치여서 이걸 제시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2: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직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도 강행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부동산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지금 현실 인식 과정이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께서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모두 발언에 있어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국민들께 분명히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관위에 대해서 탓을 하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좋은 모멘텀이 생길 만한 상황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진정성은 오히려 기자회견 과정에서 먼저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벨기에에 도착을 하셨는데 했는데 거기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그거를 링크를 하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0: 네.
1: 예.
0: 뭐 아까 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책임지고 사과할 주체는 아닌 것 같고요. 선관위나 행정부의 구조상 이 무슨 선관위의 부실 관리나 이런 것들이 뭐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과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말하면 낙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9.4% 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면 코스피도 네. 그렇게 하면 사이드카 걸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국정운영 책임자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정부들 생각해 보면은 막 30%씩 떨어지고 이랬을 때도 사과 안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항상 정신승리만 했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지지층은 아직 입안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만 했단 말이죠.
1: 예.
0: 그런 정부들과의 차이점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뭐 이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예. 권력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지지율이 반등하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심의 흐름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이제 새 원내사령탑으로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정전식 의원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셨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미 지방선거

0: 이전부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아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정전식 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세 명의 후보가 보여줬었던 저희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메시지는 동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속도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의원들께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정전식 의원이 오늘 당선 소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일종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에게 표를 주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새겨 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그두 분을 지지하셨던 분들, 결국에는 뭐 1~9표 차이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쇄신의 방향성 말고 속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특정 세력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뭐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저희 당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 사태에 있어서 조금 더그 여당과 야당이 협조가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정전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정정치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이 된대 요 이야기 이제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막 들어오는 이제 화면이 있어 가지고요.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죠.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EU 측의 영접을 받고 함께 기념 촬영도 했는데요. 지금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하고 지금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셨고요. 오늘 공식 환영식 이후에 이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 상임의장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U는 우리나라의 3대 교역 파트너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이 8년 만입니다. 지금 공식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안보 방위 그리고 경제 통상, 기후 재생에너지 등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와 또 중동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특히 EU가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무관세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좀더 자세한 소식은 현지 기자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오늘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함께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지방선거의 평가 그리고 그
3: 정점식
2: 책임론에
3: 국민의힘 신임
2: 대해서
3: 원내대표입니다.
2: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집단지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직까지 복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4: 저는 정정식 새로운 원내대표니까
3: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어떻게 지금 당을 새롭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나 그 역할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1: 예, 새로운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한테 가장 궁금했던 점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는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의견 청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 아니 근데 원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팝 나는 법이에요. 집단지성도 그냥 팝만 있으면 계속 팝만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친윤 정당이고 윤어게인 정당이니까 그에 제일 가까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거고 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죠. 집단지성으로 뽑힌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그 전당대회 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들의 비율을 확 높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와 상반되는 결과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시문대 공나고 파시문대 판단다에 한 이유가 뭐냐면 룰을 바꿔야 돼요. 친윤 윤어게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더 많은 보수 지지층이 전당대회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꾸리는데 참여할 수 있게 돼야, 그러니까 네. 다른 걸 심어야 콩이 난다는 얘기죠. 저 상태로 가면 뭐 사실 이게 집단지성으로 뭐 해결할 일이 아니라 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오면 전통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로 그 다음날 지도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곳이 부산 북갑인데 장동혁 대표가 부산 북갑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그리고 박민식 그 당시 후보자를 많이 지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당 하중우 후보자가 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훨씬 더 보수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 후보자한테 국민의힘이 제명한 사람한테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동훈 의원한테 어떤 평가나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보수 유권자가 심판했다는 것을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1: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제까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정정식 의원이 됐고요.
0: 근데 이제 정정식 의원도 이 속도감에 있어서는 뭐 총회를 그 모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어떠한 진행이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사실상 선관위 사태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원내대표들이 원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당대표로서 지금 밖에 있는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조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은 이미 정전식 새 원내대표와 당을 새롭게 어떻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인은 지방선거 이전에 뭐 부산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이것을 가늠자로 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승리했다는 이유 그리고 뭐 데이터를 보라고 하는데 아마도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일부 지역구를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스스로는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굉장히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예. 원내대표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뭐 최고위원들도 사퇴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원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당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원내 지도부에서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선관위 사태도 있고 해서 원내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당장의 문제제기 같은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자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복당을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히면은 숙고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변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3: 같은 하늘이고 지구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한동훈 의원 쫓아낸 게 사실은 지금의 현 여당 헤게모니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는 거는 지금 그 주류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0: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라 어쨌든 한동훈 의원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관위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고 뭐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변인 법률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태 해결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재선거 관련해서는 엄연히 법의 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건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의 수석 대변인은 그건 또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의견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민주당과 뭔가 얘기를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테고 이거를 법률로 넘어가서 뭔가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쇄신은 당의 쇄신대로 하시고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 문제로 털어야 된다. 하지만 선관위 문제를 지렛대로 해서 지금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1: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 재선거를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열었고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잠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팻말까지 이제 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이 뭔지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됐으니까 원내에서 당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는 재선거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사전투표 폐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본투표에 있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사전투표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과는 본질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을 넓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투표 폐지라는 것, 그와 관련한 어떠한 조사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 으로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사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도현 대표는 아마도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아예 폐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어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서 제가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폭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당원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당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글쎄요 좀 선택적으로 듣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본인과 함께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수본은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첫발을 뗐습니다. 김태원 본부장은 인선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 부산에서는 며칠째 시 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검은색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각 학과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점퍼가 뒤로 열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0월 광장의 풍경이 시사하는 바가
5: 최현우 부산대 총학생회장입니다.
4: 엄중히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3: 대학가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항의했고
6: 오늘은 누군가의 한 부가 사라졌지만 또 내일은
5: 류인호 전북대 총학생회장입니다.
6: 오늘 누군가 지켜낼 권리는 내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됩니다.
3: 전남대학교에서도 선관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5: 윤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입니다.
7: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3: 투표 당일 밤 시민들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표 마감이 15분 지연된 거로 알려지면서 참가 시민이 느는 추세입니다. 대학가 시국선언과 함께 규탄 집회가 확산하면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0: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서울 잠실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피해를 보자 선관위와 경찰은 뭘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 이뿐만 아니라 유소년 대표팀에 대한 짐검사나 시민 검문 요구 등 도를 넘은 행태를 제지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셔터가 내려진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 사람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선 겁니다.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이 계속되자 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계없는 애꿎은 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작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뭐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경찰이 출입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길을 열어주거나 안전 확보에 나선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며 사고가 난 뒤에 나서지 말고 지금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와 면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일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타인의 출퇴근을 막는 거는
5: 강동필 변호사입니다.
9: 있다라는 게 정당한 평가고 방법 또는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리했다 평가하면 처벌의 소지가 있죠.
8: 앞서 시위대는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진 검사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도 신분을 물으며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0: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0: 김경정은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급적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에 대해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며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찰 폭력 행위는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영업이익 13%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전체 임직원의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지만 서비스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같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 IT 회사들이 밀집해 한국의 테크노밸리로 불리는 판교에서 노란색 피켓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4: 반복되는 경영 실패, 무책임한 경영진은 퇴진하라!
3: 국민 메신저 앱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 등 5개 법인 노조가 창사일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5: 카카오 창업일의 첫 부분 파업에는 본사 인원 4천 명 가운데 1천 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3: 이들이 요구하는 건 7% 수준의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의 13% 수준 성과급입니다.
6: 누군가의 보상 차별은
7: 서승욱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장입니다.
6: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 우려됐던 서비스 이용 차질은 없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 서비스가 자동화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면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9일을 로그오프 데이로 정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도입하며 포문을 연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파업 직전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약속하며 노사 협상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례는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술 투자와 주주 배당보다 성과급에 배분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갈등의 불씨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8: 이미 벌써 이렇게 이제 전례를 남겨놨기
9: 이정희
8: 때문에
9: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8: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뭔가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3: 하반기부터 2026년 임금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잇따르는 N% 성과급 요구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 EU 정상이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한 EU 정상회담이 열린 벨기에 현지 연결합니다. 강진원 기자.
10: 네,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2: 네, 아직 정상회담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공동성명이 지금 먼저 공개된 것 같아요.

0: 않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한 EU 정상회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에 앞서 양측의 주요 합의 내용을 담은 36개 항목의 공동성명이 조금 전 먼저 발표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불법적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EU 측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긴장 완화 조치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논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그리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또한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 역시 포함됐습니다.
0: 네, 경제 분야 등 다른 분야 합의 사항도 이어서 정리해 주시죠.
1: 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 EU 정상은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축이죠. 세계 무역기구 WTO 강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효과적인 다자주의와 예측 가능한 규범에 기반한 공정한 경제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양측은 경제안보와 무역정책 등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한 EU 고위급 경제대화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철강 포럼 등을 통해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포함해 쇠고기와 가금류, 돼지고기, 우유 등 농식품 제품의 상호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EU 측 정상들을 만나기에 앞서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은 벨기에의 바트드 웨브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배터리 소재와 에너지 등 전략 산업과 반도체 분야, 그리고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68.3%가 반대표를 던져 최종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반대 68%라는 부결 결과는 물가 상승과 차량 유지 관리비, 지방보다 못한 수도권 운반비의 현실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 부결로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수도권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의 휴업이 계속되면서 건설 현장의 공정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요 K-POP 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 등 팬심을 등에 업고 갑질에 가까운 조항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 주요 K-POP 기획사들은 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받고 팬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가입하면 공연과 팬미팅표를 미리 살수 있거나 전용 상품 구매, 전용 콘텐츠 열람 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기획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획사와 팬덤 플랫폼사 등 24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24곳 모두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가입 뒤 7일이 넘거나 팬클럽 혜택을 받았으면 또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멤버십을 갱신한 뒤 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한 조항, 멤버의 탈퇴 등 기획사의 관리상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중단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라는 추상적 이유를 넣은 조항,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었습니다.
3: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4: 박고은
3: 보호하고
4: 공정거래위원회
3: K-POP 팬덤
4: 약관
3: 규모에 걸맞는
4: 특수거래과장입니다.
3: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치의 의의가 있습니다.
2: 공정위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0: 특히 환불 관련 조항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났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한 뒤 환불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예상대로 PK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친 정 원내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윤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경쟁자였던 김도, 성일종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지방선거 뒤 치러진 첫 당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고 일강으로 평가된 정 의원을 향해 당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집요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3: 우리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친윤당이
4: 성일종
3: 되었다라고 하는
4: 국민의힘
3: 언론의 비판을
4: 의원입니다.
3: 받게 될 겁니다.
5: 정점식 후보께서 계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4: 김도읍 국민의힘
5: 계시는 것으로
4: 의원입니다.
5: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2: 정점식 의원은 내부 갈등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1차 투표 결과는 과반 없음, 승부는 예상 외의 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선에서 103표 가운데 55표, 아슬아슬한 과반, 그것도 7표 차이 진땀승을 거둔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6: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4: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6: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2: 당내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장동혁 대표 거취는 동료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겠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본인 의사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6: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4: 정점식
6: 생각하고
4: 국민의힘
6: 있기
4: 신임
6: 때문에
4: 원내대표입니다.
6: 그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110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거대 여당과의 협상도 난관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7: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를 향한 요구가 치열한 승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합과 통합을 외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목소리를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당을 넘어 보수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로 뽑힌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수시로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일각의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혹평을 염두에 둔 태도 변화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8: 나흘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얼굴은 대통령 환송 행사 불참에 따른 구설 탓인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선거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6.3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신의 승리 선언과 정반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4: 정청래
9: 인식에
4: 더불어민주당
9: 공감합니다.
4: 대표입니다.
9: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8: 비판과 질책은 겸허히 받들겠다고는 했지만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과를 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느낀 바라며 자신의 여야론을 설파하기도 했는데
9: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그 다음 말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9: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0: 정 대표는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는 대신 과거 민심의 척도라고 언급했던 딴지일보 사이트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무회의처럼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격화한 친명계의 공세를 막을 방패로 자신의 전매특허인 당원 주권주의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광주를 찾아가는데 연임 도전을 위한 당심 잡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평당원을 결집하고 1인 1표제를 발판 삼아 친명계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건데 찜찜한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언더독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촉즉발 당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전방위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 60만세 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3: 7월 4일 날 이제 정식
4: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3: 그 기간을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5: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2: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7: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6: 문정복
7: 일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7: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2: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8: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6: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8: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2: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9: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6: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9: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2: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0: 8박 10일간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 급락해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더 넓게 포용과 같은 표현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1,00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로 선거 직전 조사보다 무려 9.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7%로 긍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서울 등 핵심 승부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영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집세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복합적 평가가 지지율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취임 1주년을 맞아

0: 나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도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1: 제사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0: 여야 양당 지지율 격차 또한 선거 전 11.7%포인트에서 선거 후 0.5%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는데,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재차 사과한 건 정부 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앞장서 방어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습을 주고받는 정면 충돌이 발생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여전히 임박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테헤란과의 종전 협상 진행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조치와 외교 협상은 서로 다른 두 영역이라며 미군 헬기 추락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을 하면서도 합의를 위한 대화는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HMM 소속의 한국 유조선이 울산항에 접안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셜 위너호는 오늘 오후 울산항에 도착해 3시 50분쯤 접안 작업을 마쳤습니다. 유니버셜 위너호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우리나라 선박 26척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년 만에 방북에서 북핵에 침묵하고 그동안 중시해온 대북 제재마저 아랑곳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부터 제3의 길을 모색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을 지렛대 삼아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올해 첫 출국 외교로 7년 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비핵화 문제엔 끝내 침묵했습니다. 대신 국경 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을 비롯한 경제 협력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수권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합작이나 신규 투자와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4: 새로운 시대 정상급 설계와 전략 지침을 강화하고 북중 관계가 시대에 맞춰 더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3: 외교, 법 집행, 군대 교류 강화도 마찬가지. 중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엿보입니다. 군사 협력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민감한 대북 제재와 맞닿아 있는 현안을 거침없이 꺼내든 겁니다. 외교 고립 탈출이나 러시아 견제를 넘어 북한을 반미연대의 전략 파트너로 끌어올렸습니다.
5: 두 나라가 자주와 정의를 위한 역사의 오른편에 언제나 함께 서 있으며 그 어떤 국제 정세의
4: 김정은 북한
5: 격변 속에서도
4: 국무위원장입니다.
3: 앞서 2019년 미국과 핵 담판 불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을 초청해 돌파구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도발이 불편했고 북한도 제재에 얽매이는 중국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 카드로 러시아와 손잡았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는 급속 밀착이 결국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셈입니다. 물론 중국도 트럼프 2기 출범과 관세 전쟁, 이란 공습 등 격변 속에 전략적 실리를 택했을 뿐입니다. 한반도에 신냉전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 3개를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법무부가 실제 독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서울구치소의 6.76제곱미터 면적의 독거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해설자는 신발조차 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은 방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타민C 등이 들어간 식품

0: 마치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제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에 팔던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가짜 의사 영상을 만들어 불법 광고를 이어왔는데 이로 얻은 매출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 온라인 광고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등장해 10년 어려지는 비법을 말합니다. 특정한 제품을 말하더니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까지 강조합니다.
2: 한 달 만에 아예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만 성취하시길 권합니다.
1: 들어가 있다는 화학물질을 언급하며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니 새삼 전문성마저 느껴집니다.
2: 효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1: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지만 사실 이 의사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 의사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역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고 비타민C와 효모 등을 넣어 만든 일반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기타 가공품을 의사가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3: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4: 김진희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장입니다.
3: 똑같이 금지된 광고입니다.
1: 이 업체는 이런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지난해부터 9개월 동안 65만 개 제품 81억 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법인과 사업본부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광고는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조만간 지자체에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식약처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AI 가짜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4: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2호 공식 환영식 현장 상황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우리 애 아프다는데 왜 체육을 시켜요? 에?
9: 스승의 날 선물 좀 보냈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선생님 참 각박하시네요.
8: 에? 수학여행이요? 우리 애 다치면 그 당신이 책임질 건가?
9: 우리 애 생기부 이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생기부 한 줄 고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10: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실제 학교가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냐일 겁니다. 내 권리를 말하는 순간이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죠.
8: 그런데 방금 말은 좀 심하지 않았어? 아니, 선생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9: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야 우리 말 들어준다니까.
8: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항의하고 민원 넣고 좀 과하지 않나?
9: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이야? 선생님이면 학부모 말도 들어야지.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다들 이 정도는 해. 나는 심한 편도 아니라니까.
10: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아주 강한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반복적인 비난과 압박, 무리한 요구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몇 통의 전화, 몇 줄의 민원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받아내야 하는 사람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8: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안면 마비 증상까지 앓게 됐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졌습니다.
9: 그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 애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뭐 입 꾹 닫고 있어야 하나요?
10: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교권 침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10: 최근 법원이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안면마비까지 앓게 된 선생님에 대해 학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 네, 보도에 따르면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2024년 당시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그 교감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거나 생활기록부 양식 중에 총괄평가를 없애고 지덕체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된 것에 관해서 조사 절차에 대해 여러 번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꽃선물을 했는데 이것이 반송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또 자녀를 몸이 아픈데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다거나 또 학부모 투표권에 관해서 억지성 항의를 여러 번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건의 항의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교감은 이러한 여러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장애 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는 근거로 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10: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의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 사안이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까?
11: 대법원은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존중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의 이러한 민원 행위들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하여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교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학부모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긴 할 것 같아요.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이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11: 네, 법원은 민원이 정당하려면 먼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내용이 상당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방법 절차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이거나 집요해서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야 되고 모욕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수단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의 설명이나 조치 이후 일방적으로 반복된 요구인지 이러한 정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3천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1: 네, 3천만 원을 인정한 것이라면 꽤 많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손해 범위나 그런 피해를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 취지에서 피해 정도가 뭐 안면 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면 이것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발생한 그러한 피해라고 판단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그런 모습과 위협의 정도에 관련해서도 정당한 목적 자체도 없고 대부분 그 집요하고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대위청구 범위에 확대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3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

0: 아니면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현실적으로 그 교사가 자기 학생의 부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어떤 법적 소송을 하고 그것을 또 강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교사가 2차 피해를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교사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가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이 사실상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부모들과 계속 학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지고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그 교육청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또 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대위 소송 제도인데요.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나 다른 모든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승소 판결 시에 이렇게 교육청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0: 네, 교육청이 일단 나서서 좀 보호를 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문제, 이번 사건 하나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두고도 우리 아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냐,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원이 쇄도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아예 행사를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뭐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날만 학생들은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 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1: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교육 기능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대회는 학창 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들이 많아져서 방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예 수학여행 자체를 가지 않게 되거나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종목의 대부분을 빼버리는 등 상당한 교육활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커진다고 보입니다.
0: 비슷한 맥락에서 대법원 판결 하나 짚어보죠.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이 이거는 교권 침해다 판단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대법원은 어떤 취지로 판단했습니까?
1: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을 쳐서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장난을 반복해서 담임교사가 이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에 올려서 결국 학생이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두고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담임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였고 학생을 이틀간 결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 장애가 오는 등 병가를 7일간 내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후에도 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학부모도 그로부터 7일 뒤에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기 중 담임 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므로 교육 방법 변경 등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담임 교체 요구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0: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교권 침해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할때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과 절차를 지키면 될까요?
1: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부상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또 이후에 학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해서 관련한 그런 소외와 향후 조치 등을 소통하기까지

0: 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학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받고 소통하였음에도 민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일단 민원 창구를 그 해당 담임교사에서 학교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다뤄야 하고,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서운함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보호자로서 정당하고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아서 일단 그러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치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런 민원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민원 처리 시에는 상담을 기록하고 요구 사항이나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가해자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도입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고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운영되는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이용하면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오거나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면 스마트폰에 경보음이 울리고 지도 위에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동선이 표시됩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0: 앱을 계속 확인하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1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플래트네프가 작곡한 라흐마니아나 중에서 헝가리 무고 미하일 플래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플라트네프가 작곡한 라흐마니아나 중에서 헝가리 무곡 미하일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작품을 오케스트라용으로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0: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과 고향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플라트네프가 이끄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도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했죠. 내일과 모레 롯데 콘서트홀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들의 연주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도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합니다.
1: 이 플라트네프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요. 지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그는 피아니스트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휘자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여기에 더해 작곡도 하고 있고요.
1: 피아니스트가 지휘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습니다. 바렌보임은 평생 동안 피아니스트와 지휘자 활동을 했고요. 아시케나지도 지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유명하고요.
0: 그런데 플라트네프는 자신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를 직접 만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지원을 받아 1917년 이후 러시아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인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죠.
1: 이름에 국립이 붙어 있는데 민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군요.
0: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운영은 플라트네프가 전적으로 맡았다고 하고요. 이 오케스트라는 199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플라트네프도 최고의 지휘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플라트네프와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는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전집 음반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4번 중 마지막 4악장 미하일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교향곡 4번 중 마지막 4악장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이번에 플레트네프와 함께 내한하는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입니다.
0: 이 플레트네프는 2022년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이 창단하고 이끌었던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를 더 이상 지휘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기존 단원들과 유럽권의 여러 연주자들을 모아서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새롭게 창단했습니다.
1: 라흐마니노프라는 이름을 오케스트라 이름에 붙였네요.
0: 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혁명 이후 미국에 망명하고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이런 삶이 현재 플레트네프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이 이름을 오케스트라에 붙였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의 선율을 플레트네프가 직접 편곡한 음악입니다. 백조의 호수 모음곡 3번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일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타인의 출퇴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정당한 평가고, 방법 또는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리했다 평가하면 처벌의 소지가 있죠.
1: 앞서 시위대는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진 검사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도 신분을 물으며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을 받은 경찰관이 시위대 앞 무기력한 경찰의 현실에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4: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김모 경장이 쓴 글입니다. 김 경장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얼굴과 대화 장면이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6: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7: 한국 한국말.
5: 김 경장은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부쩍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위에 대해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며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 폭력 행위는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각 대학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시국선언에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섰다면서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습니다. 서울대 단과대 회장 연석회의는 한 표가 보장되지 못하면 어떤 근거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고 고려대 총학생회는 민주주의는 민의로부터, 민의는 공정한 선거로부터 보장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문 공동 발표회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총 18개 교가 참여했습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표현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고 헌법 정신에 비춰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의견을 듣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4: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8: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7: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9: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 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7: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7: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11: 국민 주권에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7: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높은데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지도가 내란 정당 국민의힘보다 떨어져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민주당의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촉즉발 당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4: 김민석 총리가 전방위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0: 60 만세 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1: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2: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0: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3: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0: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4: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0: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5: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0: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빠지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상황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리의 환송 행사 참석은 장기간 순방에 따른 내각 차원의 업무 지시와 당부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예상대로 PK3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7: 결선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친 정 원내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윤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경쟁자였던 김도, 성일종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지방선거 뒤 치러진 첫 당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고 1강으로 평가된 정 의원을 향해 당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집요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9: 우리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친윤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10: 정점식 후보께서 개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계신 분으로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8: 정점식 의원은 내부 갈등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1차 투표 결과는 과반 없음, 승부는 예상 외의 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선에서 103표 가운데 55표, 아슬아슬한 과반, 그것도 7표 차이 진땀승을 거둔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1: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8: 당내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장동혁 대표 거취는 동료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겠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본인 의사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12: 보수의 한 축 그걸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 110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거대 여당과의 협상도 난관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

0: 향한 요구가 치열한 승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합과 통합을 외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목소리를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당을 넘어 보수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로 뽑힌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수시로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일각의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의 많은 고민 끝에 정 원내대표를 선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2: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영업이익 13%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전체 임직원의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지만 서비스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IT 회사들이 밀집해 한국의 테크노밸리로 불리는 판교에서 노란색 피켓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4: 반복되는 경영 실패, 무책임한 경영진은 퇴진하라!
3: 국민 메신저 앱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엔터 등 다섯 개 법인 노조가 창사일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5: 카카오 창업일의 첫 부분 파업에는 본사 인원 4천 명 가운데 1,000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3: 이들이 요구하는 건 7% 수준의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의 13% 수준 성과급입니다.
6: 누군가의 보상차별은 곧 우리의 보상차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 우려됐던 서비스 이용 차질은 없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 서비스가 자동화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면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9일을 로그오프 데이로 정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도입하며 포문을 연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파업 직전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약속하며 노사 협상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례는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LG U+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술 투자와 주주 배당보다 성과급에 배분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갈등의 불씨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7: 이미 벌써 이렇게 이제 전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뭔가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3: 하반기부터 2026년 임금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잇따르는 N% 성과급 요구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0: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YTN 뉴스 FM
5: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수부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첫 발을 뗐습니다. 김태원 본부장은 인선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9: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7: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장 검증에서 용지 보관 상자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지 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찾지 못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보관했고 그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은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며 통상적으로 지역 선관위가 선거일 전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까지 사용하고 투표 마감 뒤엔 자체 폐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으로 사태 전부를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익 위원장은 어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 위치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획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맹비난하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영훈 기자입니다.
0: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6: 이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0: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10: 권한은 틀어지고 일과 책임을 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다.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0: 이에 노조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1: 이번 참사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0: 또 종이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7: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요구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쟁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2: 국가행위와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13: 규탄한다! 규탄한다!
14: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 추모 그림이 걸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5: 우리는 오늘 연세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행동하십시오.
14: 특히 60 민주항쟁으로 제취한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행정 서비스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 이한열 선배님 추모 행사 기간인 만큼 민주화와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 무관심한 사람들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 같은 시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부실 선거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7: 110% 기준 예산을 받았음에도 왜 투표용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는가? 만일 투표용지가 충분함에도 왜 50%만 배부하였는가? 그렇다면 선관위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만을 위한 것인가?
14: 서울대학교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공동 시국선언에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동참하면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은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는데 다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진영 논쟁으로 소모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7: 개표가 진행됐던 경기장을 둘러싸고 출입을 막는 시위가 이어지며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은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현장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경기용품 등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이 보관돼 있어 추가 진입 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는 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건데 왜 주인이 개개개 읍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왜 심한 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9곳을 포함한 12개 단체는 오늘 오전 경기장 앞에 모여 시민과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0: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을 받은 경찰관이 시위대 앞 무기력한 경찰의 현실에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김노경정이 쓴 글입니다. 김경정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얼굴과 대화 장면이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관등성명 한번 해보세요. 관등성명.
3: 한국말.
1: 김경정은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부적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의 SNS까지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집회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김승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올림픽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5: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아, 네티즌들의 말 그대로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차부터 쏴야지.
4: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6: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4: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남아있는 내 영혼에 묻힌 남자.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법원이 49% 인쇄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2: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3: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증거는 뭐 추가적으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2: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해당 상자의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송부 때 사용한 상자는 통상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해당 상자 역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지난 9일 예정대로 폐기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하루 전에 폐기한 것을 두고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유권자 수의 50%인 인쇄 하한선도 안 지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상자를 폐기한 선관위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추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6: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5: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린,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5: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거위는 민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그제 해촉했다며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 교육감 개표대장에서 득표수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류를 바로잡아도 1, 2위 후보자 간 득표차가 19표로 좁혀질 뿐 당락에 영향은 없다며 오늘 오후 회의를 거쳐 공식 집계를 정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과 비교해 시위 참가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쇄 장기화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일터를 돌려달라고 시위대에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7: 투표한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 참가자들이 보입니다. 부정선거와 수개표를 주장하는 구호도 들립니다. 참가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 인원도 오후 4시 기준 전날 2,000명 정도에서 1,10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투표함이 반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경기장 출입 통제는 계속됐는데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이들 사이 마찰도 반복됐습니다. 12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시위대가 또 막아선 겁니다.
8: 산악구조대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번 주말에 있는데 그거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7: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업무를 볼 수 없어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시위 참가자들 입회하에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와 법인카드, 인감 도장만 들고 나오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통제를 풀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펜싱협회는 당장 다음 주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위해 출국해야 하지만 칼을 안에 두고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 경기장 입주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통제로 국위를 선양할 국제대회 출전 준비가 멈추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와 사업이 전부 중단된 건 물론 세금 납부와 선수, 지도자에게 수당 지급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도 않은 체육회와 선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들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단체 측과 시위대 사이 마찰도 우려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잠실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며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피해를 보자 선관위와 경찰은 뭘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유소년 대표팀에 대한 짐검사나 시민 검문 요구 등 도를 넘은 행태를 제지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9: 셔터가 내려진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 사람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선 겁니다.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이 계속되자 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계없는 애꿎은 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작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뭐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경찰이 출입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0: 길을 열어주거나 안전 확보에 나선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며 사고가 난 뒤에 나서지 말고 지금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와 면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일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타인의 출퇴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당한 평가고 방법 또는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리했다 평가하면 처벌의 소지가 있죠.
0: 앞서 시위대는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진 검사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도 신분을 물으며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4: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3: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5: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 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3: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3: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7: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수부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첫발을 뗐습니다.

0: 김태원 본부장은 인선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보관했고 그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보전 결정물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 사임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그제 해촉했다며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요구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쟁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송세현 기자입니다.
2: 참정권 침해! 구탄한다!
3: 구탄한다!
4: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 추모 그림이 걸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 우리는 오늘 연세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행동하십시오.
4: 특히 60 민주항쟁으로 제취한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행정서비스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이한열 선배님 추모 행사 기간인 만큼 민주화와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 무관심한 사람들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 같은 시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부실 선거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 110% 기준 예산을 받았음에도 왜 투표용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는가? 만일 투표용지가 충분함에도 왜 50%만 배부하였는가? 그렇다면 선관위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만을 위한 것인가?
4: 서울대학교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공동시국선언에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동참하면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은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는데 다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진영 논쟁으로 소모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을 받은 경찰관이 시위대 앞 무기력한 경찰의 현실에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0: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김노경정이 쓴 글입니다. 김경정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얼굴과 대화 장면이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2: 한국 진짜인지.
0: 김경정은 글에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부쩍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8박 10일간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 급락해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더 넓게 포용과 같은 표현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1,00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로 선거 직전 조사보다 무려 9.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7%로 긍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서울 등 핵심 승부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영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집세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복합적 평가가 지지율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도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5: 제가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4: 여야 양당 지지율 격차 또한 선거 전 11.7%포인트에서 선거 후 0.5%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는데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재차 사과한 건 정부 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앞장서 방어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촉즉발 당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전박이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6: 60 만세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7: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0: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1: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2: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1: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3: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1: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1: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를 이끌어갈 새 사령탑으로 3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103표 중 55표, 과반을 얻어 당선됐습니다. 결선에 함께 진출한 4선 김도읍 의원은 48표를 얻어 낙선했고, 3선 성일종 의원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특정인이나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 EU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측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한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EU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측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했다며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서명을 통해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기업에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6: 국방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안은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사령부를 없애고 간첩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업무와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나눠 맡기 위해 국방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이 창설되고 수사기능은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7: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6: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향조사나 세평, 비리 정보 수집 같은 임무는 아예 폐지하고 방첩부대원의 역할과 처벌 근거는 법제화합니다. 국방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공무원을 앉히는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합니다.
7: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을 예방하겠습니다.
6: 해체안에 따라 다음 달 말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를 뿌리로 둔 방첩사는 49년 만에 사령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로

0: 후유증을 겪었던 부대원들은 12.3 불법 계엄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여자를 원천 배제하고 폐쇄적인 인사체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방첩사 인력 3천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감축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법원이 49% 인쇄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8: 선관위는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상자를 폐기 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9: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10: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 증거는 뭐 추가적으로...

0: 추가적으로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1: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 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해당 상자의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송부 때 사용한 상자는 통상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해당 상자 역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지난 9일 예정대로 폐기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하루 전에 폐기한 것을 두고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유권자 수의 50%인 인쇄 하한선도 안 지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상자를 폐기한 선관위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수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그제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5: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4: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5: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린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4: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과 비교해 시위 참가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 하지만 봉쇄 장기화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며 업무에

0: 사죄를 믿고 있는데 일터를 돌려달라고 시위대에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 투표한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 참가자들이 보입니다. 부정선거와 수개표를 주장하는 구호도 들립니다. 참가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 인원도 오후 4시 기준 전날 2천 명 정도에서 1,10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투표함이 반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경기장 출입 통제는 계속됐는데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이들 사이 마찰도 반복됐습니다. 12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시위대가 또 막아선 겁니다.
2: 산악구조대, 산악구조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번 주에 주말에 있는데 그거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1: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업무를 볼 수 없어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시위 참가자들 입회하에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와 법인카드, 인감 도장만 들고 나오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통제를 풀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펜싱협회는 당장 다음 주 아시아선수권 대회를 위해 출국해야 하지만 칼을 안에 두고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 통제로 국위를 선양할 국제대회 출전 준비가 멈추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와 사업이 전부 중단된 건 물론 세금 납부와 선수, 지도자에게 수당 지급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도 않은 체육회와 선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들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단체 측과 시위대 사이 마찰도 우려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잠실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피해를 보자 선관위와 경찰은 뭘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 이뿐 아니라 유소년 대표팀에 대한 짐 검사나 시민 검문 요구 등 돈 없는 행태를 제재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4: 셔터가 내려진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 사람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선 겁니다.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이 계속되자 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계없는 애꿎은 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작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뭐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경찰이 출입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길을 열어주거나 안전 확보에 나선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며 사고가 난 뒤에 나서지 말고 지금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와 면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일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타인의 출퇴근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정당한 평가고 방법 또는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리했다 평가하면 처벌의 소지가 있죠.
4: 앞서 시위대는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짐 검사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도 신분을 물으며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대학가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0: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섰는데요. 부산에서는 며칠째 시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6: 검은색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각 학과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점퍼가 뒤로 열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0월 광장의 풍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엄중히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한

0: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1: 대학가 시국 선언이 전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항의했고,
2: 오늘은 누군가의 한 표가 사라졌지만 또 내일은 나의 한 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지켜낼 권리는 내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됩니다.
1: 전남대학교에서도 선관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1: 투표 당일 밤 시민들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표 마감이 15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가 시민이 느는 추세입니다. 대학가 시국선언과 함께 규탄 집회가 확산하면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완전 잊고 싶어 나는 봄날 이게 진짜 너무 싫어 괜히 기분 추웠다가 얼마 안 가 싫어 난 여름 2월 1일이 없다 영보다 더 싫어 그냥 모든 게 그대로 잊고 싶어 나는 싫어 모든 게
1: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딱히 내가 뭐 싫어

있어. 생각하기잖아 이건 좀 당연한 거라고 계속 1번부터 5번 중에 답이 있었잖아 또 넌 5와 열을 맞춘 너인 적이 없고 눈치를 계속 보다가 또 이러가 너를 싫어해 뭐든 좋아해도 늦잡혀 부르잖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1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 합수부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첫발을 뗐습니다. 김태원 본부장은 인선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3: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0: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칠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칠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보관했고 그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 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9일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0: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인 6.3 지방선거에서 이번에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54표가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에서야 인지됐는데 1, 2위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1: 학생들은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쟁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국가행위와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3: 규탄한다!
4: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 추모 그림이 걸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 우리는 오늘 연세의
6: 황인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입니다.
5: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행동하십시오.
4: 특히 60 민주항쟁으로 제취한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행정 서비스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이한열 선배님 추모 행사 기간인 만큼 민주화와 노력에 대해서
6: 현대 학생입니다.
7: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 무관심한 사람들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 같은 시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부실 선거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8: 110% 기준 예산을 받았음에도
6: 이지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입니다.
8: 만일 투표용지가 충분함에도 왜 50%만 배부하였는가? 그렇다면 선관위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만을 위한 것인가?
4: 서울대학교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공동시국선언에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동참하면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은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는데 다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진영 논쟁으로 소모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맹비난하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9: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3: 이 잘못된 선거제도
6: 이해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3: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9: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3: 권한은 풀어지고 일과 책임을 넘기는
6: 이현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 부본부장입니다.
3: 현장을 모르는 선관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이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9: 이에 노조는 상관이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 이번 참사가
6: 김영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입니다.
10: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9: 또 종이 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상관이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을 받은 경찰관이 시위대와 무기력한 경찰의 현실에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1: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김노경장이 쓴 글입니다. 김경정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얼굴과 대화 장면이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2: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13: 한국 진짜인지.
11: 김경정은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급적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 SNS까지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1: 과거 탄핵 집회 때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냐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올림픽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15: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
6: 유튜브 전용 팁입니다.
15: 아, 네티즌들의 말 그대로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차부터 쏴야지.
14: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16: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6: 이현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입니다.
16: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14: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0: 홍환입니다.
1: 최근 증시 흐름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8%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에 이어 그제는 8% 폭등하더니 어제는 다시 4%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 이런 극심한 변동성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 내린 7,899로 출발하며 8,000피 회복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장 이후 낙폭이 점차 가팔라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며 8% 넘게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겨우 하루 지나 다시 폭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52% 내린 7,7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란 전쟁 직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1%와 7.5% 내린 30만 2,500원과 204만 8,000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밤사이 데이터센터 개발사 크루소의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며 전장 대비 1.67% 내린 951에 거래를 마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전문가들도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코스피가 이것에 대해서는
5: 이거에 대해
4: 여러 논란이 있는
5: 학교였습니다.
4: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은 특히 B2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3: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500원대 고공 행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외환당국 경계가 환율 상승을 저지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524.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과 알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의식 없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관리 부실을 주장했고 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70대 환자. 지난 7일 면회 온 가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코안을 비추자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알도 보입니다. 면봉으로 꺼낸 벌레는 길이 1cm가량. 입 주변은 물론 몸속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 연결해둔 배액관 팩 안에서도 잇따라 발견됩니다. 환자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4월부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와 여러 의료용관에 의존해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2: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플래시를 켜서 봤더니 이미
3: 환자 가족입니다.
2: 수십 마리가 있고 갑자기 입에서도 막 나오고 너무 놀래갖고 말도 안 나왔어요, 저도.
1: 가족은 관 주변 오염과 악취, 인공호흡기 연결 문제 등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2: 악취가 너무 난다. 제발 좀 잘 관리해달라는 말을 환자 가족입니다. 갈 때마다 했어요.
1: 병원 측은 면회 당일에도 구강간호와 가래 제거 등 필요한 처치를 했지만 입과 목 주변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코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발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충 분포와 개체수를 고려하면 환자 관리와 병원 환경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4: 꽤 긴 시간
3: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4: 환자 관리, 환경 관리 측면에서 이 병원이 뭔가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가족들은 이튿날 급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에서 염증과 전해질 등 일부 수치의 이상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측에 환자 관리와

0: 대응이 부실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무 기록과 처치 상황,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어젯밤 폐기물 업체와 조명 공장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시뻘건 하염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대형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오지만 거센 하마에 건물 벽면은 벌써 너덜너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훼손됐습니다.
3: 여기 비켜야 돼. 폭발할 수 있어. 큰일 나.
2: 어젯밤 8시 20분쯤 충남 천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직원 3명이 제때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폐기물 창고까지 불이 옮겨붙으면서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내부 폐기물이 1,000톤에 육박하는 탓에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밤하늘로 불기둥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부산 장림동 조명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공장 안에 직원들이 남아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서 승합차가 차도에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3차로로 보행자인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 자진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30분 뒤 10시 50분쯤엔 대전 만년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사고는 아닌 거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란을 더 강하게 다시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공격할 거라며 헬기 격추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에 동의했고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며 완전히 협상된 합의문이 있고 이란은 서명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란군이 이란 시설에 대해 새로운 공습 가능성을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아불파즐 셰카르치 이란군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위협할 때마다 그의 입을 후려치는 정도로 강력히 응징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번에도 강한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벌여 상선 200여 척이 해협을 통과해 1억 배럴 넘는 원유가 시장으로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지난달 미군의 원유 운반선과 기타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작전 결과 1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공개 시장으로 공급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마음에 든다며 전쟁이 끝나면 급락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전월보다는 0.5% 올랐습니다. 전쟁 전인 2월 2.4%에 머물렀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3월 3.3%, 4월 3.8%에 이어 5월 들어서도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9% 올라 월간 지수 상승에 60%의 영향을 미쳤는데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7%나 됐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근원 CPI는 각각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이 4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이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6% 올라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미국 곳곳으로 계속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 Transportation costs, shipping costs.
4: 물류비와 운송 비용은 거의 모든 제어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주거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Those are another factor here.
1: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PI 수치가 아주 좋고 마음에 든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인플레이션 상황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고요?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아주 돌덩이처럼 뚝 떨어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뉴욕 증시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1%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들의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 의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연내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페드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직후에 올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33%,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이상 인상할 확률은 6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0: 사태 발생 7개월 만인데요. 유출 규모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입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회의에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중국인 전 직원의 소행이고 유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3,3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를 넘어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단일 기업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관심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45조 5천억 원에 이르니까 이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6: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입니다.
6: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5: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오늘 오전 공개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 진행한 부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0: 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8.3%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1: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빈곤으로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16만 2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0: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지만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 한국은행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쿠폰 사용처의 매출액이 비사용처보다 늘어났고 쿠폰을 받은 가게의 신규 소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0: 국토부가 수도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등을 점검한 결과 6개 업체에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1: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외부 독립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0: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부터 42일 만인데 첫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7: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8: 국민들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지 못했다, 위법 부당했다고 한 충분한 의혹과 비판을 살 만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7: 이튿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할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42일 만에 법무부 직속 독립기구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변과 판검사 출신 법조인, 시민단체 간부 등 위원 7명으로 꾸려졌고 이 가운데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을 추렸는데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에 올랐던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면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해진 7개 사건 외에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직무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0: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이후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약 원료를 대거 압수했습니다.
0: 태국 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낸 결과인데요. 압수한 마약 원료가 50톤, 7억 명분에 달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9: 태국의 한 부두가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천장에 닿을 듯 각종 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모두

0: 화학 제조에 쓰이는 각종 화학 물질입니다. 국가정보원과 태국 당국이 공조해 마약 생산 기지 10곳을 동시에 급습했는데 마약 원료 50톤을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21톤이나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으로 제조에 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시가 8조 4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기지를 직접 단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왕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게 계기가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창고 위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태국 총리는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수사가 성과를 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24년 태국으로부터 유입된 마약이 전체 밀수 물량의 39%에 이르자 태국 마약 통제청과 공조를 강화해 왔습니다. 국정원은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의 생산 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국제 마약 대응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확보하려는 거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AI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둔 스페이스X에 이어 오픈AI와 엔트로픽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수 AI 기업들이 상장되는 첫사례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각 600억 달러, 9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다른 AI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사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기업들은 이달 초까지 1,600억 달러어치에 육박하는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지난해 전체 발행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알파벳은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고 메타도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의 생태계가 자본전쟁의 양상으로 바뀐 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투자 비용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4대 기업들의 올해 자본 지출 규모는 7,250억 달러, 1,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AI 기업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하면서 그만큼 증시나 다른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투자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4: 스페이스X는 기업 공개로 75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몇 년밖에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것도 자본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건 엄청난 위험 요소죠. 미국 금융기관 분석기관 수석 분석가입니다.
3: AI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낙관과 비관이 교차할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 등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와 실적 등의 연동에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방치되고 있다며 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적인 시간급 방식이 아니라 도급제나 그 밖의 형태로 정해져 시간 단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0: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도급제 플랫폼 종사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11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유리 레비치의 바이올린,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1일 목요일 듀엣에서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유리 레비치의 바이올린,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4일부터 서울과 고향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죠. 내일까지인데요. 어제는 피아니스트 다비드 첸과 루카 시슈의 조인트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1: 두 사람 모두 이름이 좀 낯선데 10대 후반의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최근 음악계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예입니다. 특히 다비드 첸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그래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0: 뭐 더 정확히 말하면 피아노 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비드 첸의 어머니는 비올리스트이자 변호사인 리다 첸인데요.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딸이라고 합니다.
1: 외할머니가 마르타 아르헤리치라는 건데, 다비드 첸의 성이, 근데 약간 첸 하면은 성이 중국계 같아요.
0: 그렇죠. 아르헤리치의 첫 번째 남편이 중국 출신의 지휘자 로버트 첸입니다.
1: 아르헤리치의 손주라고 하면 다비드 첸은 최고의 환경에서 피아노를 배울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넌 우선 그렇죠. 여기 가서 배워 이렇게 됐을
0: 텐데. 네,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스베르델로프 아슈케나지라고 합니다.
1: 아슈케나지.
0: 아버지 외삼촌이 바로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그러니까 다비드 첸의 친할머니는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아르헤리치와 아슈케나지가 사돈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르헤리치는 외할머니, 아슈케나지는 친할머니의 오빠니까. 재벌가가 서로 가족, 친족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경우는 많은데 저 음악계에서 이 정도는 처음 봤어요.
0: 진짜 완전 다이아 수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드 첸은 8살 때 외할머니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연주한 것이 데뷔 무대라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1: 그래도 이후에도 젊은 피아니스트로 두각을 나타낸 걸 보면 단순히 집안의 후광으로만 지금 자리에 올라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일단 시작할 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린 거니까 아직 10대 후반인 연주자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중 3번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중 3번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다비드 첸은 외할머니가 마르타 아르헤리치, 할머니 오빠가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대단한 배경이죠.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0: 우리가 아는 음악가들을 보면 부모가 음악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꽤 있죠.
0: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프리들리히 굴다도 두 아들 모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굴다는 이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당연히 데뷔 초기에는 아버지가 큰 도움이 됐겠네요.
0: 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프리들리히 굴다를 초청하기 위해 연락한 적이 있는데
1: 네네.
0: 굴다는 이제 자신은 멀리까지 연주회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
1: 오.
0: 대신 자기 아들은 어떠냐? 한국에서 연주할 수 있냐? 진지하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1: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무섭네요.
0: 무서운데?
1: 연주할 수 있어? 우리 아들?
0: 아니 백인트 씨 공연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좀 바쁘고 유슬기 씨 어떠십니까?
1: 야 완벽합니다.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르헤리치가 스승의 두 아들과 함께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2006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입니다. 모차르트의 세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중 1악장 마르타 아르헤리치, 파울 굴다, 리코 굴다의 피아노, 스위스 이탈리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선거가 끝나니 집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친명과 친청 세력이 벌써 당권 경쟁을 시작했고요. 청와대까지 끌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다시 친윤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더니 위기의식이 사라진 듯합니다.
3: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은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다 됐다면서도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전소와 교량 타격도 또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절박함의 표현일 뿐이란 건데 종전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위촉됐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을 더 강하게 다시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헬기 격추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벨기에 총리와 유럽연합, EU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유럽 순방국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탈리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이어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2: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범행도 부인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3: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0: 예정됩니다. 사태 발생 7개월 만이고 유출 규모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입니다.
1: 네, 첫 소식입니다. 법원이 49% 인쇄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0: 선관위는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3: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4: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2: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아, 증거는 뭐
4: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5: 아,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2: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해당 상자의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송부 때 사용한 상자는 통상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해당 상자 역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지난 9일 예정대로 폐기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하루 전에 폐기한 것을 두고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유권자 수의 50%인 인쇄 하한선도 안 지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상자를 폐기한 선관위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의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그제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에 위촉됐고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공항에 착륙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지금 이탈리아 정부 측의 환대를 받으면서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요.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또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입법부 최고 책임자들인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도 만나고요. 양국 간 우호 증진 필요성에 뜻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와 문화 같은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화면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선관위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0: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7: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6: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저희의 활동을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6: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네, 이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사회 곳곳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0: 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맹비난하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8: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4: 이해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9: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8: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 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9: 권한은 풀어주고 일과 책임을
4: 이현구
9: 넘기는
4: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 부원부장입니다.
9: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8: 이에 노조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 이번 참사가
4: 김영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입니다.
10: 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8: 또 종이 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인 6.3 지방선거에서 이번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54표가

0: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에서야 인지했는데 1, 2위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득표수 5기 대상인 전북 교육감 후보들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1: 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위 참가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0: 하지만 봉쇄 장기화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일터를 돌려달라며 시위대에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투표한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 참가자들이 보입니다. 부정선거와 수개표를 주장하는 구호도 들립니다. 참가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 인원도 오후 4시 기준 전날 2천 명 정도에서 1,10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투표함이 반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경기장 출입 통제는 계속됐는데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이들 사이 마찰도 반복됐습니다. 12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시위대가 또 막아선 겁니다.
3: 대한 산악협회 관계자입니다.
4: 주말에 있는데 그거 준비도 해야 되지 않고 들어가니까.
2: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업무를 볼 수 없어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시위 참가자들 입회하에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와 법인카드, 인감 도장만 들고 나오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통제를 풀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펜싱협회는 당장 다음 주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출국해야 하지만 칼을 안에 두고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 통제로 국위를 선양할 국제대회 출전 준비가 멈추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화 사업이 전부 중단된 건 물론 세금 납부와 선수, 지도자에게 수당 지급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도 않은 체육회와 선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들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단체 측과 시위대 사이 마찰도 우려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이런 규탄의 목소리는 대학가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0: 부산에서는 며칠째 시 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검은색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각 학과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점퍼가 뒤로 열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현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심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엄중히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5: 대학가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항의했고
7: 오늘은
3: 류인호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7: 내일은 나의 한 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지켜낼 권리는 내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됩니다.
5: 전남대학교에서도 선관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8: 국정조사와
3: 윤동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8: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5: 투표 당일 밤 시민들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표 마감이 15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가 시민이 느는 추세입니다. 대학가 시국선언과 함께 규탄 집회가 확산하면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0: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국민의힘은

0: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2: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단장입니다.
3: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1: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4: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1: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국민들의 분노가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1: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6: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네, 중동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어서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협상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절박함의 표현일 뿐이라며 굳게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격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고요?
2: 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에 이어 오늘 이란에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혹시 TV를 켜지 않았을까 봐 알려주겠다면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발언에 대해 묻자 지금 답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은 그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경고와 함께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면서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독촉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3: 협상은 이미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인데 이란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며칠 더 주자라고 한 것이죠. 시간을 끊는 이유는 그 문서가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죠.
2: 결국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압박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핵 합의는 최악이었다면서 만약 자신이 집권 1기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쯤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해서 시장에 상당한 원유를 공급했다라는 주장도 했네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일 상당한 석유를 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군의 비밀 군사작전을 지시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작전으로 200척이 넘는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3: 이제 이란이 알아냈으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하고 싶었죠. 수백만의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가격이 250이 아니라 85, 90달러인 거죠.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발언을 보면 해방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이란이 아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이란의 군과 경제가 무너졌고 이란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건 힘의 과시가 아닌 절박함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3: 만약 미국이 우리의 존엄과 영토, 조국을 침해한다고 우리가 항복하거나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헛된 꿈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2: 이란군 수석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할 때마다 이란은 입을 후려칠 정도로 응징을 해왔다면서 이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강하게 응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란의 이번 군사 충돌로 새로운 위험한 국면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 자율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방어 전략에 나서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이 수요일 이란 내 핵심 시설들을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을 오늘 밤 강하게 타격할 거라면서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밤에 바쁜 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핵심 시설들이 어떤 건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교량이나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있지만 또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인지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급락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됐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전월보다는 0.5% 올랐습니다. 전쟁 전인 2월 2.4%에 머물렀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3월 3.3%, 4월 3.8%에 이어 5월 들어서도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9% 올라 월간 지수 상승에 60%의 영향을 미쳤는데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7%나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 유가는 2.1% 상승했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근원 CPI는 각각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이 4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1년 전보다 6%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 물류비와 운송비용은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주거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스티븐 게이츠, 뱅크레이트 금융 애널리스트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있었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PI 수치가 아주 좋고 마음에 든다면서 이란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I love the inflation.
3: 상황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고요? 전쟁이 끝나면 물가는 아주 돌덩이처럼 뚝 떨어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하지만 뉴욕 증시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87%,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6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9%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에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들의 목소리에 이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 의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하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연내 동결 또는 금리 이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직후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31%, 금리를 한 차례 이상 인상할 확률은 67%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EU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4: 여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레드카펫이 깔린 유럽연합 이사회 본부 건물에 들어섭니다. 먼저 기다리고 있던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EU와의 양자 외교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건 8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36개 항목이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 가능케 하는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핵 문제의 우려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6: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5: 중동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 자유와 안전한 통항을 위해 모든 이들이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디지털 통상협정 정식 서명으로 경제 동맹을 가속화하고 경제 안보와 산업정책 공조를 위해 고위급 경제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EU가 추진하는 철강 무관세 커터 축소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수교 125주년을 맞은 벨기에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산업협력 확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7: 특히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5: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탁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3도, 습도는 83%입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후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회의할 때 커피를 사고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법카. 분명 업무를 위해 지급된 카드인데 막상 내 지갑에 들어오는 순간이면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
11: 진성아, 여기야.
12: 잘 지냈어? 일찍 왔네?
11: 네가 밥 산다는데 빨리 와야지. 근데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밥?
12: 나 이번에 회사 법카 나왔잖아.
11: 법카? 야, 그거 회사 일에 쓰는 거 아니야?
12: 에이, 인맥 관리. 넓게 보면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다 이 말이야.
11: 그런 논리면 체력도 경쟁력이라고 헬스장도 끊지 왜?
12: 진짜 그럴까? 좋은 생각인데.
10: 친구와의 식사, 개인적 모임, 헬스장 회원권까지 넓게 보면 이 역시 일을 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11: 자 오늘 회식 분위기 좋은데 2차 갑시다, 2차!
12: 노래방 어때요?
13: 좋지? 팀장님도 가시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지목구 알죠?
10: 회식이란 이름이 붙으면 어디까지 업무가 되는 걸까요? 노래방, 주점, 유흥업소, 회식이면 업무비로 처리 가능한 걸까요?
14: 연고비 카드 영수증 정리 중인데 결제처 이름이 좀...
15: 그거... 이 근처 업체예요.
14: 몇 주 연속 여러 번 나눠서 결제됐는데?
15: 카드 문제 없이 긁혔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결제가 안 됐겠죠.
13: 2억? 지금 2억이라고 했어?
15: 그렇다니까. 2년 가까이 법카로 2억을 긁었대. 생활비로 말이야.
10: 밥 한 끼, 커피 한 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카와 연구비,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이고 어디서부터는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10: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에서 준 카드니까 업무에 쓰는 건 뭐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업무냐 이거죠. 최근에는 이 애매함을 넘어서 유흥업소에서 1억 가까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16: 네, 보도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연구비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했고 그러한 사용이 대략 141회에 걸쳐서 사용이 된 것이랍니다. 이러한 비위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10: 근데 이 연구비 카드라는 게 클린카드 제도라고 해서 유흥업소에는 아예 카드가 안 긁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결제를 한 거예요?
16: 네, 말씀 주신 대로 연구비는 통상 그런 클린카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유흥주점 같은 업종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명이 표시된다는 점을 이용해 클린카드 차단 기능을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는 동일 업소에서 복수의 피지사 단말기로 분할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감사 보고서에서는 A씨가 지난 7월부터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단일 유흥업소에서만 하루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액수는 같은 날 70여만 원씩 나눠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 카드 결제 내역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요. 그 외에도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서도 유흥업소에 송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금액 가운데 일부는 또한 A씨의 개인 채무 변제로도 썼다고 합니다.
10: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순 징계를 넘어서.

0: 형사 처벌 당연히 가능하겠죠?
1: 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징계위를 통한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결과를 고발 처리도 하였는데 형사고소에서는 A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배임이 적용됐다,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횡령이고 어떤 경우에는 배임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카드를 사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점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배임죄가 인정이 된 거고, 만약에 회사에 있는 돈을 빼서 썼다, 내가 그 돈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빼서 썼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 하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 최대 실형으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 감경 사유가 따로 없어서, 또 가중 사유로는 그런 유흥업소 결제를 분할해서 결제하는 등의 지능적인 그런 행태가 매우 범행수법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돼서 실형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얼마나 하느냐가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결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금액이 얼마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뭐 변제가 얼마나 됐느냐, 만약에 변제가 다 안 됐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변제 계획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다,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면 되고요. 몇 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실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번 사례는 연구원 측에서 수사를 요청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 기관이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부 징계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그 본 사안처럼 상위 기관의 자체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상위 기관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물론 이번에 그 감사를 했던 그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2024년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출자한 연구기관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부 출자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되었지만 그 과학기술 연구회 자체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의해서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의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있었고 비위가 적발되었다면 형사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리고 이런 경우 중요한 게 쓴 돈을 그래서 전부 돌려받았냐, 토해냈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용액을 전부 다 변제를 한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1: 업무상 배임죄 수사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며 피해자인 연구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양형사유 정도로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왜 그러냐면 범죄는 이미 성립을 한 거예요. 범죄가 성립을 한 이후에 뭐 변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사례가 적발된 경위를 보면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한 연구원 측 책임은 없는 겁니까?
1: 네, 사실 자체 감사가 아니라 한국화학연구원의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하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의 운영상 책임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화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의 위반이 결국은 명확한지 그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 사안에서 가해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증빙 제출을 꽤 늦게 하였는데도 조사나 확인하지 않은

0: 기간이 길다거나 또 이러한 동일한 반복 결제 양상이 눈에 띄게 있었음에도 방치한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직접적인 그런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관리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면 가해자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0: 내부 통제가 부실했더라도 그것은 별개 사안으로서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였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만약에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 출장비 청구하거나 업무상 식사라고 올렸지만 사실은 지인과의 개인 식사였다. 이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0: 실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는 A씨가 유럽 출장 중에 업무 관계자와의 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도 동석을 시켰는데 출장에 동행한 A씨의 부하 직원이 그 자녀들의 식사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도 법인카드 자체를 횡령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문제가 됐는데요. 법인카드를 통해서 업무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 것이 그 행위자의 의무이고 사적인 비용으로 결제를 하면 안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2년 동안 생활비로 2억 가까이 쓴 분, 이런 분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0: 해당 피고인은 2022년 1월 19일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비용으로 94,600원을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3년 1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38회에 걸쳐서 대략 2억 3천만 원 상당을 결제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이러한 비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업무 관련 지출인 것처럼 품의서와 기한문을 꾸몄고 회사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피고인은 덜미가 잡혀서 24년 1월경에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회사 측에서 고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마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점과 또 회사가 엄벌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건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비는 어디까지 되고, 거래처 식사는 어디까지 되는지, 야근 식대나 커피값은 괜찮은지, 친한 동료끼리 먹은 식사도 업무 관련이 되는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업무 관련성과 사적 사용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0: 네, 사적 사용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목적과 상대방, 시간, 장소 그런 것들이 업무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계에서 사업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갔더라도 모임의 성격이나 그런 구성원들에 비추어서 업무 관련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고요. 그 밖에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한 것이 단순한 친분 만남이고 또 회사 규정상 접대에 해당되기 어렵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밤 11시 이후 같은 심야 시간대 사용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며 고깃집, 분식집, 뷔페 같은 보안이나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 회의 장소로 부적절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0: X파일.
1: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일.

0: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내일 금요일부터는 기운이 오름세를 타면서 다가오는 주말에는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이제 서서히 차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유기소 부근 고장차가 있고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홍성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가 많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주춤하는데 비봉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그래서 비봉 통과할 때 좀 더 혼잡합니다. 비봉을 지나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유계소까지 속도 줄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계양에서 송내 나올 때 차가 많고 조남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그체 해촉됐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용지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보관했고 그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인 6.3 지방선거에서 이번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94표가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에 인지했는데 1, 2위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오후 3시쯤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각 대학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어제 시국선언에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멈춰섰다면서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습니다. 특히 39년 전 자교 출신인 고 이한열 열사가 숨지면서 불이붙은 60민주항쟁이 참정권을 되찾아온 역사였다면 오늘의 선언은 참정권을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

0: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뒤에 협상을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10일 밤 이탈리아 정부 측의 환대를 받으며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란을 더 강하게 다시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헬기 격추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에 동의했고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며 완전히 협상된 합의문이 있고 이란은 서명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미국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내 새로운 미국 표적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행동에 나서면 보복 대응할 거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년 1개월 만에 최대로 치솟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측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에 4.9% 이후 3년 1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전월보다는 0.5% 올랐습니다. 전쟁 전인 2월 2.4%에 머물렀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3월 3.3%, 4월 3.8%에 이어 5월 들어서도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7% 내린 49,918.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2% 내린 7,266.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98% 내린 25,16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란을 더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 말했고,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에 뉴욕 증시에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부지방은 비와 구름의 영향으로 서울 낮 기온은 26도에 머물겠지만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3도, 습도는 8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종전으로 접어드는가 했던 미국과 이란이 또 한 번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밝힌 후 이란은 공격을 받는다면 중동 내 새로운 미국 표적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종전할 때 종전하더라도 결국 양측 모두 끝을 보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2부 명당 인터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분이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모시고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와의 대립각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장파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목요일 뉴스 특보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6: 제가 이 코너 소개할 때 민심은 천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 네.
6: 어제 정청래 대표가 네. 저 따라했어요.
7: 아, 그렇죠. 네,
6: 최고위원회 때 민심은 천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7: 네.
6: 그 얘기도 좀 이따 나눠볼 건가요?
7: 네, 있습니다. 뒤에. 네.
6: 오늘 첫 번째 뉴스 그럼 뭔가요?
7: 네, 첫 번째 뉴스는 사그라지지 않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6: 논란이 일주일 됐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7: 네, 우선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선거 집회 요구는 지금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네.
7: 여기에 더해서 어제 서울동부지법 민사 51 단독 김지원 부장판사는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곳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이뤄진 겁니다. 법원은 이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선거일 CCTV 영상 등의

0: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증거부전은 무산됐고 법원은 26분 만에 현장 검증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1: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선관위가 지난 9일 폐기했다고요?
0: 네, 송파구 선관위 측은 해당 상자를 9일 낮 12시쯤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실어가 버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투표용지를 담아왔던 종이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법원의 보전 명령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미리 알 방법이 없었다라면서 이제 증거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배째라 식인데 논란이 네. 되면 다 모든 그 증거를 다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선관위 말대로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안 맞았던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증거인멸인가요?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1: 그래요?
0: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뭐 낮 12시에 이제 폐기가 됐고 법원의 보전 명령은 이제 같은 날 오후 5시 반쯤 왔기 때문에 이제 뭐 먼저 버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그럼에도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김정철 최고위원이 이제 이 상자를 꼭 보존해야 했다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1: 그래요? 뭐예요?
0: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한선인 이제 50%에도 모자랐던
1: 네.
0: 겁니다. 그러니까 49.몇%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렇게 법정 기준조차 안 지키고 모자르게 찍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 스모킹 건이 이제 그 상자라고 봤던 겁니다.
1: 그 상자에 붙은 라벨이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0: 네, 그렇죠.
1: 이외에도 이제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또 드러났죠?
0: 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10일 63지선에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별도의 회의가 없이 사무총장 정결만으로 결정한 것이 파악됐습니다. 또한 같은 달 24일에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도 같은 내용을 개정했는데 이때도 선거정책실장이 정결로 이뤄졌고 공식회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1: 모든 공적인 결정은
0: 네.
1: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0: 맞습니다.
1: 아니에요? 근거를 남겨둬야 되는데
0: 네.
1: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0: 그렇죠.
1: 사기업에서도 과연 이렇게 할까 그런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들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정말 믿기 힘든 개표 사고가 터졌다고요.
0: 네, 이건 정말 황당한데요.
1: 황당해요?
0: 네. 전북 전주 완산군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거 당일에 이제 3 투표소의 결과를 1 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네.
0: 이제 시작은 이제 단순 실수였는데 투표 관리관이 3 투표소 투표함에 붙은 서류에 실수로 1 투표소라고 적어서 이제 개표장에 보낸 겁니다.
1: 네.
0: 근데 이미 1 투표소 개표함은 이제 여러 가지 개표가 끝낸 상태였는데 1 투표소가 또 오니까 또 이제 그걸 써서 하면서 이제 결과를 뒤집어 버린 거죠.
1: 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진짜 3투표소 함을 열었을 때 결과가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1: 그럼 그때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그 해명이 더 기가 막힌데
1: 네.
0: 이미 마감된 시스템이라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1투표소 결과로 잘못 들어간 3투표소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그 자리에 또 집어넣은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유권자, 1투표소 유권자들의 1104표가 이제 세상에서 통째로 삭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1: 네.
0: 이러면 이게 투표 결과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맞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또 거기에서 전북도 교육감 1, 2위 후보 간 격차가 19표로 줄었는데
1: 네.
0: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1: 아이고 그렇군요. 알면
0: 네.
1: 할수록 총체적인 난국으로 보여지고요. 중앙선관위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첫 회의를 열었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원인이 좀 나왔습니까?
0: 일단 한마디로 이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투표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1: 네. 아니 작년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선진 뭐 투표 개표 뭐 참관. 네.
0: 맞습니다.
1: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연수까지 갔는데 놀러 간 건가? 저 국회에서 이분들 가서 뭐 했는지 좀 자료 요구해가지고 네. 국민들 앞에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0: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조는 본회의 보고, 특위 구성 내지 상임위 회부, 조사계획서 성안,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조 대상 및 국조특별위원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빨리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원하고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지선 이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급락, 치열해지는 당권 경쟁입니다.
1: 지지율 급락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6.3 지선 이후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부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KSOI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 급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대통령께서는 여론조사에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입장을 좀 냈습니다.
0: 네, G7 정상회의 참석자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지지율 급락의 이유는 뭐예요?
0: 아무래도 우선 지선 결과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숫자로는 이제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서울시장이나 부산 북과 평택을 등 핵심 승부처에서 이제 패한 것이 정부 여당 입장에선 뼈아픈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8일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 대통령도 이길 곳을 졌다.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행정부의 소관이 아니긴 하지만 앞서 얘기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네. 비 오는 것도 맞습니다. 내 책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0: 네.
1: 와, 민주당의 당권 경쟁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0: 네.
1: 살벌해요. 분위기가 네. 어때요?
0: 네, 김민석 총리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네. 정청래 현 대표도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명심이 김민석 총리에게 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 김 총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이 큰 잡음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다라고 했고 어제 이제 유럽 순방길에 환송해서. 엊그제죠.
1: 그렇죠.
0: 그동안 매번 참석했던 정 대표가 불참하고 이례적으로 김 총리가 배웅을 하면서 이제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1: 또 다른 논란도 있던데요.
0: 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빗댄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자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1: 네.
0: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청래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아까 얘기하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짧다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1: 네.
0: 이 발언은 이제 과거에 정청래 대표가 이용하는 말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과거 언제 썼냐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서 네. 또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1: 어이고.
0: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당무 관련한 사안에서 이제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계속 당권 경쟁에 소환되면은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을 갖고
0: 네.
1: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 막 이렇게 네. 또 공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와, 이거 전당대회 8월 17일 날 열리는데 이 후보들 간의 신경전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듯한 이러한 메시지와 행동 상당히 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세 번째 살펴볼 뉴스는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는데 새 원내대표의 원조 친윤 당권파 정점식 선출입니다.
1: 네. 어제 원내사령탑 선출됐네요.
0: 네,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정식 의원이 김도읍, 성일종 의원을 꺾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도읍 의원과 이제 결선 투표를 진행했는데 총 투표수 103표 중에 55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정신인 원내대표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원조 친윤 당권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친윤

0: 새로운 핵심이나 당 지도부에서 정정식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밀어주고 있다. 이런 막 얘기도 있었어요.
1: 네, 왜냐하면은 이제 당초에 선거 날짜를 9일 날 치르기로 했는데
0: 네.
1: 지도부가 이제 일정을 굉장히 촉박하게 잡으면서 이제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이제 선거 연기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하루 미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히게 된 겁니다.
0: 정정식 원내대표는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끼던
1: 네.
0: 그러한 전직 검사, 그리고
1: 네.
0: 정치인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도로 친윤당 된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 원내대표 선출로 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이제 계속 제기되는데
0: 네.
1: 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수락연설에서 특정인과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우리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메시지는 아주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 메시지대로, 이 의지대로 당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장동혁 대표의 거취 어떻게 될 것이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이 가장 또 궁금해요.
1: 어제는 일단은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중지를 모아 집단 지성으로 발의하겠다. 중진 의원들의 말씀도 소중히 듣고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한 의원 복당에 관해서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본인 의사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두고 당내 숙의를 거쳐서 결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0: 네.
1: 뭐 과연 이뤄질지는 조금 의문이 많더라고요.
0: 이럴 때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1: 뭔가요?
0: 지켜보시죠.
1: 아,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자, 그 밖에 정신임 원내대표 앞에 당면한 과제가 뭔가요?
1: 네, 무엇보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의 문제랑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국정조사, 특검 문제 협의 등이 있습니다.
0: 네.
1: 정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입법 폭주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에 한치의 타협도 없이 단일 대우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강경한 발언을 좀 하기도 했는데
0: 네.
1: 오늘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덕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잇따라 만납니다. 이
0: 네.
1: 자리에서 이제 어떤 대화를 보일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민웅기 기자님,
1: 네.
0: 민 기자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1: 아이,
0: 지금
1: 감사합니다.
0: 동접자가 1,000분이 넘었어요.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어제 정정식 의원이 선출됐죠. 의원들의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새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의 쇄신파, 개혁파, 젊은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연결해 보다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5: 예,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4: 네, 의원님.
5: 네,
4: 어제
5: 안녕하세요.
4: 정정식 원내대표 당선될 줄 알았어요?
5: 뭐 대세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네. 막판까지 그 김도읍 의원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4: 네.
5: 결국 결선을 가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 유력한 후보였던 거는 맞지만 막 된다 이렇게 확신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 네, 친윤계의 핵심이라든지 뭐 당권파로 분류되잖아요.
5: 예.
4: 정정식 의원의 선출 어떤 의미일까요?
5: 그 도로 윤허개인당 이거에 대한 경계심이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4: 네. 네,
5: 그것 때문에 어제 원내대표 그 토론회 때도 고에 관한 이제 공방들이 좀 있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5: 예를 들면 뭐 김도우 의원이 정점식 의원을 향해서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윤석열 당의 어떤 재림 같은 느낌 아니겠냐라고
4: 네.
5: 이제 공격을 하셨는데 그 정점식 의원이 그 어떤 불안감들을 많이 불식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
4: 네.
5: 그 다음에 뭐 통합이랄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 이제 장동혁이 대표, 저 정점식이 원내대표 이렇게 그 문자가 오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내 안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장동혁 대표나 윤어게인 관련해서는 선을 좀 세게 그었던 게. 아무래도 그런 윤어게인 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을 일부분 좀 불식시킨 것 같고
4: 네.
5: 거기에 대해서 막판에 좀 표심이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뭐 정정식 대표가 친윤이라는 계파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볼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아끼는 검사 후배였다.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했잖아요.
5: 그렇습니다.
4: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 이것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5: 그거는 뭐 저도 당연히 있고요.
4: 네.
5: 그 전부터도 이제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어떤 개혁성을 상징하는 분이 원내대표가 되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그랬던 것이고 어제 그 정점식 의원의 이야기는 정세섭 대표의 이야기는 자기는 절대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4: 네.
5: 과거에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앞으로를 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정정식 의원께서 뭐 과거 친윤의 핵심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거는 뭐 사실인데
4: 네.
5: 그건 분명히 사실인데 반면에 또 하나는 정정식 의원이 의원들을 향해서 했던 약속을 안 지킨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모든 약속에 대해서.
4: 네.
5: 저는 거기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원내대표 그 토론회 일성에서도 특히 그 우려들 윤석열 대통령이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선을 좀 그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지키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4: 그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튜브 댓글로 KSG5005님이 성철아 친윤이지 그걸 믿냐? 너 이렇게 순진하냐? 이러한 얘기를 좀 전해주시네요.
5: 그럼 아니 믿어도 돼요? 이미 선출이 된 상황에서 그걸 네. 뒤집어 엎을 수 없고
4: 네.
5: 예, 그거는 이제 우려가 이제 선출됐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지금 현재 뭐 우리 당 그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라면
4: 네.
5: 그 총의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4: 네.
5: 정정식 의원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4: 네.
5: 뭐 애초에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예를 들면 구 친윤 세력들과 함께 우리 당을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4: 네.
5: 그런 지적 저도 같이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점식 의원이 그런 그 약속을 지키는 데에서는 저는 신뢰는 있습니다.
4: 그 말만 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직 인선,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뭐 원내 대변인,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 또 뭐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뭐 과거의 친윤 세력들로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면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인선안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5: 인선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고 뭐 저도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4: 이번 주 안에 좀 결정이 되겠네요.
5: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하겠는데
4: 네.
5: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될 거 아니냐라고 어떤 가정의 기초에서 대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김미숙님이 도봉에서 엄청 열일하고 있는 김재섭 화이팅! 이렇게 응원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5: 요
4: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도호 의원과의 표차가 7표 차잖아요.
5: 예.
4: 그러면은 당이 좀 변하고 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조금만 더 하면은 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희망도 좀 보셨나요?
5: 그 전에 보면
4: 네.
5: 그 이제 이전 원내대표 선거에는 송원석 대표와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 그 한동훈 대표 뭐 내지는 이렇게 좀 쇄신파 에 가깝다고 이 평가하는 김성원 의원 그리고 그 전에는 권성동 의원과 김태우 의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주류와 약간 쇄신파와의 원내대표 대결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때 표심을 보게 되면 거의 7대 3 이 정도가 고정된 표였었어요.
4: 네.
5: 그러니까 주류가 70 말하자면 쇄신파가 이제 30 이 정도가 고정표로 계속 나왔고 마찬가지로 김성원 의원도 제가 그 정도 표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는 거의 비등하게 이제 반반 정도에서 이제 7표 차로 정점식 의원이 이겼다는 거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4: 네.
5: 가까운 분이 많았다고 여겨지는 원내조차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점점 분출해 있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정점식 의원이 어떤 쇄신파 내지는 개혁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말에 정면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정치 부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그렇군요. 지금 인터뷰 중에 연결이 좀 원활치 않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내대표가 뭐 강제력은 없지만 첫 시험대가 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5: 예.
4: 이 부분들은 정정식 원내대표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요?
5: 뭐 방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그냥 제가 고민하자면
4: 네.
5: 사퇴 촉구 결의안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고요.
4: 네.
5: 만약에 원내 차원에서 움직인다면
4: 네.
5: 그리고 이 집단 지성 그다음에 의원들의 총의 이런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장도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압박 내지는 뭐 내지는 그런 결의안 채택 등등으로 해가지고 장도혁 대표랑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4: 네.
5: 제가 아는 선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 때에 선대위를 말하자면은 무대 뒤로 이렇게 한 발 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앙선대위를
4: 예.
5: 정점식 의원의 역할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 그래요?
5: 네, 실제로 이제 장동욱 대표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정책위장으로서도 안에서 이제 많이 토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4: 네.
5: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장동욱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막 급격하게 막 내려와라 뭐 저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4: 네.
5: 적어도 이제 생각해 놓으신 그림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김재섭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장동혁 대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저는 그 이미 지난 12월 3일 이전부터
4: 네.
5: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못 놓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4: 네.
5: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리더십이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 그 소장님이랑 방송할 때도 이미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벌써 몇 개월 한참 반년 된 것 같습니다.
4: 그 나이 들어보세요. 과거의 어제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현실적으로 그냥
5: 예.
4: 그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키려면 최고위원들 선출직 네 분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럴
5: 예.
4: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어때요?
5: 그것까지는 제가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들의 중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당의 상당한 많은 이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4: 네.
5: 다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4: 네.
5: 아마 뭐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갈 거냐 최고위원들한테 하나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4: 네.
5: 리더십이 상당히 붕괴해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4: 그런데 최근 보면은 뭐 당의 지지율도 뭐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어제 발표가 됐고 또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집권 여당이 약간 좀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요구를 본인의 당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5: 네.
4: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7월 달 임기까지 채우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4: 예.
5: 지금 올라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선거 승리의 여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당의 승리라기보다는
4: 네.
5: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적 위상을 가진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응답들을 얻었던 것 같고요.
4: 네.
5: 그것이 어떤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그런 여론조사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4: 네.
5: 왜냐하면 이번 그 저희 지방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상징적인 세 군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다음에 평택을, 그다음 부산 북강, 북합.
4: 네.
5: 그 말하자면은 격전지라고 불렸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그 쏟아졌던 그런 지역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굉장히 쇄신파들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했던 오세훈 시장, 유희동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까지 보수 내에서도 굉장히 쇄신과 개혁으로 상징적인 분들이 당선됐다라는 것.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조금 이제 힘을 실어줄까 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반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지
4: 네.
5: 장동욱 대표 잘했네라고 저는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4: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도 핵심 현안이잖아요. 일단
5: 예.
4: 뭐 당장은 아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뭐 천천히 하는 게 낫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이세요?
5: 어제 이제 원내대표 세 분이 다 뭐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4: 네.
5: 한동훈 대표 복당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셨고
4: 네.
5: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네.
5: 저도 지금 이제 그 저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자산이고 보수 진영의 큰 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에 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4: 네.
5: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복당을 함으로써 뭐 보수 진영 내에 또다시 혼란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완충지대를 둔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의정활동이 좀 진행된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 의사를 저 총회를 모아서 같이 합당 절차를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그걸 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저는 뭐 당에게도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총선은 무조건

0: 한동훈 대표랑 같은 팀으로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회의장 처음 와서 국민의힘 의석을 다니면서 쭉 인사를 하던데 의원님하고 인사를 그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0: 저요?
1: 있어요? 예. 네. 그
0: 굉장히
1: 안
0: 반갑게 인사했는데요.
1: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안 하던데. 그건 그 전에 하셔서 그런 건가?
0: 저는 아닌데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했었어요, 저는.
1: 네. 제가
0: 아마 자리에서 안 하고 본회의장 안에 있는 뭐 복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서
1: 예.
0: 아마 악수를 해서 그랬을 겁니다.
1: 그래서 그냥 또두번안 하셨군요. 저는 이제 그 화면만 봐가지고 두분 사이가 안 좋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너무 대표랑 사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김재섭 의원님과 인터뷰 중 인용한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오차 범위 내 결과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0: 예.
1: 오세훈 시장 당선에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
0: 예.
1: 시장 당선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0: 김재섭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건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1: 근데 각종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힘들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0: 예.
1: 그런데도 의원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0: 아, 그럼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 예.
0: 제가 도봉갑에서 선거 치를 때도,
1: 네.
0: 여론조사에서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전날에 14%포인트로 지는 여론조사까지도 받았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한 번도 뭐 진다는 생각 안 하고
1: 네.
0: 선거에 임했고, 뭐 결국에는 이기기도 했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후보에 대한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많이 지적하긴 했지만
1: 네.
0: 그런 것들에 대한 민심의 변화 같은 것들이 체감될 정도로 많이 느껴졌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막판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강을 입은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좋았던 상황에서는 제가 사실 구도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였던 건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뭐 비판 같은 것들도 꽤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그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물 대 인물의 구도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큰 구도가 아니라 인물 대 인물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1: 네.
0: 물음을 마지막에 던지게 하는 게 이번 선거의 목적이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내가 좀 비판적이긴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오세훈이 서울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가게 했던 것이 선거 전력이었고, 그게 잘된것
1: 네.
0: 같습니다.
1: 정원 후보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의원님께서 나서서 많이 하셨고, 또한 법적으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상대방에서 고소고발이 있잖아요.
0: 예.
1: 좀 부담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0: 어떻게 장수가 전장에 나갔는데
1: 네.
0: 말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오늘.
0: 일단,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전장에 왔으면 이제, 네. 싸워야죠.
1: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극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나서서 지금 재선거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0: 예.
1: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몇 차례 이야기한 바는 있는데, 좀
1: 네.
0: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명령인 것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몇 군데의 선거를, 재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그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 요청에 부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 네.
0: 오히려, 전국적 재선거라고 했을 때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재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1: 네.
0: 오세훈 시장이 지금 3연임 된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3연임 됐는데, 이게 재선거를 요청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임기가 시작한 상황에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도전할 때는 4선 도전이 되는 거예요. 4선 도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은 재선거를 치를 때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오세훈 낙선을 목적으로 한 재선거가 아니라면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송파구 실제로 그 잠실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선거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었던 송파구 의회, 뭐 송파구 시의원 나아가서는 뭐 서울시 비례대표 정도는 우리가 재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좀 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왜 당대표가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0: 그러니까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마지막 불씨를
1: 아.
0: 살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1: 당권 수호의 수단으로.
0: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1: 네.
0: 장동욱 대표의 생각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1: 네.
0: 뭐 그렇게 비춰지긴 합니다.
1: 최근에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을 하고 집회 현장을 찾는 모습도 장대표 보였잖아요. 부정선거 적힌 피켓 든 모습도 포착이 됐고 5억 9천만 분의 1 하면서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러한 행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 그거는 황교안의 길이죠.
1: 네.
0: 네, 황교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안 듣잖아요. 어제 조광한 최고위원하고도 그저께 저 인터뷰를 했는데 장동현 대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참정권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건 뭐 조광한 최고의 생각인 것 같고요.
1: 네.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참정권 회복이랑 연관이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도 이제 장동현 대표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당내에서는 계속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요구가 분출될 것 같고 참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우리 PD님이 이거 여쭤보래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이겼다라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냐?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이 승리의 원인이다. 이런 평가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이제 서울 투표율이 제법 높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1: 높았어요.
0: 주면, 서울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뽑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저희가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처음에 정원호 후보가 50% 중반대 높은 여론조사를 보이다가 점점 빠져서 40% 초반대까지 거의 10% 포인트가 쭉 빠지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원호 후보에 대한 실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확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선거 막판까지 정원호를 찍지 말아야 될 이유는 유권자들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찾으신 것 같은데, 오세훈을 찍어야 될 이유까지는 못 찾은 상태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됐습니다. 한두 주 정도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원호의 후광에서 사라지고, 정원호라는 개인과 오세훈이라는 개인을 두고 봤을 때에, 그러면 누가 낫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가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래도 이거는 오세훈이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들이 터져났을 때, 이거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거는 오세훈이지. 결국에는 저는 정원호 후보의 자질 부족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 자질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상대편 후보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나가서 찍는 거거든요. 둘다못 찍겠다 하면 투표율 자체가 안 높았겠죠. 그러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원호 후보의 자질 부족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의 개인 경쟁력도 막판에는 유권자들이 집중해서 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시원하게 여러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김재석 의원님 의정활동에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의 시선, 의견 잊지 말고 꼭 의정활동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국민의힘
0: 감사합니다.
1: 도봉을 김재석 의원이셨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간다, 잠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6: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큐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오늘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텐션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최최최최최최 측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불편한 여의도 강찬호입니다.
0: 아, 뉴스명당 좋아요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1: 뉴스명당 좋아요 꾹.
0: 서영주 맥정치 사회연구소장 네. 어서 오세요.
2: 최최최최 서영주입니다.
0: 네, 요즘 좋은 일 많으신가요?
2: 아니요.
0: 아니에요?
2: 예, 네, 그냥 뭐 웃어서 즐거운 하루가 돼야죠.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단짝이었던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네. 오늘 또 컨퍼런스에 간다고 못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빈자리를 채워줄 구원투수. 아유, 우리 월요일 식구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
3: 아유, 아닙니다.
0: 특별히 감사드려요. 예. 서영주 소장님.
4: 네.
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0.4%로 급락했어요.
4: 네.
0: 선거 후폭풍입니까? 여권의 분란 때문입니까?
2: 뭐 잠재된 뭐 이런 그 갈등이
0: 네.
2: 이제서 분출되고 있다.
0: 근데 그게 왜 대통령 지지율에 나타나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쫙 빠져야지.
2: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0: 네.
2: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당내 갈등, 그다음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들한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0: 네.
2: 겸손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변한 게 없잖아요. 결국에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대통령하고 당하고 이게 서로 다르게 지지율의 추이가 가는 뭐 현상이 쭉 있어 왔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의 평가 자체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한꺼번에 동시에 동반 하락하는 뭐 그런 현상인데 그거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0: 아, 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민주당 책임.
2: 저는 그렇게 책임. 봐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순방 갔다 오시고 어느 정도 당내 갈등이 이제 표면화된 게 현실로 쭉 진행돼 버리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반등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한번 지켜봐 보시죠.
0: 추세는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2: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0: 강찬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딱 49% 50%를 넘지 못했어요.
0: 네.
1: 지금 보니까 뭐 거의 그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0: 네.
1: 그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0: 네.
1: 결국은 이렇게 11% 포인트까지 떨어진 대표자 9.4% 포인트

0: 여기서는 그 중도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대통령 이제 가진 표는 이제 지지율은 이제 49라고 봐야 되는데 대선 때 얻은 표를 볼 때에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한 10% 포인트 이상 중도가 들어왔어요.
1: 그게 뉴이재명.
0: 뭐 뉴이재명. 그, 네. 그런 분들이 근데 뉴이재명도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도 진보적 속성을 가진 분도 있고 중도 보수적 속성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 2030의 분노, 네. 그 다음에 2030의 분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밖에 보일 수,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행태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 취소 역풍. 네. 제가 어저께 김부겸 캠프 사람들 만났는데 네. 말을 못하지만 딱 저 이 들어보니까는 공소 취소 그 입법 됐을 때부터 대구에서 판이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런 것들이 대구에서 왜 김부겸 지지율이 높았겠습니까? 거기 보수적인 분들 많은데 그래도 중도 보수 성향 분들이 왔다는 얘기인데 네. 공소 취소 불면서 그냥 확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1: 강찬호 위원님의 네. 판단은 네.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진영의 네. 분란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자체 문제 때문에
0: 아니
1: 하라겠다.
0: 민주당도 같이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 공소 취소라는 게 네.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저 어쨌든 민주당에서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 몸으로 보고 그런 것인데 그 민주당은 그럴 때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제가 여기 지금 저 친명 핵심 정치인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1: 네.
0: 물론 대통령 속마음이 어떨지 뭐 그걸 명시적으로 할 수 없지만 기류를 본다면 아, 공소 취소 대통령을 위해서 뭐 하겠다. 저 예를 들어 친명계 공소 취소 모임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선거를 앞둔 사령탑 아니에요. 그럼 선거에는 민심과 중도를 해야 되는데 아, 본인이 그냥 그걸 그냥 다 그 공소 취소 입법으로 이어버리고 그다음 원래 공소 취소 모임도 원래는 그냥 의원들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당 기구로 만들었잖아요. 국회
1: 네.
0: 기구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0: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1: 신용규 변호사님의 진단이 궁금합니다.
2: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는 성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실패했다는 쪽에 힘을 싣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 그래도 서울은 아프지만 잘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연임에 도전한다.
1: 맞아요.
2: 이 상반된 평가잖아요.
1: 네.
2: 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선거에 승리했으면 지지율이 국정동력을 얻어가지고 더 올라갔겠죠.
1: 올라야죠.
2: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까지 9%가 한 번에 빠졌다는 것은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에서는 패배라는 국민적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정부가 이번에 선거를 치른 건 아니지만 당의 패배가 정부에도 저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2: 무엇보다 아까 우리 강 의원님께서 중도가 좀 빠져나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도가 빠져나간 이유가 자꾸 정청래 대표가 과거 민주당 저는 이걸 문주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조털레요라고 하는 이 문주당이 자꾸 생각나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1: 네.
2: 이제 빅스피커들과 함께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중도들의 반감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왔던 그 중도 뭐 중도 진보든 중도 보수 성향이든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 전 이번에 좀 명확하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여기서 정청래 대표 체제의 이 사태를 지금 진압하지 않으면요. 저는 지금 앞으로 굉장히 민주당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그래요?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공소취소특검법 저작기소특검법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어요. 당에서 추진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까?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1: 전 다른 생각 갖고 있지만.
3: 다른 생각 갖고 있지만.
1: 말하지 않겠습니다.
3: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에서 추진했고 저는 이 공소취소특검법은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당 전당대회를 감안한 그런 특검법 추진이었다. 시기상도 맞지 않았고 내용 자체도 결국에는 지지층을 모두 다 먹겠다는 그 수순으로 나온
1: 네.
3: 그런 법안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3: 이거는 당에서 추진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연결 짓는 거는 좀 과도한 것 같고
1: 네.
3: 두 번째는 저는 신인구 변호사 말대로
1: 네.
3: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새로운 시대의 정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통합 그리고 좀 그릇을 크게 써서 가자. 라는 부분들로 끊임없이 정치위원을 넓히려고 노력했는데 말씀한 대로 정청래 지도부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으로 당을 운영했고 이게 집권여당으로서 운영이 됐는지 그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잖아요. 야당처럼 하면 안 된다 집권여당은.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 1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처럼 선거를 치렀다는 측면.
1: 네.
3: 그러면 결국엔 그게 국민들이나 중도층이든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야 답답해 죽겠네.

0: 그리고 권력을 줬더니 서로 간에 합도 못 맞춰. 저는 이런 게 반영된 어떤 지지율의 그 하락의 요인인 것이지, 이게 무슨 사실 이게 물론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을 수는 있으나 선거의 책임은 최소한 민주당한테 있다.
1: 저는 좀 전에 우리 장성선 대표께서 할 말이 지금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건 얘기하겠어요. 지금 전에 우리 서영주 의원이 대통령과 공수취소는 무관하다. 그건 당에서 한 거다. 그건 형식 논리고요. 자, 대통령 보자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론 민주당과 정권에서는 지금 조작기수 특검이라 그럽니다. 자, 조작기수 특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봐도 이게 주관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해야 된다. 거기서 내가 지휘하는 경찰 합동수사는 할 수도 있지만 뭐 논란이 있으니까 최소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이게 누가 봐도 이거 특검 가동해서 문제가 있는 거 밝혀지면은 사실상 취소 수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 직접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 백보를 양보해서 뭐 선거 직전엔 지금 이제 기자회견 전에는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에 혼자 한 거다. 그러면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면 이거 대통령이 청와대가 말렸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지금 논란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거 저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런 거 말리지 않다가 결국 역풍이 부니까 그냥 이 얘기만 했잖아. 시기 내용은 아니고 시기와 절차 등은 조금 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2: 오케이. 네, 이 부분은 해석의 네. 문제니까 여기서 그냥 끝마쳐도 될까요?
3: 팩트는 저는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2: 신 변호사님 그러면 네.
3: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순리대로 하면 된다라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무슨 직접적인 지시나 간접적인 우회 지시 이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저는 이걸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 그 조작 수사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그 진실을 밝혀야지 그럼 그 진실을 은폐하고 덮어놓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정리하면서 공소취소 여부는 나중에 그 조작기소 혐의가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또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도층이 공소취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맞지만 더 많은 중도층들은 사실 이런 공소취소에는 큰 관심이 없고 대부분들은 지금 이 정권이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있느냐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있고 지금 국민들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여기에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실용주의와 국민 통합의 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늘상 이재명 정권이 가고자 하는 실용의 노선과 늘 반대되는 방향들을 가면서 당의 이미지를 자꾸 과거로 회귀시켰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저는 조기에 좀 수습하기 위해서는 전 민주당의 대대적인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그러니까 변호사 말에 공감하는 딱 하나 할게요. 다 좋은데 공소 취소 문제만큼은 국민의 상식과 우리나라 법치에 맞게 하면 돼. 그러면 저는 유이재명 노선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3: 아, 저도 상식에 맞게 하잖아요. 동의합니다.
1: 네, 그거는 진짜 그래요. 일단 이번에 저 그렇게 국정조사까지 동원했는데 연어술파 칠 거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면 명백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께 이걸 좀 네. 보고 싶어요. 국정지지율 하락하니까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인데도 좀 반응을 하셨네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여론조사에 보통 일일비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하는 워딩인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좀 반응한 거는 야 이렇게 국정운영 빨간불 켜졌다. 이거 좀 내가 나의 본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걸까요?
0: 낙폭이 커요. 그냥 뭐 일일비 안 하기에는. 9.3. 그럼요. 거의 10% 가까이 폭락했다는 건 시그널이요. 심각한 네. 거예요. 사실 이 폭락에 대한 그 수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죠. 결국에는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하십시오. 네. 여당 대표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폭락을 했으면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국민이 영원하고 정권은 잡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를 최고에서 냈어야죠.
2: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0: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심이 천심이면 이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하게 본인을 자숙하고 당의 운영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의 뒷받침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송구하다. 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그 전당대회 준비가 순조롭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초상집에 본인 혼자 지금 어디 놀러 가겠다고 보침 메고 있는 느낌이에요.
2: 그래요?
0: 그렇잖아요. 1인 1표제 당무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바로 그냥 들이대잖아요. 나 연임할 거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나 기분 안 좋다. 네. 이런 느낌인데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민주당이 이런 거였나? 집권하게 해줬더니 이 모양이야?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습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2: 서 소장님,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 이재명 정권의 성공은 김민석 총리의 성공이다. 막 이런 식으로 환송 행사할 때도 김민석 총리만 부르고 이렇게 8월 17일 날 전당대회 때 우리는 김민석을 밀고 있어. 이런 이미지와 신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방어한다. 그리고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의견 내는 분들도 있어요.
0: 그러면은 저는 사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네.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것도 참 야박하지 않아요? 네. 그건 눈치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1년 동안 같이 이 정치 패널을 하다가 떠날 때 제가 못했다 하더라도 장 소장님이 저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서영주 우리 소장 때문에 이 프로가 빛났고 어?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하는 덕담 수준이에요.
2: 저 지금 환송 행사 때 정청래 대표 오지 마. 김민석 총리 와.
0: 아 뭐 그것도 사실상 말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 대표랑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그렇게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큰 승리를 했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사실상 정말 이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방선거가 나를 위해서 좀 이게 뭔가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리를 대신 나오게 한 거지 뭐 이거를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게 했다 노골적으로 했다 저는 이런 해석 자체는 좀 불가한 것 같고 사실 뭐 잘한 게 있어야 뭐 정청래 대표를 칭찬해 주죠.
2: 총리 밀려고 한 거 아니라는데요?
1: 아니 의도는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2: 그렇게 해석되고 있죠.
1: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제 지금 뭐 서 소장이 뭐 전형적인 저는 이제 언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누가 봐도 그렇게 의도가 보이지만 정치인 본인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의도를 당신이 어떻게 입증할래? 뭐 이런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국민이 해석하면 돼요.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저 김민석 대통령 총리 밀어준 효과는 냈습니다. 의도가 네. 어쨌든 간에 네. 이제 그렇고 저는 이게 작년 전당대회고 참 대비가 것 같아요.
2: 왜요?
1: 왜냐하면 작년에 결국 그때도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와 이제 친명 후보가 붙었는데 네. 당시에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메시지를 안 냈어요. 안 집권 직후고 유했지 네. 여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언론도 대통령 막 집권했는데 친명 주류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했는데 큰 표차로 박찬대 졌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 초반으로 이제 힘도 실리고 이제 그러니까 갔는데 이 1년 해보니까 이거 1년 10개월 됐나 영 아닌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순방 가고 뭔가 성과 내는 날마다 정청래 대표가 일면 뉴스를 따로 만들어서 장식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처음에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이거 친명 최고위원은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조국 당하고 합당하겠다 네. 난리가 났고 1인 1표제도 또 난리가 났고 네? 그리고 이번 공천도 보면은 이게 지금 선거 승리를 위한 공천인지 아니면 정청래 당권과 향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공천인지 이 헷갈리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막 악재를 부르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큰 영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고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안 되겠다. 이번엔 분명히 전당한테 시그널 줘야 되겠다. 네. 그때는 내가 박찬대 명시적으로 미는 그런 메시지 안 냈는데 이번에는 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아웃 김민석인 나 이재명 개인적으로 민주당원이니까 내 표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인 것 같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 책임론이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조직력에서는 저는 솔직히 친명과 친문을 친문 내지 친청 이렇게 비교해보면 친청 쪽에 승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박찬대 압승 누르고 압승했고 이번에 저는 대표적으로 보면 경기지사 경선 보면은 한준호 이제 친명 내세워서 친명계가 열심히 했는데 1차에서도 결승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추미애 후보한테 그냥 눌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직력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했고 그리고 이제 선거 책임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좀 전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낙폭이 이렇게 크지만 또 이렇게 바로 반응 내는 게 조금 이례적인데 왜 그랬을까?
2: 왜?
1: 저는 정성래 대표 정신 차려라. 이제 당연히 이제 메시지 낸 건데 나도 이렇게 반성하는데 당신도 이제 좀 책임져라. 무슨 얘기냐? 이번 전당대회 연임 시도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예, 이겁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3: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여당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 거고
1: 그렇죠.
3: 본인의 정치적 의견 당연히 밝힐 수 있는
1: 그렇죠.
3: 거거든요.
1: 그런 거예요. 네.
3: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정치인들은 넥타이만으로도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앵커께서 아까 해석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당무 개입인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건 전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1: 들어요. 당무 개입도 안 했습니다.
3: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어제 사퇴를 하면서 뭐 무슨 당무 개입이야 설마 막 이런 발언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0: 아니 당무 개입을 하려면 윤석열 씨처럼 대통령 직을 가지고 당의 룰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후보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개입이지. 대통령께서 아니 누구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아니, 당연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인정한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와 훨씬 더 저는 그 커플링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도 호흡이 더 맞는 당대표와 일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사표시 정도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입만 열면은 당정 원팀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행동은 늘 정반대로예요. 정반대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절정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은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지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
1: 이 말이 뭐죠? 임팩트 컸어요?
0: 아니 이게요, 독재 정권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독재 정권이라는 인식하에 지금 야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바꿔 읽어야 되거든요. 국민은 영원한 게 아니라 정권은 짧고 당권은 영원하도록 읽어야 돼요. 사실은 본인들이 영원히 지금 민주당을 장악해서 김어준 체제로 만들어가겠다 이 얘기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모든 그러면은 그 마이너 요인만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충분히 대통령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표시를 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서 소장님, 네. 청와대 분위기는 어때요?
3: 지금 부글부글 터지기 직전이죠.
2: 살벌하죠.
3: 살벌해요. 사실 뭐 이게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거의 뭐 방귀를 들었다.
2: 그렇게 읽을 수밖에
3: 대놓고
2: 없어요.
3: 대놓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의아해하고 있고, 근데 예견됐던 일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지난 이제 박찬대 후보 시절에 둘이 전당대회 할 때 그 당시에 명청대전 얘기가 나왔었죠. 뭐 제가 얘기하기도 했고 우리 장수사님도 얘기했는데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2: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자면 네. 서윤주 소장님이 저에게 얘기하라고 시켜가지고 제가 먼저 얘기했고
1: 아니 그런 또 미략이 있었
2: 서 소장님이 장소장이 명청대장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맞다. 피해가셨죠. 그래서 저만 두드러 맞았어요.
3: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게 사실 잠재되어 있었던 거가 이제 드러난 거 아니냐, 이제 발톱을 드러냈는데 빨리 드러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드러내는 방식이 아주 고약해요. 이 어제 최고위 메시지 보면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깔았잖아요. 근데 이 정청래 대표 늘 그 당원들이나 의원들 교육할 때 초선 의원들한테 민심의 척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1: 딴지일보.
3: 딴지 게시판이에요.
2: 거기 글 썼잖아요.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다. 네. 민심의 척도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민심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거기가 천심인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은 영원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딴지 게시판의 당원들은 영원하다. 네. 당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현피가 아니라 하여튼 그 맞짱 뜨자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
2: 왜 그래요 근데? 왜?
3: 이제 모욕을 당한 거죠. 나 봐줄 만큼 봐줬고 내가 당의 뿌리가 당신보다 더 깊어. 그렇지. 근데 나는 제가 놀랬던 게 신경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정권은 짧다는 말을 쓰는 거는 박근혜 윤석열한테 정청래 대표가 썼던 건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지금 집권하는데 네. 썼던 말이에요.
2: 무서운 말이에요.
3: 그러면 그거. 박근혜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치시켰어. 그 집권여당 대표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전당대회가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것과 이재명을 내리자 하는 세력의 싸움이 된 거예요.
2: 구도가 그렇게 잡혀요.
3: 이 명청대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외부의 장동혁이나 한동훈 의원이 그러게 했다면 그래 야당이니까 과격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이게 사실상 이재명을 내려야겠다라는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전이에요.
0: 아니 근데 이 얘기를요. 지금 그 어제 이재은 전 대변인도 윤석열과의 비교를 했고 그렇죠. 또 최민희 의원도 뭐 윤석열 때랑 뭐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영조 소장님 말씀대로 구도 자체를 지금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의 극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고, 전 정청래 대표가 왜 이러느냐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룰도 이번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룰도 바꾸고 김어준 씨가 뒤에 있고 또 최욱 씨 뒤에 있고 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평택에서 조국 후보가 3등 됐잖아요.
1: 그렇죠?
0: 문조 털레유가 싹 다 탑승해가지고 밀었는데도 3등.

0: 등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여기서 밀리면 자기들은 끝이다라는 그 조급함과 절박함도 전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2: 아니
0: 그,
2: 근데
0: 그러니까 1년, 이성을 잃은 거죠 지금. 제가
2: 2년 차인데 네. 대통령하고 저렇게 각을 세우는 집권여당 당대표가 전 정상적으로
0: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는 발언까지 나온다고 저는.
1: 그 2년 차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총선이에요. 이번 전당대회의 승자가 총선 공천권을 갖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국회 특히 의원들은 모든 게 공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대회전이 벌어지는 국면의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파가 이렇게 저 어떤 저 갈등이 내재된 정당은 당연히 총선을 앞둔 전당대회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속성이 그렇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의 이제 좀 속성이 한 저 요런 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은 굉장한 지지율 높은 지지율도 있고 또 본인이 굉장히 투사이기도 하고 아주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정치인이거든요. 카리스마형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이 대통령을 받칠 친명 의원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2: 그래요?
1: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전 총선 때 이제 비명 행사 친명 횡재에서 친명들을 많이 공천을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오랫동안 중앙 권력 투쟁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초선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행정 정치인으로 컸잖아요. 그래서 이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시장 출신 군수 출신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중앙 정치 경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다음에 셋째는 그 저 이 변호사 그룹이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소송을 하도 네. 많이 당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또 많이 공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중앙 정치 권력 투쟁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2: 전투력이 좀
1: 그런 반면에 이쪽 그 이른바 친청 계열은 아시다시피 친노, 친문, 586 한마디로 학생 시절부터 수십 년간 그러네. 권력 투쟁에 아주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이야. 네. 그리고 바깥에 외곽 세력도 풍부해. 유시민, 김어준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 예를 들어 그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부터 시작해서 스토리와 서사 그리고 모든 자신들의 상징 자본 이게 다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변방 출신으로서 개인기라든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질적인 집단 뭐 정진상 김현지라든가 네. 성남파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시작된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민주당의 구체제 앙생 레짐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힘이 딸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대통령의 이제 개인기와 그다음 뉴 이재명이라는 중도 보수 포섭 전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공소 취소라는 결국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 있죠. 이런 부분은 좀 대통령의 취약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들이 제대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정청래 대표 쪽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왜 저렇게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이 취약하냐 이런 의문은 조금 풀리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3: 조금 이제 다른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내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1: 그래요?
3: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 당시 전당대회는 거의 한 3분의 2가 예를 들면 박찬대 의원이었어요.
2: 아니, 강찬우 의원님 얘기는 전투력이 부족하다.
3: 네, 전투력을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변방 출신이라서 당내에 어떤 입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당내 입지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1: 숫자는 많죠.
3: 반대로 정청래 네. 대표가 없어요.
1: 그래요?
3: 당내에서 우호적인 세력이 없습니다. 믿는 게 뭐냐면 김어준 씨나 당원들이에요.
1: 당원들.
3: 딴지예요. 이런 쪽을 믿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하는 것이 김어준 뉴스 공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나가는 거예요. 네. 힘들 때마다. 거기에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고를 하고 당원들을 계속해서 본인들과의 고리를 본인과의 고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1인 1표제를 이렇게 갑자기 이 난리통에 했을까요?
1: 그렇죠.
3: 네. 수습해야 될 게 많죠. 대통령이 분명히 G7 떠나더니 뭐라 하겠어요. 중앙선관위 관련돼서 이거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2: 그러니까.
3: 그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당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나요? 그런데 1인 1표제 지금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본인이 살려면 1인 1표제로 바꿔서 당원들 싸움을 하지 않고선 내가 의원들을 데리고 못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 상황이고 정철대 대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하고 이 외신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당내의 이전 투구 권력 투쟁 속에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처럼 나도 그러게 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그런 소외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외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제가 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그것도 집안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나와버리면 송영길 의원이 솔직히 출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0: 그러니까
1: 일단 알겠습니다. 그 요 부분은 우리 앞으로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전망만 하고 광고 듣고 와가지고 사부 해볼게요. 서수장님부터. 서수장님.
0: 네.
1: 정청래 대표 굴하지 않고 당대표 선거 나갑니까?
0: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정권은 짧다는데.
1: 알겠습니다.
2: 아니, 당연히 나가는 거고 아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믿고 있을 텐데 네. 이게 이번에 조국 후보 3등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번에 그 결과치가 네. 이제 김어준 씨의 영향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네, 절감할 네. 것 같습니다.
1: 강의원님.
3: 저도 당연히 나가죠. 그리고 본인이 안 나간다는 거는 그 뒤에 딸려있는 식솔들과 세력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 다 거기에 걸려있는데 한 가지만 근데 조국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조국을 은근히 신경을 쓸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 당원 중에 지금 조국 혁신당 당적도 당원 당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중 당원들이 꽤 있고 어떤 분은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1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4: 전당대회
3: 예. 근데 이것은 범죄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에 있기 때문에
1: 그럼 뭐 밝혀진 게 아니니까
3: 아, 밝혀진 게 아니지만 저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저 조국에 대해서 집권당이 저렇게까지 하는가는 좀 다시 투봐봐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는요. 50.4%로 직전 조사 5월 넷째 주보다 9.4포인트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 결과고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0: 아직도 안 눌렀어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피.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네, 뉴스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서 소장님.
1: 네.
0: 좋아요 동료.
1: 아, 왜 좋아요를 안 누르는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빠지게. 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우리가 좋아요.
2: 아니, 서 소장님이 좀 독하게 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뭐라고
2: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네. 정청래 대표 이번엔 나오지 마라. 네. 그러니까 책임지고 네. 확실하게 한번 내조지를 지어주셨으면 왜냐면 또 서영주 소장은 스피킹 되잖아요.
1: 아니, 난 그 얘기는 계속 줄곧 했어요. 아, 대통령 네. 그 메시지 이후에. 이걸 마이크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2: 그렇지.
1: 그러니까 연임 도전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2: 그렇지.
1: 정리해라 이 얘기인데 저는 그게 모욕감을 줬다고 봐요.
2: 그거죠. 아.
1: 정청래 대표가 뭐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에 공감한다. 인식을 뭐 같이 한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느낌이에요.
0: 대통령의 심정과 광운식 비서실장의 심정은 어떨까요?
1: 이 거의 동치돼 있다고 봐야겠죠.
0: 그러면 솔직하게 어떤 마음일까? 워딩을 좀
1: 뭐야 지금 유도심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야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아니 저희가 사실은 맨날 국민의힘 장동혁 뭐 한동훈 막 이런 얘기가 청취자분들 관심 많았는데
2: 이제는 여기가
0: 이제는 진짜 뭐
2: 아마겟돈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겟돈이고요.
0: 그
2: 정도 전쟁이고 그 전부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청와대 사람들 사석에서 정청래 대표 얘기 나면 네. 육두문자. 육두문자로 시작한다. 이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0: 네.
2: 그때는 그래도 아직 이런 전쟁이 표면화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젠 그게 다 기류가 이해되는 거죠. 왜 그분들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왔나. 사사건건 네. 하여간 너무나 괴로운 여당 대표.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축적되고 폭발 직전이었던 거죠.
3: 그러니까 네. 저도 이번에 민주당의 경선은 압력밥솥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 1년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많이 참고 전 인내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개혁안도 당정협의를 3번이나 했는데 당에서 또 그 선명성 경쟁하면서 뒤집어버리니까 또 대통령께서 양보하신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서 좀 참아오셨다가 이제는 지방선거 결과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2: 그걸 상징하는 게 정성호 장관 얼굴인데 정성호 장관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검찰 개혁도 할 때.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뜻 받아갖고 이제 검찰의 최소한의 그 이제 그 장치는 남기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강경파들이 뭔 소리냐 완전히 죽여야 된다 하니까 중간에서 이제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3: 일이 안 되는 거죠.
2: 그래서 얼굴이 헬큼해지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빨이 이가 많이 나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투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임플란트 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다음에 그런 한탄도 사석에서 한대요. 나 한 번 더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장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될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정청래가 당대표 만약 다시 되면 딱 공천시켜 주겠어? 네, 이런 지금 그런 상황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0: 신 변호사님, 그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유튜버분들, 대형 스피커분들 간의 이 갈등과 분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서로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우리 신 변호사님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느낌이 어때요, 진짜?
3: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을 한 지 저도 한 5, 6년 됐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재명 정권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힘들거든요.
0: 그래요?
3: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를 네. 응원하고 지지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저는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영 내부에서
2: 그러니까.
3: 뿌리 깊은 민주당 전 이걸 이제 문주당 세력이라 부르는데 이 문주당 세력들이 스피커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본인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성적인 반응

0: 분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분들의 스피커들을 신뢰하고 맹신하는 분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 소위 말한 적대자들 색출하고 숙청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좀 깊이 있게 정말 고민과 성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개인적으로도 공격 많이 당하세요?
0: 아니 뭐 제가 당하는 공격이야 뭐 그냥 늘상 있는 정도로 저는 보지만, 사실 이게 지금 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당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이 김어준 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 특히나 의원들이 김어준 씨에 대해 가지고 눈치 본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소신 있게 의정활동하지 못하느냐, 결국 김어준 씨의 영향력인 거고, 그게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권 1년차 된 이재명 정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1: 전력
0: 그렇게
1: 차이는
0: 보는
1: 어느
0: 겁니다.
1: 정도 돼요?
0: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범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전 그래도 뭐 비등비등하다고 보는데, 비등비등해도 이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1: 아니, 유튜버라든지 뭐 스피커분들의 전력차 그것만 놓고 보면
0: 아니, 근데
1: 국민들 빼고.
0: 진보 진영에서는 뭐 김어준 씨나 뭐 오후에 최욱 씨가 하는 매불쇼 이 두 프로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1: 적대적이에요?
0: 뭐 대다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6대 4? 7대 3?
0: 한 7대 3 정도 봐야 돼요.
2: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 영향력이 크지만 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어떤 지도력과 저 지지율을 가지고 방어를 해냈는데 어제 9.4% 이렇게 낙폭을 했잖아요.
1: 네.
2: 다시 지금 대선 때 그냥 득표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버리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아까 김어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빨리 다시 이제 중도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뉴 이재명 노선 좋아요. 난 진짜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 이런 거는 그거는 사법에 맡겨야 돼요. 그렇게 됐으면 전 중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1: 유럽에
2: 봅니다.
1: 유럽에 계시는 그 마음이 현재 편치는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3: 네.
1: 이지은 대변인 발언 있잖아요.
3: 네.
1: 뭐 윤석열
3: 그와 같은
1: 비교해서 한 발언.
3: 일을 하고 있다.
1: 그런 대변인을 사퇴할 정도의 실언이었다.
3: 그거는 사퇴 정도가 아니라 지휘견장도 내려놔야죠.
1: 아, 그 정도요?
3: 그럼요. 이건 사실상 그 1년을
2: 그러니까.
3: 넘어선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귀를 그런 식으로 그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것들.
1: 네.
3: 사실 저는 이게 이재은 전 대변인의 그런 혼자만의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본인들,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곧잘 하나 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일상적으로 이거는 거의 뭐 윤석열과 똑같네 뭐 이러면서 어떻게 김민석 총리를 믿을 수 있어? 이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발화된 게 아닌가. 이걸 뭐 갑자기 나왔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참 정청래 대표나 이재현 전 대변인이나 참 그 안타까운 게, 그리고 참 어리석은 게,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뭐 외연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릇을 넓게 쓰고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좀 국정에 집중하려고 정치적으로 이 어떤 메시지를 안 내는 거지, 이분 독한 분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그 윤석열 시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까지 갔잖아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재은 전 대변인이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하고 똑같이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정청래 대표 메시지도 정권은 잡다. 이거 박근혜 윤석열한테나 쓰는 거 썼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취급당하면 대통령도 그냥 윤석열처럼 노골적으로 당무개입해서 그냥 저는 대표직 내려놓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안 하니까 만만하게 보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민석 정청래 이 두 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저는 송영길 의원도 참전할 거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이 정청래 대표의 그 뭐 거취를 놓고 본인이 연임을 안 한다고 그러면 송영길 의원도 안 나갈 거라고 했는데,
2: 그렇지.
3: 그 정청래 대표가 나가면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다.
2: 그렇지.
3: 이유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그때도 지켰듯이 지금도 지키겠다 해서 아마 명확하게 이제 세 명의 군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거의 뭐 아마게돈.
2: 아마게돈이에요.
3: 수준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게 참
3: 중동 전쟁은 저리 가라.
2: 그렇죠.
0: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분이다 이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더 부연하면, 이분이 정말 배경 없이 성장해 오신
2: 그러니까.
0: 분이고 지금도 성장형이라고 늘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범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무시무시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지은 대변인이나 정청래 대표는 표면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싸우는 걸로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분들 과거 문주당 시절로 돌리려고 해도 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말씀 먼저

0: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의 현직 대변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윤석열하고 비교를 한다? 이 자체로 이미 이거는 저는 지역위원장 자격도 이미 상실했다고 좀
1: 저는
0: 보는
1: 할
0: 것이고.
1: 수 있죠. 저는
0: 뭐 장소장님 하는 거는 그냥 비판하면서 이해를 하겠지만 여당의 현직 대변인 지역위원장이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무 개입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뭐 설마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거는 또 왜곡까지 시켰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마치 이지은 대변인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당 대변인이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라신 거 아닌가.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그 친청파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괘씸한 행동이고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을 저버리는 행동 아니냐. 그래서 어제 본인도 이지은 대변인도 이제 조기에 사퇴는 했는데 전 이거 대변인직 사퇴만 가지고는 수습되긴 매우 어렵다. 너무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2: 이 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3의 이지은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정청래 체제 정 어게인은 안 돼. 이제 이 얘기예요. 네. 정 어게인. 그러면 근데 저 지금 정청래 대표 쪽이 좀 행태를 보니까 거기에 아주 극력 반발하면서 이제 선을 넘는 발언을 그냥 불사하잖아요.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3: 아니, 이 싸움이 네. 2028년 총선 공천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네. 자기의 정치적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네. 싸움이 간단치 않겠네요.
2: 그렇게 되고 저도 조금만 부연하자면 저는 그 큰 틀에서는 그 저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에 분석 정도 동의하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라는 이 집세력이 거대한 이제 시대 체제 변화를 갖고 온다고 상황이라고 구체제 앙시행 레짐 쉽게 말하면 친노나 친문이나 친청계로 대표되는 이 구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만든 새로운 뉴 이재명을 대변되는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 이제 이런 걸 좀 열어가겠다는 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3: 누가 이길까요?
2: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공수 취소라든가
3: 아니요
2: 저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자 이제 그렇지 않고 그래서
4: 장꼬대처럼 하시고
2: 자 장꼬대가 무슨 장꼬대야? 그 이렇게 말씀 저는 거듭 말씀드린다면 시대의 방향은 저는 이재명 세력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문 어게인 세력은 좀 이제 좀 자중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찬우 의원님 네.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2: 그렇죠.
3: 네. 국민의힘 변화 쇄신 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 뭐 일단 실망스럽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기본적으로 뭐 세 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한동훈 복당과 장성철 대표는 계속 가셔야 되고요.
3: 감사합니다.
2: 장도엽 대표의 그 이제 퇴진 문제에 대해서 네. 가장 이제 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장도엽 대표 좋아하는 의원은 거의 없지만 네. 정정식을 쓰고. 그 장동혁 체제를 사실상 지금 지탱을 하게 해준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도 똑같아요. 공천 이제 또 혹시 나중에 못 받게 될까봐 공안증에 걸려가지고 그 한동훈 의원의 입성은 어떻게든 그냥 무조건 저지하자. 근데 장 대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장동혁 대표 만들지만 일단은 장동혁 대표라는 허수아비라도 세워놓고 일단 내년 전당대회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그 전당대회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당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천권을 그 당대표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훈 복당을 이제 거론하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그러겠네요.
2: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내 정치공학에만 몰두한 결과이고 민심이 그걸 놔두지 않아요.
3: 네.
2: 저는 솔직히 이번에 국민의힘이 5처럼 민주당하고 지지를 붙었습니다.
3: 네.
2: 그 이제 선거에서 나름 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기회를 준 것 결과가 이어진 것인데 지금 마지막 그래도 국민들이 기회를 줬는데 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저는 다음번 국민의힘 지지율 또 떨어질 것 같아요.
3: 네.
2: 그래서 모처럼 국민이 기회도 주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이 알아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자중질환 했으니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걷어차고 속담으로 줘도 못 먹는 다시 네. 그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나마 조금 좀 변화에 그런 본다면 2024년 때 그 역시 친윤파였던 송원석 전 권성동 그분이 70몇 표인가 얻었고 작년에 송원석이 원내대표에서 63표인가 얻었는데 이번에 55표로 턱걸이했어요. 겨우 과반의 턱걸이를
3: 줄었다.
2: 했단 말이야.
3: 네.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당권파 친윤파가 쪼그라드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봐서 정정식 오늘 당선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집단 지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서는 이 문제를 잘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제발 좀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민심과 집단 지성에 따라서 장도혁 대표는 퇴진을 시키고 한동훈 의원은 적당한 시점에 복당을 좀 시키는 역할을 막 분명히 좀 해주길 바랍니다.
3: 신 변호사님, 네. 우리 강찬호 위원님의 저런 전망, 긍정적인 전망 실현될까요?
0: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3: 맨날 부정적이야.
0: 저는 이제 부수의 정말 저자이기 때문에 네. 제 그 저자의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2: 또 저렇게 희망을 품으셔야죠.
0: 아니 결국에는 네. 민심은 짧고 친윤은 영원하다 아닙니까? 아, 민심은 짧아요. 여기도 정치는 없고 여기도 친윤은 영원하다라는 저는 선언 아닌가. 전 솔직히 원내대표 할, 경선할 때 정정시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네.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선거에서 승리했고 뭐 국민의힘이 뭐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이런 분석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여전히 당원들의 구조나 지금 의원들의 구조 자체는 네. 여전히 친윤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현 대표도 본인의 영향력보다는 그 그룹들의 영향력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전 장동현 대표 지금 선관위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또 많은 분들 시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잘 중도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임기를 채우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 기압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당내에서는 또 친한계나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이 또 목소리 세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또 다시 한번 또 압력밥솥이 이제 끌어오르는 이제 네.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도 총선을 앞두고 양보할 수 없는 아마 일대 결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그러겠네요, 서 소장님. 국민의힘 변화할 수 있을까요?
1: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3: 앞으로도 안 해, 못 해.
1: 김도훈이 원내대표가 됐다면 뭐 변화의 어떤 뭐 빌미 물꼬를 틀 수 있는데 정정시 그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고 네. 장동현 대표 그대로. 내년까지 임기에 다 할 거고요. 연임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권 본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휘둘러야만 자기가 향후에 대권의 발판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 자체가 변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 기대감에서 나오는 얘기지 현실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는 희망 섞인 얘기일 뿐이다. 한동훈 의원이란 분이 뭐 무소속으로 보수의 세금을 위해서 밖에 있으나 장동현이 두는 부릅두고 있는 이상 편한 건 없다. 죄송한 말이죠.
2: 제가 오늘 이렇게 이 테이블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보니까 역시 지금 민주당 대표는 장동 대표고 진정한 국민의힘 야당 대표.
1: 여기 야당 집권 야당 대표 있어요.
2: 그냥 그 야당 대표 맞네.
3: 요거 그냥 우리 가볍게 아이템으로 보통 저렇게 당선되면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께서 축하 난 보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았다. 좀 거부했다가 그냥 탐탁지 않게 받았다. 막 이런 얘기 있던데 저런 거는 그냥 흔쾌하게 받고 좀 감사한 마음도 표하고 그런 게 좀 정치의 맛과 멋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드는데.
1: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어떤 이 반항 아니면 저항 이런 걸 보이는 것은 사실 본인의 수준을 보이는 거예요. 네. 아 잘구나. 정치 자잘하게 하는구나. 그런 수준에서 말씀한 대로 뭐 난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면 되지.
3: 대통령이 되지 뭐. 보내는 난이요. 대단히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단히 멋있습니다. 정말 야 이거 정말 이쁘구나 그런 거거든요. 꾹딱 놓으면 되는데.
0: 근데 저는 난한테 화풀이 하는 건 너무 좀 유치해 보이고 사실 이게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난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의원들 전 이분들 정치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치 시작 단계부터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하니까 이런 퍼포먼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미워해. 그걸 증명해서 본인의 표를 얻겠다는 아주 얄팍한 계산인데 네.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 야당 의원들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난 보내고 싶어서 보내겠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면서 지지자들보다는 국민을 보고 지금 정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이 대비되는 모습들이 이 난 사건으로도 하나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 아닌가?
3: 윤석열
0: 싶습니다.
3: 정권 시절에 이제 국회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절 선물 보내면 몇몇 이제 의원들이 안 받는다고 돌려보내고 막 복대다 내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2: 그렇죠.
3: 그때는
2: 민주당 의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건 반성을 해야 돼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믿건 말건 일단 지금 바로 그런 저 어쨌든 국가 원수가 보낸 것이고 어쨌든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보낸 것인데 그 저는 이번에 당연히 그 국민의힘 당선자 일부가 안 받은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혹여 나중에 뭐 야당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그 이제 여당 쪽 대통령이 보내는 나는 다 서로 그렇죠? 다 서로 받는 좀 성숙한 문화를 같이 좀 갖춰가서 좋겠어요.
3: 근데 기분 나빠요. 왜요? 이재명 대통령님.
1: 왜요? 왜요?
3: 뉴스 명당 창당했는데 왜요? 여기에는 안 보내주셨어요.
0: 나만이 등록이 안 된다니까.
1: 그래, 그거 저기 그거 다 저기 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3: 아 그래도
1: 여기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
3: 좀 연락 좀 해.
1: 명분이 없잖아요.
3: 왜요? 뉴스
1: 더 친하시잖아. 네. 저희 직접 하세요.
0: 알겠습니다. 빨리 5천 분을 네. 모으세요.
1: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난 민주당 의원들 일부 안 받았던 거 저도 그때는
2: 아유, 잘했어요.
1: 비평을 했어요. 네. 그 뭐 나한테 그러냐 그냥 받아라. 뭐.

0: 저 같으면 난을 가지고 해학적으로 좀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뭐 확 밖에 내고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찐철파 아유 신인규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그래요. 동접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말씀 잘해주셔서 항상 제가 찐철파 강찬호 위원님 서영주 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바삭해.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8: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마지막 장성철의 뉴스명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고요. 자꾸 댓글에 장성철 쟤는 유이재명이야, 쟤는 한빠야, 쟤는 준돌이야 막, 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다 비판해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확실하게 중심을 잡겠습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전국이 비교적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소나기를 좀 피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도 서울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덥진 않겠고요. 광주는 27도, 창원은 29도까지 오릅니다.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에는 전국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이번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내일인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타면서 다가오는 주말에는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천호대로 따라 대공원 후문에서 군자역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속도 내기 다소 어렵고요. 월계로 따라 창문여자고등학교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속도가 약간 줄어 있습니다. 오늘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그리고 청담대교도 남단 쪽으로 가는데 차가 아직은 많아서 서행하고요. 가양대교는 밀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자주 속도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도 모두 돌발 구간이 한 건씩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8시 34분경에 사고 발생해서 부근 많이 혼잡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마포대교와 원

0: 여러분, YTN 라디오. 슬기던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 7동 주민센터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보관했고 그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 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투표소 현장 검증에서 용지 보관 상자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그제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인 6.3 지방선거에서 이번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군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에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94표가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에 인지했는데 1, 2위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오후 3시쯤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뒤 협상을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오늘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15분, 한국 시간 11일 오전 11시 15분에 이란의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틀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간 11일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라 경고했으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에 피격당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이 합의를 원한다면 무력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대사는 현지 시간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란은 위협과 압박 속에서 협상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위협과 군사적 위압이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지금쯤